0: 방심한 건 인정. 하지만 이번엔 그런 행운은 없을 기다 이 원수!
1: 역시 빨라. 눈이 못 따라가겠어.
2: 블러드윙, 분석 결과는?
3: 아직 살펴보는 중일세.
4: 뭐라?
0: 어지럽지, 누구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하지만 어림없다. 인피니티 강타!
5: 야, 저거 못 당해내지.
6: 잘했어, 타케!
2: 뒤는 우리에게 맡겨!
0: 됐고! 내가 이 작품을 마무리할 기다!

0: 블레이드! 솔리드 온 세다 아울레이지 혼!
1: 좋아!
2: 어서 가자, 블루컷!
3: 다키, 괜찮아?
4: 어떻게 댕기고?
1: 녀석을 막아냈어.
4: 뭐?
1: 이제 붙잡아야지.
4: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2: 다키!
4: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살려둘 수 없다! 이건 나! 이게 아니야!
3: 분노를 가라앉혀, 다키!
4: 저 녀석은 엄마를, 우리 엄마를!
3: 진정해! 네 어머니도 이런 건 원하시지 않을 거야.
4: 그래도
3: 부탁이야, 다키.
5: 준, 사바나드에 대한 내 소견을 말해보자.
0: 뭔가 알아냈어?
5: 그렇다네. 저자는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야. 메탈 카드봇이라네.
1: 뭐라고?
5: 나와 블루캅처럼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경우 같은데. 하지만 심히 이질적이야.
2: 이질적?
6: 당신이 만든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 같은 건가?
5: 그런 조작된 것이 아닐세. 더 근본적인 원한 사명.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인 무언가.
2: 무슨 그런 괴담 같은 소리를... 블루캅!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2: 블루컵, 괜찮아?
0: 걱정 마춘.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3: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2: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4: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2: 우린 블루컵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4: 분부대로.
5: 미안하네, 블루카. 응?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엠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6: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
6: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7: 이제 알겠나, 사바나 내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입니다.
1: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7: 냥?
1: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8: 죽음을 몰고 다니는구나. 모아의 대지에 고립내린 모두를 네가 실패받다.
0: 아니야, 난...
8: 와이드 카르고스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 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7: 겁을 먹어? 그만아! 하는 돈에 배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하고겠지!
9: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다.
0: 글로버!
2: 지각이다!
9: 좋은 아침이야, 준.
2: 에? 글로버?
9: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7: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9: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7: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보 천사다. 메탈 카드보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9: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9: 뭐 그때 그랬지.
10: 메탈 카드봇 지금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고
11: 타키온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7: 냥, 그럴 리가.
9: 타키온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 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타키온이 이런 말을 하더군.
0: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2: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0: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2: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0: 제정신이야?
12: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0: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10: 뭐라고?
2: 정말이야, 클로버?
10: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드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7: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10: 하지만 내 두 눈을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용.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1: 부활의 의식이라고?
11: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13: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5: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뭐
9: 알다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13: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9: 정답, 붕붕이 쉽지.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14: 정신이 좀 드나, 서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4: 나타나셨군.
2: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0: 세이버 나이트.
1: 블루캅 아는 사이야?
0: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9: 다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4: 여기 나이트 그리폰 해피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0: 부르카카에서 돌아왔군.
4: 게다가 사바나드와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2: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9: 우리 주인공께서는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2: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6: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1: 걱정 마세요, 에드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7: 다 부서주자, 뭐!
15: 맡겨둬. 이번에만 결판을 낼 거니까.
6: 응? 아, 다케!
2: 쟤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6: 모를걸?
7: 아니, 어디 있지, 아니도!
15: 헤비아이언, 마키나 행성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14: 넌 없어도 나에겐 있다.
15: 뭐라고?
14: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 본무리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15: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참입해 선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14: 녀석들을 공지로 보냈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15: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16: 깊이 잠든 파괴신이시여, 눈을 뜰 수 없어서 무화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15: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이야기를!
7: 실버나이트!
15: 타키온, 그 도대체 뭘 하는 거야!
16: 막으시오!

0: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1: 하나 한 발 늦었지. 내 와일드 가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내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
2: 아참, 천천히 좀 가지.
3: 시간대마!
2: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3: 엄마!

0: 수가 없다 않겠나.
1: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저기구만.
2: 헤비아이온.
3: 저 녀석은 또 무슨 꿍꿍이지?
4: 설마 사바나를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0: 토끼!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5: 내가 갈게, 엄마!
0: 안 돼! 도망가!
4: 우리 엄마가 가기 싫을 겸 이런이었다고. 누가 마라카즈는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0: 토끼!
4: 엄마가 끝내지 못한 사바나도와의 승부! 내가 끝낸다!
3: 필적인가? 드디어는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버 나이트. 하지만 신타의 역사는 곧 종기를 찍을 거다. 받으시며 마지막 제거를 마칩니다. 안돼.
6: 내를 잡아갈 기가.
1: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드를 그만둘 거야. 싸움다윈 이제 지쳤어.
6: 그래.
1: 뭐야?

0: 그렇잖아.
1: 광개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게. 드래곤. 다음 너희 마음대로 해라.

0: 사바나드, 봄이.
1: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2: 원한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1: 아저씨는 알아?
2: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아이언!
2: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메가인블러는 괜찮아.
2: 그렇군. 설마 너?
3: 터키!
4: 누구든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키! 헤비아이언!

0: 제가 왜 여기 있죠?
1: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5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1: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1: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신기한데?
1: 뭐지? 여기 앉은
6: 거. 야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온다 온다. 영감이 온다. 캠프하기 좋은 날씨로구만. 제가 여름 신곡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오기 전에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꿈캠프를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캠프를 위해서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노래 작사 작곡을 맡아주신 조원상 선배님과 밴드 루시입니다.
3: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4: 양현 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의 루이더 같습니다.
5: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6: 드럼 치고 있는 신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2: 근데 진짜 펜트의 동 캠프.
7: 보통 송캠프를 캠핑장에서 하나 이게?
2: 일단 캠프잖아요.
3: 근데 우리 곡 작업은 다 끝났잖아. 근데 무슨 송캠프를 다시 해?
2: 곡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4: 아 그럼요.
2: 송캠프 왜 왔을까요?
7: 노래 만들러.
4: 음악하러. 음악하러.
2: 아니에요.
4: 왜죠?
2: 저희 게임하러 왔습니다.
3: 평소 근데 송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2: 예.
3: 그러니까 송캠프는 사실은 열몇 개가 있는 작업실에 다 모여가지고 곡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2: 그건 감옥 아니에요?
4: 감옥이 맞지.
2: 그 루시 선배님도 그 노래 엄청 많잖아요. 응. 그거 다 송캠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3: 그건 그냥 원상 캠퍼에서 만들었어.
2: 만들었어?
3: 응.
2: 반응이 보통 어떻던가요?
3: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굿, 좋다, 답장 없음.
2: 광현 선배님은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7: 내가 말이 많이 없어.
2: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7: 약간 연락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 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송캠프에서 뭐 하는지 알았고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 뽕으로
8: 말해요! 빠밤!
2: 대신에

0: 이거 엄청 크다.
1: 자, 설명을 어떻게 했냐. 댄스처럼 해주셔야 돼.
2: 근데 보통 모모로 마리오를 댄스로 하나?
1: 보통이 아니니까요.
2: 이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펭수도 춤 잘 춰요?
1: 저는 기본적으로 좀 댄스를 잘 하죠.
4: 웨이브 한번 보여줘. 오.
1: 정확히 나눠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4: 이거 우리 팀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1: 오, 누굽니까?
4: 형 해봐.
1: 아니야!
4: 머리, 목, 가슴, 고관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1: 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1: 아, 이거예요.
4: 이거라니까.
1: 그러니까. 이거예요.
4: 뭐하는 거야?
5: 뭐하는 거야?
1: 이거 뭐야?
4: 이거라니까. 아,
2: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6: 자, 나부터는 안 열어.
1: 뭐야 이거?
2: 해서 미끄럼틀. 춤을 해야 되니까.
1: 오!
4: 오! 오! 햇살 가득!
2: 그렇지!
4: 주님!
5: 주님!
2: 그렇게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야.
3: 햇살, 햇살 가득한!
1: 하늘! 햇살 가득한! 나왔거든요?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2: 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쓰려고 불렀어요 여기.
7: 그래도 갑자기 얼굴이 악덕해졌어.
1: 네, 들어가세요.
8: 뭐야?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머무라는 걸 잘해. 오!
1: 자, 보여주세요. 자, 댄스입니다. 댄스.
4: 나오면 안 될 것이 나온 것 같은데.
8: 우와 이거.
1: 잠깐만요.
2: 잠깐만. 나 뭘 들었네.
1: 말 안 한다면서요.
9: 내가 말이 많이 없어.
2: 들었는데?
1: 지금 말하고 있어요.
2: 도레미.
4: 미.
2: 니. 비비비비비.
1: 댄스. 댄스. 댄스. 그렇죠.
2: 연, 연, 미연,
4: 미연의. 미연?
1: 어? 네?
2: 미연.
1: 저거 뭐야?
4: 하네, 하, 하.
2: 미연하게. 아, 미련하게.
4: 아, 미련하게? 아,
2: 미련하게.
1: 오, 뭐야, 오. 오, 뭐, 오. 오, 좋은데?
4: 뭐가 좋다.
1: 뭐야, 이거?
4: 뭐가 좋다.
1: 뭐야, 뭐야?
4: 미련하게. 미련하게 버스 탔어.
2: 미련하게 버스.
4: 버!
1: 아, 미련하게 버!
2: 힙! 버티기!
4: 야. 근데 이거 춤이야?
2: 한숨 쉬고 자.
1: 힘내!
4: 그것도 안무야?
2: 기억, 기억! 뭐. 머리! 머리!
1: 응? 리모컨!
7: 손 딴당!
4: 머리 마광경까지 맞은 거야?
1: 살이 붙어!
4: 뭔데 자꾸 저게?
1: 뭐야?
4: 해부터 친구! 해부터 친구!
2: 론, 론, 론!
4: 머리 론!
1: 아, 론 하려고 해리포터를 한 거야?
2: 아, 이 세 개가 혹시 해리포터, 헤르미온의 론이야? 아, 이게? 아, 이게? 아.
4: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아.
1: 야, 불고 돌아가는구나.
2: 알아. 마음으론? 마음으론 몰라.
1: 몰라.
8: 좀 맞춰봐, 그냥.
4: 머리는 아는데.
7: 마음은 몰라.
4: 마음은 몰라.
1: 마음은 몰라. 근데 좀 못 건졌는 게.
7: 너도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위기다.
1: 아우 뭐 목적이 없었어 이건.
4: 그러면 해명 한번 해주세요.
1: 어떤 거요?
4: 아까 중간에 이건 쓸 수 있겠다 한 건 무슨 의미예요?
1: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일기 쓸 수 있겠다.
4: 일기를 쓰는구나.
1: 왜 이렇게 또 댄스를 추면서 힘들게 했냐. 지금 배고프시죠?
2: 아, 예, 몸을 또 쓰니까, 이게.
1: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식사하러 가시죠!
4: 진수성찬.

0: 국민님들 맛있게 드세요.
1: 네. 김밥이네.
2: 아니 근데 혹시 펭귄들끼리는 이게 네. 되게 진수성찬인 거야?
0: 아!
3: 근데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데.
0: 오, 왜요?
1: 강이나 좀 참아봐.
4: 조금 참을까?
1: 일단 들어보자. 이유가 있겠지.
0: 제가 아까 진수성찬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김밥의 이름이 진수성찬 김밥입니다.
3: 아,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데.
1: 근데 이건 나도 못 참아.
0: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1: 그러면 펭수는 평생 이렇게만 먹어도 행복하겠네?
0: 오, 아니요. 그 제가 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 질문 한 개당 50만 원.
0: 오, 비싸다.
1: 아니야, 물어봐.
0: 밴드 딱 이제 음악을 딱 하면은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좀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1: 내가 베이스 솔로를 하면서 멋있게 등장하는 씬이었어.
0: 네.
1: 근데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왔어.
0: 왜요?
1: 이제 베이스 볼륨을 내려놓은 거야.
3: 근데 베이스는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
0: 네, 보통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1: 다들 박수를 쳐.
0: 아, 들리는 것만이야.
1: 어, 다들 와 멋있다 박수를
0: 치는
1: 거야.
0: 아, 나오고 있겠지 소리가. 원래 안 들리니까.
1: 이제 또 우리 펭수도 데뷔를 하면은 아이돌이잖아?
0: 그쵸?
1: 아이돌 하면은 엔딩 포즈가 아주 필요하단 말이지.
0: 엔딩 포즈?
1: 어.
0: 그럼 선배님도 엔딩 포즈는 각자 또 미리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1: 기본적으로 규칙은 있어.
0: 규칙이 뭡니까?
1: 숨을 헐떡여야 돼.
0: 아, 안 힘들더라도?
1: 보통 안 힘들긴 해. 근데
0: 근데 광윤 선배님.
3: 네.
0: 광윤 선배님은 엔딩 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3: 그냥 나는 멍 때리고 있어 그때. 뒤에 있어가지고 엔딩 포즈를 잘 안 줘.
1: 펭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려면
0: 네.
1: 이 헤드셋을 한번 벗어.
0: 아, 한번 포즈 제낄까요 이렇게?
5: 아, 탈부터 되는 거야?
3: 누구? 다이 쓰는데? 다이 쓰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1: 정확하게 들어가다.
3: 앵콜.
0: 포즈 제낄게요.
1: 야, 오.
0: 맛있다.
1: 우와!
0: 공략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신곡으로 음악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어. 엔딩 포즈 이겁니다.
1: 어.
0: 자, 그냥 뭐 아무데나 소개 한번
1: 해. 아무데나 봐. 네.
0: 아, 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정으로 되게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1: 아, 갑자기?
0: 아니, 그게 엔딩, 그게.
1: 엔딩?
0: 아니, 우리의 마지막에 딱 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그런 거야.
0: 자, 웃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다 뽑아, 다
1: 뽑았다고?
0: 다 뽑았다고? 이제 가시죠. 아우!

0: 49편 신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진을 가고 있습니다.
1: 자, 노래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기대도 좋아.
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3: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은 게 흐대.
6: 여기서 60년 했지. 요거는 한 30년 됐지.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7: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8: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9: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10: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9: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10: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11: 조상님만 22분이 계셔요.
12: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13: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12: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9: 어, 지붕이요?
12: 네.
9: 어?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14: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15: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14: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꿔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6: 여기는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15: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6: 잔치 같습니다, 잔치.
15: 와. 맛있죠?
14: 좋아하는 맛.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15: 차랑 접고 먹고 싶어요.
14: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밥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4: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3: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4: 너 로밍은 했냐?
5: 당연하지.
4: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3: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6: I'm injured. I'm injured.
4: 너 뭐해?
3: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4: 어? 저파수인가?
7: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4: 어?
3: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어, 버스 온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170편에 억소리 내냐고 억소를 고생 많이 했네.
8: 오늘은 저희가 한강에 왔습니다. 한강에서 만나자고 하는 또

0: 백만장자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바로 물 앞인데.
1: 네네. 근데 여기 한강 보면 뭐 배나 제트스키 타는 분들 좀 있잖아요.
0: 네. 둘러보니까 여기 제트스키도 많고 뭐 보트도 좀 많고.
1: 아무래도 요런 관련 백만장자가 아닐까.
0: 아 저기 누가 오긴 오는데.
2: 서장훈 씨, 애원 씨. 서장훈 씨, 애원 씨 안녕하십니까?
1: 어 손은 드신다.
0: 아 저분인가 보네.
1: 저분인가 봐요.
2: 조금만 기다려요.
1: 오신다. 와 진짜 빠르다.
0: 이야.
1: 멋쟁이신데? 우와! 우와! 우와!
0: 이야!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나 물 맞는 줄 알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아, 오늘의 네. 백만장자.
0: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예, 예, 상당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가운데로,
1: 네. 가운데로 오세요.
2: 가운데로. 실력이 굉장하세요.
0: 네, 실력이 대단합니다.
2: 아니, 뭐, 얼마나 오래 타신 거예요?
0: 저는 제트스키 선수 생활을 26년 동안 했습니다.
2: 26년 네. 동안?
0: 제트스키로 지금 국가대표 선수 생활도 하고 있었고요.
2: 국가대표도?
0: 네, 하고 있었고, 또 43년째. 네. 나무꾼 김진원으로 사고 있습니다.
2: 아, 나무꾼이시다고?
0: 네. 나무꾼입니다.
1: 제트스키도 타시는데?
0: 네, 제트스키도 하고 있고요. 삶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0: 나무에 대해 들어가는 건 이것저것 많이 만든다. 대한민국 우드슬랩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160억까지 해봤습니다. 좋은 나무를 보면 가슴이 아직까지 뜁니다.
1: 지금 여기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0: 네.
1: 여기는 뭐 보트나 제트스키 선착장인가요?
0: 여기는 내 사업장입니다.
1: 사업장이요?
0: 저 사업장이고 네. 내가 저 제트스키 선수 훈련도 하고
1: 네.
0: 또 손님들하고 보트도 태워주고 또 제트스키도 태워주고.
1: 아니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보트도 있고
0: 네.
1: 제트스키들도 있는데 이건 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소유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제트스키 11대가 저 내 겁니다. 내 거고 저 보트도 내 거고.
1: 이건 얼마나 하나요 보트는?
0: 얼마나 제트스키 한 대가 한 3,500만 원 정도 가고.
2: 이거 한 대 3,500이요?
0: 네, 저 보트 이거 한 대는 요거 막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가는데.
1: 1억에서 2억.
0: 한 5억 이상 되지 않을까.
1: 본업은 아까 나무꾼이라고.
0: 네, 나무꾼입니다. 본업은 나무를 깎는 사람입니다.
1: 나무를 깎아요?
0: 네.
2: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0: 신기하죠?
2: 네.
0: 한번 타보실래? 네, 그냥 봐도 됩니다.
2: 와, 근데 되게 여기... 좋다. 재밌겠다.
0: 좀 자살 해드릴까요? 조금 세게 해드릴까요?
2: 세게요, 세게요.
1: 눈이 좀 튀나요?
0: 그걸 제가 아십니다.
3: 네.
2: 저는 평양에서 보트를 타는 게 완전 처음이거든요.

0: 아니, 너무 재밌는데?
1: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2: 그렇죠. 야경도 네. 좋고요.
0: 와! 네. 재밌어요.
2: 네.
0: 이게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2: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보십니다. 전체요.
0: 와! 오, 재밌다.
1: 아니 근데 진짜 뭐 나무꾼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랑 제트기랑 뭐 타시고 이럴 정도면 그냥 보통 나무꾼 아니신 것 같아요.
2: 네, 제가 보통 나무꾼이 아닙니다. 네. 뭐든지 하면 일도 1등, 운동도 1등, 돈 쓰는 것도 1등, 뭐든지 하면 다 1등입니다. 2등 하지 않습니다.
1: 뭐 무슨 나무꾼이신데요?
2: 저는 나무. 목재 회사도 아주 큰 회사.
0: 오, 진짜요? 네. 어느 정도로 크길래 이렇게?
2: 가보면 오늘 깜짝 놀랐겠다.
0: 아, 그래요?
2: 오늘 배 타고 네. 저희 회사를 한번 가볼까요?
1: 알겠습니다.
2: 네, 가봅시다.

0: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회사요.
1: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0: 네, 이게. 우리 서장 50만 곡 키 큰 나무 있죠? 우리 회사 간판.
2: 네.
1: 하나로 된 게 아니죠? 이
0: 이게 통나무입니다.
1: 아, 통이에요?
2: 통나무예요?
0: 네.
1: 아, 근데 이렇게 이거. 두꺼운 나무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0: 이건 아프리카에서 왔나 싶고요. 길이가 11m입니다.
2: 네.
0: 그 둘레가 4m 정도 돼요. 우와.
1: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0: 요거 두 개 1억 5천입니다.
1: 두 개 1억 5천?
0: 네.
1: 야.
0: 제가 가진 게 돈은 없고 나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가 왔는 게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3: 야, 비어, 비어! 비어라고, 나오라고. 이엄마이 나오라고, 이엄마이 나오니까라. 나오세요, 나와, 나와. 이엄마이 나오라고! 비어라고!
0: 이 나무는 미국, 미속이란 나무입니다. 보통 이 나무는 어떤 용으로 많이 깨냐면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조경재, 그거를 위주로 많이 한 나무입니다. 이거 길이가 12m. 여기 지금 한 25톤 정도 돼. 한 나무 하나에 한 1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제품 뽑으려면 나무 따라 돌려가면서 잘라서 제품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 나무가

0: 지금 자연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거 우리 재고 한 100억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2: 아. 야. 우와. 진짜 크다.
1: 통나무 판이 엄청 크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0: 여기는 원자재 경매장입니다. 네. 공방하시는 분이나 또 나무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만든 경매장입니다. 이게 보통 제일 저렴한 나무고요. 이거는 미국. 미국은 월넛. 월넛, 클라라 월넛이라고. 이거는 미국 오크. 네. 오크 얘기 많이 들어봤죠?
2: 네.
1: 참나무.
0: 참나무. 우리나라 참나무고. 네. 나무를 잘라서 5년도가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2: 5년을 네. 자연건조를 해요?
0: 네, 5년도가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자연바람을 산하고 비 맞고 햇빛 나도 무조건 바싹 말라서 또 인공건조 1년. 그래서 한 8, 9년 정도는 있어야지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1: 이게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0: 저 수분이.
1: 수분이
0: 나무
1: 빠져요.
0: 수분을 다 네. 빼게서. 수분을 보통 10% 미만을 다 빼야 됩니다.
1: 나무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른가요?
0: 네, 나무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1: 제일 비싼 나무는 뭔가요?
0: 제일 비싼 나무? 잠깐만 계세요.
2: 네.

0: 일도 1등. 운동도 1등. 뭐, 이거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일 비싼 나무 어떤 나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1: 아, 좋은 비싼 나무.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2: 무늬가 아주
1: 고급지죠?
2: 멋지게 있고.
1: 네.
2: 그다음에 이 나무는 또 이렇게 가운데가
1: 네.
2: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잖아요. 아,
0: 그렇죠.
2: 쉽지 않고. 저기도 무늬는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1: 멀끔하죠, 여기는.
2: 근데 아, 그냥 왠지 이걸 것 같아요.
1: 이거겠죠.
0: 이건 제일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1: 네.
0: 이 나무는 여기에 망고라 나무.
2: 네.
0: 요거는 중간 허리 들어갔습니다. 무늬.
2: 네.
0: 요건 가공 다 해서. 200만 원대. 200만 원대. 또, 이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1: 아, 대추나무?
0: 펌파이라 보시면 됩니다.
1: 아.
0: 500만 원.
1: 500만 원.
0: 500만 원. 또 서장훈 씨가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1: 어, 얘인가요?
0: 이 나무는 무늬가 참 좋아요.
1: 네.
0: 나무는 무늬 따라 가격 따라 차이 많아요.
2: 아.
1: 무늬가 중요하군요.
0: 여기에 무늬가 잘 들어갔는데 이거 가공해놓으면 되게 이쁩니다.
1: 네.
0: 이거는 가공해놓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 어, 근데 느낌은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1: 무늬가 비싼가 이건, 보네요?
2: 이건 뭐 한 천만 원 하나?
1: 5천!
0: 300만 원.
2: 아, 맞습니다.

0: 대추만 해고. 우리나라에는 대추나무가 없습니다. 대추나무 이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지금 아마 8년 이상 됐을 나무들이에요. 강남 가면 천만 대입니다.
1: 대표님.
0: 네.
1: 도끼가 여기 앞에 있어서
0: 네.
1: 이거 직접 사용하시는 건가요?
0: 네. 제가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조심하십시오.
0: 한번 보세요.
1: 네.

0: 정훈 씨.
1: 이거 되게 어려운데.
0: 아니요, 쉬워요. 자, 그럼 한번 대기하면 할까요?
1: 아니, 대결이나 마나. 제가 이거 옛날에 촬영하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
2: 아, 그래, 한번 해봐야 되죠. 한번 해.
1: 이게 안 되더라고,
0: 자. 한번 해보시고. 제가 딱.
1: 뭘로 잘라야 돼요, 뭘로?
0: 여기 땀 딱 나갑니다.

0: 아니요, 여기 들고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내가 찍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여기다
1: 나 서자군.
2: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대표님처럼 그렇게 쪼갤려면 어딜 쳐야 돼요?
1: 어딜 쳐야 돼요?
0: 여기나 딱 각도를 줘야 돼요. 요 각도 이걸 주는 거예요.
1: 대표님 나오세요.

0: 한번 나오면
1: 돼. 한번 나와. 했어, 했어.
0: 야, 한번 나와도 되겠어.
1: 어, 이제 됐다.

0: 아니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돼.
1: 알겠습니다.
0: 나무 백만장자 우리 김진원 대표님.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2: 저는 강원도 한 시골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호롱불 전기도 없었어요.
0: 어디 고향이 어디셨어요?
2: 삼척.
0: 삼척.
2: 화장. 우리가 10남매, 우리 형제가 10남매. 내가 8번째예요.
1: 10남매.
2: 10남매요. 우리 아버지가 나무일을 하다 보니 예. 내가 12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나무 하나 내려주면 300원. 300원 받고 학교도 뭐 제대로 못 다니고 나무 일 하다 보면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 울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0: 대표님은 지금 이제 나무 백만장자가 되셨는데 아버님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2: 아, 오늘 이 얘기를 안 해달라 했는데 꼭 얘기를 하게 되네. 뱀을 잡아서 우리가 뱀을 팔아서 제가 생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비가 한 이틀, 3일 장마주고 나면 햇빛 쫙 나면 뱀이 양질이 나와요. 아... 그럼 뱀이 나면 우리가 뱀을 비닐봉다 하나만 딸랑 들고 뱀 잡으러 가요. 그때 다시 뱀도 모이면 한 구자리 막 우 막 30, 40, 막 50만 물려있다고. 그러면 이게 야 오늘 우리 장날이야 그래요. 그게 장날이야. 독사는 한 300원. 사무사는 좀 큰 거 따라 뭐 어느 정도 되면 500원. 아주 큰 건 1000원. 학교 갈 나이에 뱀 잡으러 갈래. 학교 가려면 뱀 잡아 있어야 돼. 왜냐 먹고 살기 힘들었겠네.
0: 위험할 텐데.
2: 한 번은 또 뱀을 잡다가 사무사에서 한 번 물렸어요. 사무사에서 한 번 물렸어요.
0: 아. 아니 뱀에 물리셔도 근데 괜찮았어요?
2: 그거를 한 3개월 고생했죠. 사무사가 딱 돌아서 내 발을 딱 물어본 거야. 아이고 뱀 물렸구나. 큰일 났다. 병원이 그때 당시 병원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꼭 꽉 묶으면 뱀이 독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고무 다라에다가 찬물에다가 발을 딱 담고 있으면 독이 쫙 독이 쭉 빨리 나옵니다. 여기 뱀 물린 자국이 되고

0: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나무 일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인가요?
1: 전학을 학교를 중퇴를 하고 16살부터 화물 트럭을 함의사
0: 운전을 하셨다고?
1: 기사님, 부기사.
0: 부기사?
1: 네, 부기사. 이제 한번 기사님 그 심부름하고 화물 트럭이 이제 나무 실어서 뭐 대구, 부산, 서울, 인천에 실어 날리는 거예요. 아, 맨날 강원도만 있다가 차가 다 일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요. 너무 좋고. 그래, 화물 차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내 숙소에 있습니다. 오토 트럭에 7년 동안. 오토에서 뒤에 보면 또 기사들 잠자는 조그마한 칸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추워. 머리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얼음이 막 얼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도 힘들다는 거는 못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0: 그럼 언제부터 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제가 면허 따자마자 제가 차를 샀습니다.
2: 트럭을?
1: 11톤차 트럭을 샀습니다.
2: 당시에 트럭이 얼마였어요?
1: 1200만 원.
2: 그러면은 7년 동안 트럭 조수를 하시면서 1200만 원을 모으셨어요?
1: 모자라게. 트럭을 딱 사서 제가 운전 딱 하고 그때 당시 나무 한 30만, 50만 마진 받습니다. 차 한 번째 싣고 국도로 쫙 밤새 내려가요. 그래가면 운반비, 완북 운반비 딱 받고 그래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 또 사람이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사업 기질?
1: 인천 항해, 원목이 인천 항해 부대에 들어오면 내가 내 돈 주고 나무 사요. 그러다 자꾸 하다 보니 돈이 있으면 나무만 사다 보니 이제 나무 막 열차씩 사. 열차씩 이제 막 대구고 막 이제 막 파는 거예요, 내가.
2: 화물차 기사님이 목재 유통을 같이 한꺼번에.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 같이 하신 거네.
1: 네. 저는 다른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화물차를 자고 다니면서 나무도 이 나무가 좋고 나쁜 거를 많이 배우고 목재소마다 이 집에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좋아한다. 그걸 내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도 됐고 뭘 해야 될지 돈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0: 돈을 잘 버셨을 것 같은데요?
1: 돈을 많이 버렸죠.
0: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1: 저 하루에 나도 운반비 끌고 가고 또 다른 차에
2: 나뭇값.
1: 싣고 가면 또 나뭇값을 마진을 받으니 열차면 하루에 300만 원을 벌잖아요.
0: 하루에.
1: 그때 당시 하루에 3천만 원입니다.
2: 아니 그 하루에
1: 91년대 다 거래 탔습니다. 아파트 건설인데 대금도 많이 받았고 집에 12채도 대금도 받아가 있었고.
2: 12채요?
1: 예.
2: 아파트 12채?
1: 예. 왜 그러면 건설사 대표님들 납품을 하면 그러면 돈을 받을 때도 있고
0: 네.
1: 또 아파트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돈 대신
1: 예.
2: 분양권을 주신.
1: 그렇죠. 참 그때 당시 아파트 12채에 각 그릇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도 참 폼나게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한 달에 벌 때는 뭐 한 2-3천만 원도 벌어봤습니다.
2: 아니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정도면은 사실 엄청난 재력을 이제 갖게 되신 건데 그 돈 그래서 잘 모으셨어요?
1: 한 번 또 저인데 위험이 한번 다쳤습니다. 지금도 객가보면 쉽게 버는 돈이 쉽게 나가요. 건설에서 엄을 받으면 그걸 엄을 받았는 걸 또 나무 사는 데다 엄을 줬을 거 아닙니까?

0: 건설했다가 부도가 나버렸어. 부도가 나니 이 엄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회수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당시 한 40억 40억 부도 맞습니다. 약속 어음 받았는데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내가 돈 있는 돈을 또 끌어 모아서 그 엄을 찾아 회수해 와요. 그런데 한 두 몇 군데 부도를 맞다 보니 이제 이게 돈이 없는 거야. 엄을 내가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회사를 망하는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제가 집하고 돈하고 요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만 사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니 근데 그 저 집 12채는 그럼 다
0: 그 먼저 붙이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1: 다 갚은 거예요. 그
0: 이거 가지고 내가 아파트로? 이거밖에 없으니 저는 아. 이거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이제 살던 집까지 다 내놓으신 건데 네.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
0: 저는 단장하고 나니 갈 데가 없잖아요.
2: 네.
0: 갈 데가 없으니 또 화물차 운전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화물차 먹고 자고 운전을 하면서 올라올 때 차에 좀 자고 또 내려갈 때 자고
1: 그때가 그때 몇 살이셨어요? 부도 났을 때가?
0: 2003년도요. 2003년 3월달.
2: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 거네요?
0: 과거 다시 돌아갔죠.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망가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려고 해, 만나려고 가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게 다 끊겨갖고 아침 산, 점심 산, 저녁을 산, 산맛 안 했어요. 그냥 하, 죽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2: 근데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좀 많이 방황했어요. 돈이 있던 돈도 싹 다 날리고 아 이걸 목재 쪽을 떠날까 이걸 계속 갈까 고민 끝에 경찰 친구가 있었어요. 야 친구야 돈 300만 원 좀 빌려줘라. 왜 말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나무 두 차 사서 대구 나무 장사를 해서 내가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나무가 인천에서 C급을 팔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될지 눈에 다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내가 전에 사장님 지금 나무 두 개가 C급 나무인데 한 차 이거 2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살 생각 있습니까? 빙기상 안 나면 뭐 무조건 사야 되지. 300만 원 빌려서.
2: 네.
0: 그러면 200, 400만 원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인데 320만 원 갚아줘. 계속 나무 장사를 1년간 했습니다.
2: 계속 쌓아가는 네. 거네요.
0: 그 회사 나무를 내가 지방을 다 팔은 거야. 나무 판매는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 가닥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 이게 또 위기가 왔네요. 목재에서 외상을 탁 줬는데 그 경우인데 8천만 원이 물렸어요. 8천만 원 외상을 줘도 돈을 못 받게 된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 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인데 돈은 없고 그 목재소를 내가 받게 되는 거야.
1: 아니 근데 외상값 대신 목재소를 받았으면 돈이 있어야 뭐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뭔 돈으로 장사를
0: 해요? 그러니까요. 나무 자르고 나면 피죽 자투리들
2: 네.
0: 그걸 많이 허들 많이 얻을 댕겼습니다. 좀 싸게 한타 사가 오면 그 허사가 목재수를 조금만 돌려야기 때문에 사실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죽기 사고 2003년도부터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출근하고 진짜 열심히 살자.
1: 지금처럼 회사 규모가 이제 커진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우리나라의 감자탕 이런 만든 회사에다가 나무 납품을 다 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2: 아~ 감자탕 집 테이블.
0: 네. 우리나라 감자탕 테이블은 아~ 우리나라.
1: 그러네,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감자탕 집에는 나무로 다 테이블이.
0: 네.
1: 근데 건조할 때 아까 막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셨죠.
0: 근데 뉴질랜드 소나무는 건조가
1: 빨라요.
0: 나무죠. 돌아오자마자 바로 건조해야 되네요. 아. 그게 바로 감자탕집 테이블입니다.
2: 아. 감자탕집 테이블. 네.
0: 전국에 부산, 광주, 하남, 인제다가 이 나무를 내가 다 판매했죠.
1: 아, 나무를. 아.
2: 우드슬랩으로 다시 일어서신 거네요, 그러면.
0: 그쵸. 나무 평 잡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깎는다?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미지 우리가 대표해야 됩니다.

0: 와, 대표님.
1: 네.
0: 여기 다양하게 많은데요?
2: 아,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1: 네. 이런 거죠.
0: 예뻐요.
1: 이거 고기입니다, 물고기.
0: 오, 실제.
1: 와. 배도 다니고 고기도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2: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는 테이블이네.
1: 그래서 이게 보통
2: 뭐 여기서 뭐 밥을 먹거나 이럴 순 없잖아.
1: 아니 카페 가면 너한테 커피 한 잔씩 하라고 아. 그런 식 용도도 많이 가고 아. 또 여기 우리 애호 씨 아가 뭐
0: 아고다 아고
1: 진짜 살아난 겁니다.
0: 아 살아있어요?
1: 아, 보세요. 한번 아가 많이 보자까요?
0: 아니 저 움직일까 봐.
1: 아니 괜찮아요. 한번 봐봐요.
0: 아고
1: 이게 바로 악어입니다, 이게.
2: 요런, 그, 테이블들이. 잘 팔리나요?
1: 많이 나갑니다.
2: 아...
1: 많이 나가고, 대기업 회장님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2: 여러 가지를 생산하시는 것 같은데, 실례지만, 1년의 매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1: 아, 1년의 매출이, 제가 한때 많이 할 때는, 연 160억까지 했어요.
2: 160억.
1: 네.
2: 아.
0: 와.
3: 들어가요, 빠꾸빠꾸. 저.
1: 이 나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왜 돈 주고 살 수 없냐면, 카울이라고 나무의 뿌리입니다. 15층 되는 나무 뿌리를 파갖고, 둘레가 한 8m 정도 된 나무였습니다. 아, 이사님, 이제 저 작업사 안 옮겨 갈 거예요. 천천히.

0: 야, 대수야. 백체크가 댕기 이래?
1: 사장님, 요즘에 둘째 생겼지 않습니까? 애 보고 첫째 본다고 바쁜데. 야, 막내 뭐하노, 임마?
0: 니 누구 차? 언제까지 예쁘게 될래? 야, 빨리 체크해.
1: 네, 알겠습니다.
0: 빨리 체크하고.
1: 바로바로 체크하겠습니다.
2: 한번 땡겼고요. 고일 빼서.
0: 2018년도 팔랑방 아시안게임 가서 1차전 2등, 2차전 1등, 3차전 꼴찌를 했는 거야. 장비 체크를 안 해갖고. 아쉬워서 우리 선수들 보지만 꼭 체크만큼 꼼꼼하게 해라 하고 있습니다.

0: 뭐 대표처럼 직업으로 삼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한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거죠.
1: 야, 딱 대수.
0: 감사합니다, 임마.
1: 했네. 오늘 웬일로 좋은 말 하냐?
0: 다행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이대수 선수가.
2: 저희 백지 수표를 저희가 드렸는데 네. 아직 못 봤거든요. 좀 얼마를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3: 보여드릴까요?
2: 예, 예. 아, 이것도 여기서.
3: 네. 네, 알겠습니다.
2: 예. 100억.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00억?
1: 제가 돈을 벌써 나무를 사다 보니 그래서 나무가 재고가 100억이 남았잖아요.
4: 100억이요?
1: 네.
4: 재고만 100억?
1: 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란 얘기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나무, 여기 이제 갖고 계신 나무,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합쳐서 100억이란 말씀이에요.
1: 그렇죠. 2003년 7월부터 내가 이 나무 한 차, 두 차 사가 시작했는 게 10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0: 제가 만드는 거는 몇 달 만에 뚝딱뚝딱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이 정도 안고 있어야지 좋은 제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100억.
1: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네. 세월이 지나가도 값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은 가면 가서 앞으로 나무가 사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은 원자재값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1: 네.
0: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어.
1: 아니 그러면 조금 가격이 올랐겠는데.
0: 많이
1: 100억이.
0: 올랐죠. 많이 올랐죠.
1: 100억이 아니라
2: 올랐네요.
1: 원자재값이 올랐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원자재값을 내가 100억을 썼기 네. 때문에.
1: 아니 근데 이렇게 한강에서 보트 또 사업도 하시고
0: 네.
1: 여기서 나무도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뭐 바쁘신데 이렇게 일만 하시면 사모님 뭐라고 안 해?
0: 그게 문제입니다.
2: 그게 문제예요?
0: 한 번 우리 집사람이 폭발을 했어요. 전 일 열심히 하고 갔는데 캐리어를 딱 꺼내더만 딱 한번 캐리어 던져보더라고. 그 우리 애가 그때 딱 8살이거든요.
2: 네.
0: 어린 애가 그 애가 8살이면 애가 아빠가 나가면 안 돼 하고 캐리어를 막 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걸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았다. 꼴이 내렸죠. 미안하다. 그래서 더 가정에 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빨리 돼가려고.
1: 아니, 아까부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도 맞고 저기 완전히 다시 빈손이 되셨을 때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 언제 하셨어요?
0: 여의도 공원에서 여자 세 분이서 다 강을 보고 싹 앉아 계시더라고요.
2: 네.
0: 아, 분위기 좋습니다 했거든요. 그 배에 태워놓고 불렀죠. 일로 오세요. 포탕 태워드릴게요. 오세요. 포탕 태워줬죠. 그래, 포트 태워서 잠실 갔다 왔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됐죠.
1: 세 분인데 그 중에?
0: 두 중에 딱 제 미녀를 내가 딱 했죠. 제가 지금 인사를 다 하니 나이 차도 있고.
2: 몇 살 차이신데?
0: 차이 별로 안 납니다. 15살 차이.
2: 와.
0: 내가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나무꾼이잖아요. 나무꾼이는
1: 선녀?
0: 제가 선녀를 만났다고 봐요.
1: 저도 선녀인데. 네,
0: 선녀를
2: 만났 여기도 만나... 선녀잖아요.
0: 왜요?
2: 예능에서 선녀로 나와요.
1: 우리
2: 왜요래?
1: 내가 보니까
2: 왜요?
1: 대표님은 그건 안 보셨는 거야. 뭐 있어요. 제가
2: 일만,
1: 하는 게
2: 일만 하셔가지고.
1: 제가 선녀로 나오는
2: 선녀예요.
1: 게
2: 선녀예요. 만났네요, 선녀.
0: 대나 우리 대나 그 밑에 아무 갈까 여기 우리 대나 간다. 대나

0: 처음 우리 집사람 봤을 때 내가 많이 꼬셨죠. 많이 꼬셨지. 내 사람 만들 때까지 수다 뭔가 방법을 안 꼬고 내가 막 계속 했죠.
1: 아, 뭐 맨날 집 앞 카페에 와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라 막 이러고. 세 번 봤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결혼해서 뭐 아들을 낳아서 막 혼자 막 이미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만나고 세 번이 아니라 그냥 세 번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계속 대시를 했어요. 남자답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거는 다 이해해서.
0: 손 진짜 내가 손녀를 모시고 산다고 봐요. 그때는 내가 사업한다고 맨날 바깥에 돌고 그리고 뭐 애도 참 잘 키우고 있고 사실 그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0: 대표님 취미가 물물교환이라고 들었어요.
1: 네. 가방 하신 사장님이 커피집을 하게 됐대요. 가방 사장이 돈이 없다고 가방하고 물물교환하면 안 되겠나.
2: 가방하고 네, 테이블하고
1: 안 된다는 소리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아 해드릴게요.
2: 뭔 가방인데 뭔 가방으로... 나무 테이블하고 바꾸는 네. 거예요? 에코백.
1: 에코백.
2: 아, 에코백.
1: 에코백.
2: 아니 에코백. 테이블을 여러 개 놔주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많이 받았잖아.
0: 몇백 개 받으신 거 아니에요?
2: 아니면 뭐 몇 개를 받아야 돼.
0: 몇백 개를 받아야 돼.
2: 에코백을
1: 몇 개도 받았죠.
0: 그거 어떻게 해요?
2: 몇백 개가 아니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백은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백?
1: 좀 막 나눠드리고 했죠.
2: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1: 왜 그나마 아니죠. 그게 왜 그나마 주는 만큼 나한테 다 들어온다 봐요. 같이 돕고 살아야죠.
2: 그랬다가 진짜 큰일 나요.
0: 대표님 여기 큰일 납니다.
2: 평소에 나무를 엄청 많이 나눠주고 다니신다고?
1: 나무도 많이 나눠주고 살죠.
2: 예.
1: 특히 어디 가든 어려운 데 있으면 장마 제가 그러니까 피해 입은 곳이나 또 뭐 불난 곳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내 저 인간적으로 기본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네. 저도 S580 탔으면 엄마 여기까지라도 차 다 정리하고 함을 트럭, 트럭이 내 자금입니다. 치를 딱 전국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좋은 일도 하고 나무꾼을 살아서 좋은 일 살자. 너무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수익금은 인천 서구청, 서구청에도 다 기부할 겁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2: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표님 보니까 정말 다른 방법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1: 감사합니다.
2: 네.
1: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용직 꼭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그 마음 다질 잃지 않게 해서 진짜 열심히 살자. 폼도 안 내고 있는 그대로 살고 남고는 영원히 살아갈 거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3: 아니 안 부족해요.
2: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0: 여기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3: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0: 맛있죠?
1: 와,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0: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1: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이를 말할 수가 없어.
2: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4: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15: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4: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15: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4: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15: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4: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이입니다.
15: 그래 내가 악당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보호하는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또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오늘 뭐 먹지? 밥상 고민이 싹 사라질 입맛 저격 레시피. 더위에 지친 날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콤새콤 면 요리. 복숭아가 들어간 특제 비빔장에 쓱쓱 비벼먹는 비빔국수부터 당면이 안 들어가는 잡채가 있다. 당면 대신 감자를 채 썰어 식감도 잡고 맛도 잡는 감자 잡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이재님입니다.
4: 네. 선생님. 네. 이 덥지근한 날씨엔 이 깔끔한 국수가 제격이잖아요. 간단하게 먹기 좋은 비빔국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5: 네.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아삭함도 많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건강한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비빔국수인데요. 네. 우선 소면국수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필요해서 여기에 지금 네. 고기, 간 고기, 소고기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념장에 저는 여기에 천도복숭아를 넣습니다.
4: 네, 맞아요.
5: 네. 요새 천도복숭아 단단한 거.
4: 네.
5: 이 천도복숭아 없을 때는 왜 딱딱이 복숭아 복숭아, 예. 딱봉이라고 하는
4: 맞아요.
5: 단단한 복숭아를 넣으시면 상큼해서 좋고요.
4: 그러게요.
5: 그리고 이제 국수 위에 얹어줄 재료 중에 네. 콩나물이 들어가야 진짜 맛있어요.
4: 그러게요.
5: 콩나물, 그다음에 열무김치 있으시죠?
4: 네.
5: 그다음에 이제 적양배추, 삶은 달걀, 그다음에 오이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자, 여기다가 비빔장 듬뿍 넣고 쓱쓱 비비면 네. 진짜 개눈 감추도 먹게 되잖아요.
5: 그렇죠.
4: 자, 시원한 비빔국수 지금 바로 만들어볼게요.
5: 네.
4: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0: 자, 선생님. 네. 비빔국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일단 재료들이 정말 친근하면서도 지금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1: 그냥 고기는 간장 양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고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작은 스푼으로. 네. 한 반 정도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넣으시고. 네. 설탕 조금 넣으시고. 네. 그리고 후추는 이렇게 한 두꼬집 정도 이렇게 넣으셔서, 네, 이렇게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0: 물론 그냥 비빔국수 그냥 채소들하고 먹어도 맛있지만.
1: 맞아요. 네.
0: 고기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네.
0: 많은 양이 아니어도 맞아요. 맛있어요.
1: 그래서 고기는 지금 한 2인분으로. 네. 뭐 80g 정도니까 있으시면 이거 볶아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0: 네. 네,
1: 양념이 지금 됐고요. 기름 조금 넣고 볶으면 됩니다.
0: 볼까요?
1: 네. 그래서 올리브 기름 쓰셔도 되고 뭐 포도씨 기름 쓰셔도 되고 다른 식용유 다 쓰시면 됩니다.
0: 네. 네.
1: 근데 이제 양념한 고기를 볶을 때는요.
0: 네.
1: 고기가 왜 뭉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볶을 때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0: 나달라.

0: 남아 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다 못 먹고 네. 이럴 때도 또 활용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요즘에 냉면 먹을 때 네. 왜 고기랑 같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고기 싸서 것처럼. 말아서. 네. 네.
0: 오늘도 저희는 비빔국수에 네. 고기를 얹어서 고명으로.
1: 네. 어, 네, 됐지요?
0: 고기 먹는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양념도 좋고 해서 그런지.
1: 그렇죠? 네.
0: 이야.
1: 예, 이렇게 해서. 아유, 흘렸네요.
0: 고맙습니다. 네.
1: 그 다음에 이제 오이는 네. 이제 채를 썰을 거예요. 네. 오이채. 그래서, 네. 오이 이렇게
0: 이 비빔국수에 또 오이 빠질 수 없죠.
1: 그렇죠. 네, 오이는 사각사각해서 예. 그 질감과 향이 참 좋아요.
0: 이 여름 음식과 너무 잘 어울리죠. 뭐.
1: 그렇죠. 그리고 여름이 또 제철 식재료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0: 근데 수분이 많아서 사실 여름철에는 수분이 그렇죠. 빠져나갈 일이
1: 많잖아요. 맞아요. 갈증도 많이 나기도 할 때라서 시원해서도 네. 좋고요. 수분 보충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채 썰어서 같이 네.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0: 아니 저도 사실 이제 국수 중에서도 물론 이제 국물 있는 국수도 좋아하지만 이 비빔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예. 그래도 칼칼하고 매콤한 예. 그런 또 맛을 또 이렇게 잘 드시잖아요.
0: 아, 좋아하고요.
1: 네, 여름엔 또 이렇게 열무김치 있으면 또 그 열무김치 예. 저기 얼음물에다가 아, 잠깐만 네.
0: 아,
1: 이거 그냥
0: 넣는...
1: 쓰셔도 되는데요. 네. 이게 냉장고에다 넣었어도 예? 쓰르면 이렇게 착 차져 있어요.
0: 어, 맞아요.
1: 차가워도. 근데 이거를 아... 얼음물에다가 바로 쓰실 경우에는 예? 지금 여기 얼음 보이시죠? 얼음물에다가 예? 잠깐 담그면 훨씬 싱싱해져요. 이게 잠깐만 담글게요.
0: 아삭아삭한 네. 식감이
1: 아삭한 식감이
0: 배가 됩니다.
1: 그다음에 이제 적채 있으시면 적채도 이렇게 채 썰어서 곁들이면
0: 색감도 그렇죠?
1: 네. 적채가 없을 때는 그냥 양배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네.
0: 선생님 해주시는 요리 이렇게 좀 보면요 이렇게 재료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또 함께 먹으면 영양성도 풍부하고
1: 그렇죠. 네.
0: 예, 맛도 좋은 재료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기에 지금 채소도 네. 썰어서 준비가 됐고요.
0: 이렇게 잠깐 네. 담가주면 되는 거죠?
1: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 양념장을 만들면 되죠.
0: 양념장 네. 만들어 볼까요? 네. 사실은 이 비빔국수의 제일 중요한
1: 그렇죠.
0: 양념장.
1: 네.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예. 이 비빔장 만들어서 모든 비빔국수 같은 거 다들 비벼서 드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비빔장의 역할을 여름철에는 정말 충분히 하는 양념장인데.
0: 근데 오늘은 이 천도복숭아가.
1: 이 천도복숭아가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네. 이게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천도복숭아가 요 정도 크기면은 네. 한 반 개 정도만 제가 다져서. 양념장에다 넣을 거예요.
0: 반 개 정도만.
1: 네, 반 개 정도만.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0: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네. 과일이 음식하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여름에는 특히 네. 여름 과일이. 근데 이제 복숭아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무른 거는 예. 이런 소스에 들어가는 거는 덜 좋거든요. 좀 짭짤한 게 좋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식감도 좋고.
1: 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재료에다가 이제 네. 얹어주고요.
0: 고명으로 올릴게요.
1: 네, 이거는 이제 네. 그. 비빔장에 네. 들어갈 거를 다지겠습니다.
0: 이 비빔장에 천도복숭아 들어가면 확실히 좀 단맛이 좀 진하게 나겠어요.
1: 그렇죠.
0: 은은하면서.
1: 단맛도 예. 있고 씹을 때에 또 상큼하면서도 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과일들은 예. 사과도 좋아요.
0: 어, 맞아요.
1: 사과나 그다음에 딱복, 단단한 복숭아, 예. 천도복숭아 이런 것들이 더 잘 어울려요. 무른 것보다는. 네. 그러면 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0: 네. 천도복숭아 들어가서 네. 양념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여기에 이제 고추장 들어갑니다.
0: 네. 네. 고추장 꼭 들어가야죠.
1: 그렇죠? 네. 네. 여기 고추장에 네. 저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좀 고운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그래도 요거는 좀 새콤달콤해야 돼서
0: 맞아요,
1: 제가
0: 맞아요.
1: 설탕을 씁니다. 왜냐하면 맛이 청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1: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0: 고소하게. 네.
1: 간장은 너무 많이 안 들어가요. 빛깔이 너무 또 이제 검붉으면 덜 좋으니까. 네. 양조 간장, 진간장 넣으시면 되고요. 어,
0: 간장 넣는 게 네. 또 비결이네요.
1: 그 다음에 예. 여기에 물엿이 들어가야 네. 윤기도 나고 그러잖아요. 달달한 네. 단맛이니까.
0: 그쵸?
1: 네. 조청이나 물엿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지요?
0: 이거 레몬즙인가요?
1: 레몬즙 드시면 더 좋지요. 네. 레몬. 레몬즙 없을 때는 이제 식초.
0: 아, 식초. 네. 맞아요.
1: 식초는 네. 지금 이게 세 스푼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두 배 식초 같은 경우는 한 두 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맞아요. 두 배 식초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1: 네. 더 상큼한 맛이 강하니까.
0: 이 비빔국수에 정말 식초 들어가야 돼요.
1: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0: 자, 천도복숭아 들어갈게요.
1: 천도복숭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네.
0: 네. 나머지 재료들은 고명으로 네. 올릴 거죠.
1: 그렇죠. 네.
0: 네. 이거는요. 이 열무김치는요.
1: 네. 그것도 고명으로 얹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죠?
0: 예.
1: 여기 씹는 맛이 있게 네. 사과든 딱봉이든 천도복숭아든 네. 이렇게 썰어서 넣어 주시면 요거 씹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0: 그러게요.
1: 네, 이건 이제 2인분 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자, 선생님. 네. 이제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1: 네.
0: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맛있게 한번 비벼 봐야 되는데.
1: 네. 지금 이제 삶아서 물기 쭉 뺀 네. 지금 아주 또 차가운데 얼음물에 담가서
0: 탱글탱글하게.
1: 네. 여기에 그냥 담아서 비비려면 비비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네. 이렇게 미리 조금 넣어서 비빈 다음에 네. 하시는 게 좋거든요.
0: 아, 이렇게 미리 비벼 넣으면 네. 간이 살짝
1: 어느 정도는
0: 되겠어요.
1: 네. 예.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네. 이렇게 비빔국수는 손으로 비벼야 또 제맛인 것 같아요.
1: 그럼요. 예. 네. 당연히 손으로 비벼 이제 막 갈라니까.
0: 네.
1: 여기에 이제
0: 재료들 올려 볼까요?
1: 네, 네. 여기에 콩나물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에서 맛있게 담가놓은 네. 열무김치.
0: 열무김치.
1: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0: 네.
1: 네. 열무김치. 네. 그 다음에 또 오이도.
0: 오이도 넣고요.
1: 네.
0: 다 아삭아삭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여기에. 네. 적채도.
0: 네, 적채도 넣고.
1: 얹어주시고.
0: 천도복숭아도 저희가 좀 썰어봤죠.
1: 네. 이건 이제 어차피 그 양념장에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0: 예.
1: 이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곁들여서 넣은 거고요.
0: 예.
1: 그다음에 여기에 고기 볶은 거.
0: 예.
1: 고기 볶은 거를 양념장에다가 넣으셔도 되는데
0: 네?
1: 그래도 고기가 이렇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0: 손에 이게 있다 이런 거 알려줘야
1: 맞아요.
0: 돼요.
1: 예. 네. 그다음에 여기에 예. 삶은 달걀 안 얹으셔도 괜찮은데요.
0: 네.
1: 그래도 여기도 또 이제 하나 딱 얹으면은 더
0: 이거 비빔국수나 비빔냉면 빠지면 아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0: 네.
1: 여기에 이제 통깨를
0: 네.
1: 계속 싹 뿌려줘야 아까 양념장에는 깨가 들어갔지만
0: 네.
1: 이렇게 통깨 뿌려줘.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이제 비비실 때에 이 양념장을 넣고 예. 그걸 더 끼얹어서 더 드시면 돼요.
0: 이렇게 해서 식탁 위에 예. 올려놓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비빔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진 소고기에 진간장,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를 섞어 밑간을 해주세요. 식용유 두른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오이, 적양배추는 채썬 뒤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썬 후 얼음물에 담그면 신선해지고 식감이 더 아삭해요. 천도복숭아 절반은 채 썰고 나머지는 다져줍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양조간장, 참기름, 조청, 식초, 다진 천도복숭아를 섞어 비빔장을 만들어주세요. 삶은 소면에 비빔장을 넣어 버무린 뒤 그릇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면 위에 삶은 콩나물, 열무김치, 채썬 오이, 적양배추, 천도복숭아, 볶은 소고기, 삶은 달걀을 얹고 통깨를 뿌리면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요즘은 간단한 밑반찬을 먹어도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영양 만점 감자 잡채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감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네. 우선 주인공 감자, 네. 그리고 당근, 양파, 그다음에 풋고추, 네. 그리고 버섯도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버섯은 이제 간장 양념 하는 게 좋으니까 간장 양념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소는 깔끔하게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당면 대신 감자로 만드는 잡채. 맛만 나는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네. 저희 집에도 네. 이 감자를 엄마가 박스로 사두셔가지고 네. 정말 쪄드시고 또 뭐 음식에 넣어서 드시고
1: 그렇죠.
0: 여러 가지 드신단 말이에요.
1: 여름철에는 예. 감자를 진짜 뭐 수제비에도 예? 또 칼국수에도 맞아요. 볶음에도 조림 예. 뭐 또 된장찌개 예? 뭐 여러 가지에 진짜 이게 감초 역할을 하지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근데 오늘은 그 이제 감자가 주인공으로 네. 잡채를 만들어 볼 텐데 네. 이 감자도 이제 전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면 같은 경우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잡채는 당면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당면 안 쓰고 감자로만 잡채를 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그냥 채를 썰으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요즘에는 강판이 있으면 이렇게 편해서 네. 끝부분 하실 때는 조심하셔서 네. 손 다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감자는 이렇게 모서리 지도록 돌려가면서 깎으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0: 맞아요. 네, 정말 이 여름 감자 정말 맛있잖아요.
1: 네, 맛있지요. 네. 핵감자로.
0: 그냥
1: 네.
0: 그리고 감자를 또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소한 맛도 나고 그렇죠.
1: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감자가 이제 볶으면 네. 쫄깃거리는 그 맛이 참 좋아요.
0: 맞아요, 여기, 맞아요.
1: 여기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됐으면
0: 좀 짧은 면 느낌도 나고요,
1: 그렇죠? 네, 이 감자가 네. 이렇게 됐으면 지금 보면은 벌써 뿌옇지요. 전분이 나오니까
0: 전분이 대단하게
1: 이거를
0: 나오네요.
1: 좀 담그셔서 네. 전분을 좀 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또 미리 담가놨던 게 네.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릎기만 예. 빼서 이거를 감자를 이제 두 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중간 걸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분이 완전히 뺀.
0: 네, 전분이 깨끗하게 네. 저희가 씻어냈습니다.
1: 뺐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1: 네. 잡채하면 이제 고기가 네. 들어가지만 저는 네. 오늘 고기를 안 쓰고 표고버섯을 써요.
0: 굴린 표고를.
1: 네.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채 썬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표고버섯 네. 불릴 건표고를 불려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양념할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건표고를 그냥 쓸어도 되는데 네.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포를 뜰게요. 왜냐하면 감자가 별로 안 굵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곱게 채 썰으셔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0: 사실은 뭐 잡채 할 때도 이제 고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네. 오늘은 이 버섯이 표고버섯이 네, 표고버섯 고기의 대용을.
1: 네. 이제 표고버섯을 오늘은 썼는데 네. 오늘 표고버섯 외에 다른 버섯 쓰셔도 괜찮아요. 팽이버섯을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색감 때문에 네. 이제 그 감자 자체가

0: 흰 빛깔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썼고요.
1: 뭐, 집에 있으신 버섯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쓰시면 됩니다. 네.
1: 이 표고버섯의 양념을 따로 하신다고요?
0: 왜냐하면 고기와 버섯은 항상 이렇게 간장 양념 베이스가
1: 아, 잘 어울려요.
0: 예, 불고기 양념이 예.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간장은 뭐 작은 술로 반 스푼 정도만. 예. 네. 그리고 파 다진 거.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예. 네. 그다음에 설탕 약간. 오. 네.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이게 보통 불고기 양념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2: 네. 네. 조물조물하게.
0: 네.
1: 근데 확실히 이 표고버섯이 어떤 이런 양념들을 이렇게 본인 몸으로 싹.
0: 그러니까 흡수를 쫙.
1: 흡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예. 것 같아요.
0: 잡채에는 표고가 꼭 들어가야 예. 잘 어울리고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볶기만 하면은 야. 끝입니다.
1: 네. 아니, 잡채 재료를 벌써 준비가 끝난 거예요?
0: 네.
2: 야.
0: 감자, 채. 예. 아까 강판으로 채칼로 하니까 예. 금방 썰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감자 볶고, 예. 채소 볶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간 약간 한 다음에 버섯은 나중에. 예. 살짝만 볶으면 되니까. 네.
1: 정말 간단합니다.
0: 네. 이제.
1: 불이 어느 정도 올랐을 예. 때. 네. 자. 전분 네. 깨끗이. 네. 우선은
0: 감자 두 개 하면 네. 뭐 2인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1: 네. 네.
0: 양념장 있으면 네. 밥에다가 요 감자 잡채 얹어서 양념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드셔도 돼요.
1: 그러게요.
0: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1: 정말 이 여름에는 감자를 정말 원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네, 너무
0: 맞아요.
1: 행복해요.
0: 네. 네. 이 감자는 한 2분 정도 볶으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감자를 볶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가 예. 조금 굵으니까 예. 양파, 그 다음에 풋고추

0: 너무
1: 예,
0: 편하네요,
1: 그러니까 따로따로 볶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0: 선생님 잡채 좋아하세요?
1: 네, 그럼요. 잡채 누구나 좋아하지 않나요?
0: 아니, 저도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네. 잡채 그렇게 먹고 싶다고.
1: 왜냐면 예.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
0: 아, 맞아요.
1: 솥 굽는 것 중에 잡채예요.
0: 맞아요. 불고기.
1: 불고기 잡채, 네. 전. 이런
0: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러게요.
1: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당근, 네. 그다음에 저는 오늘 풋고추를 썼지만 네. 광희 씨가 좋아하는 경우는 청양고추 네. 넣으셔서 칼칼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저는 기름을 딱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기름이 조금은 더 넣어야 되지요. 그렇죠. 아까 기름 많이 안 넣었으니까 예. 요거 기름 조금 더 넣을게요.
0: 넣을까요? 네.

0: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불 끄고요. 예.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1: 네. 고소하게.
0: 고소하게 참기름.
1: 정말 밥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세 준비가 네. 됐습니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깨를 좀 넣으시면 되죠. 네. 네. 끝이에요.
1: 아, 고소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0: 진짜 고소하고 쫄깃거리고 예. 중간중간에 또 풋고추, 양파 이런 식감 있고 네, 고소하고 예. 이렇게
1: 해서 좀 그칠까요? 네,
0: 담으시면 됩니다. 예. 조금 하나 주시면 예. 네.
1: 아니 이렇게 해서 식탁에 네. 내놓으면 올려놓으면
0: 그러니까요.
1: 정말 젓가락이 끊임없이 네. 가겠어요.
0: 그러니까 여기에 양념간장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끼 맛있게. 네. 여기 기름 더 많이 넣으시면 여기 네? 육기가 훨씬 더 잘 흐릅니다.
1: 그러게요.
0: 네. 됐어요.
1: 너무나 향이 좋고 그냥 씻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잡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강판으로 얇게 채 썰어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감자는 찬물에 담가 전분을 빼야 텁텁하고 미끈거리지 않아요.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썬 뒤 진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감자를 넣어 2분 정도 볶다가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당근, 풋고추를 넣어 볶다가 식용유, 양념한 표고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감자 잡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검은 콩을 직접 갈아서 더 고소하고 더 걸쭉한 서리태 콩국수부터 옥수수 하나로 여러 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당 마릿이 양수, 변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비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뱃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사진 찍는 평범한 40대가 여행하는 법.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2: 그리고 이렇게 파키스탄은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3: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4: You speak English?
3: No?
4: 그래.
3: 자, one, two, eight.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3: You happy? I'm happy too.
2: 저곳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지 아직 그곳에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0: 사진 한 장 들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3: 아, 예? 오케이, 땡큐.
0: 파키스탄 오지의 소수민족 칼라시 사람들이 사는 법.
3: 너무 얘기도 있고 살결이 느껴지니까 우유인 줄 알고 먹는 거라고. 아 너무 예쁘다. 신생아네 신생아.
0: 생각보다 먼 길입니다. 인천에서 태국을 경유해 파키스탄까지 비행만 10시간. 칼라시를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꼬박 하루를 달립니다. 드디어 도착한 칼라시 계곡. 길은 험해도 어슬렁 어슬렁 나만의 속도가 있죠.
3: 와, 이거 한번 풍경 한번 보세요. 와, 야,
0: 아. 어떡하죠? 풍경이 발길을 잡습니다. 해발 1200m, 이 깊은 계곡은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칼라시족이 사는 땅입니다.
3: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풍경인 것 같아요.
0: 힌두쿠시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이 둘러싼 계곡.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은 손이 얼얼해질 만큼 차고 맑습니다. 무더운 여름, 칼라시 계곡은 파키스탄의 인기 좋은 피서지이기도 한데요. 험한 길을 달려온 차도 열기를 식히고 한숨 쉬어가기 딱입니다. 깊은 계곡 사이 비포장 도를 달리다 보면 거짓말처럼 푸른 초원과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그냥 쉬어갑니다. 눈에만 담기엔 너무나 아까운 풍경이니까요.
3: 제가 마치 신이 그린 산수화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계곡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았어요. 저곳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지 아직 그곳에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밤브렛 강을 따라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칼라시에 들어가는 길에선 검문을 자주 받는데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이죠. 칼라시족은 밤브렛, 룸부르, 비리르 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들은 계곡 깊숙이 비밀처럼 숨어 있는데요. 그곳까지는 말 그대로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해야 하죠.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3시간째 달리는 중. 무탈하게 도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0: 지금 저희 차 바퀴가 옆에 있는 벽이랑 막 부딪힌다고 막 낭떠러지기를 달리고 있어요.
1: 낭떠러지 아래는 밤브렛 강의 거센 물살이 굽이치는 험난한 여정.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0: 제가 5년 전에 이 마을에 찾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이 마을 사람들과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다시 5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기대되고 설레이고 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제야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네요. 두 마을이 나눠지는 입구에 마을 검문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방문객 등록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죠. 험한 길을 달려온 터라 방문객들은 차량 정비와 수리까지 검문소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데요. 다시 50분을 달려야 합니다. 목적지는 칼라시족의 세 마을 중 하나인 룸부르 마을. 칼라시족은 약 4,000명 정도로 세 마을에 흩어져 사는데요. 룸부르 마을은 그중 규모가 작은 편이죠. 칼라시의 전통 건축물은 독특하기로 유명한데요. 2층 집 구조로 테라스가 있는 게 특징이죠. 집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신기해 보입니다.
2: 칼라시. 아, 이게 진짜 여기가 밑에는 이렇게 돌로 쫙 받쳐서 만들어 놓고 위에는 다 저렇게 나무를 손으로 조각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밑에 지금 저희 대들보처럼 이렇게 나무로 해서 다 무게 지탱을 하고 밑에 돌로 이렇게 해서 더 시원하게 더 지낼 수 있게끔.
1: 주민 1,000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그래도 칼라시의 전통 문화가 짙게 남아있죠.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3: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1: 채소를 파는 트럭 행상이네요.
3: 야채 트럭이네요, 보니까. 이건 콩. 우리 저기 동네 오는 야채 트럭처럼 야채 트럭이에요. 토마토, 오이, 무, 피마. 뭐 사러 왔어요? 오이, 토마토, 콩. 먼저 뭐였까? 아저씨가 만들어요? 아니면 와이프 만들어요?
4: 예, 아마라. 와이프 매지에 아마.
3: 따님 뭐 음식 잘하세요?
4: 아, 잡아놨다. 잡아. 아빠는 예, 토마토. 자연스레
3: 샐러드네. 샐러드, 토마토 샐러드. 아, 야채는 토마토.
4: 이거 집에서
3: 아, 맛있겠다.
1: 대가족의 가장이 직접 장을 보러 나왔네요.
4: 내가 빨리 가야 시켰다. 이게
3: 샐러드로. 띠가.
1: 마을의 첫인상은 친절 그 자체입니다. 채소트럭 사장님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이 깊은 계곡에서 장사를 하게 됐을까요?
5: Where are you from? You not live this village.
6: 아윤, 아윤.
5: 아윤, 일주일에 몇 번 와요?
6: 두 다파.
1: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은 어렵고 마침 칼라시에 시장이 없다는 걸 알고 영업을 시작했답니다.
5: 이렇게 오면은 많이 팔고 가요? 약간 동생같이 생겼어. 역시 파키스탄은 패밀리 비즈니스야 다. Every cousin.
1: 가족 사업은 파키스탄의 뿌리 깊은 문화이기도 하죠.
5: 인샬라 감사합니다.
1: 가져온 채소는 금방 다 팔려나갔습니다.

0: 슬슬 마을을 걷다 보니 이제야 칼라시 온게 실감납니다.
1: 근데 여기는 보면은 주로 여자아이들의 눈동자며 얼굴 생김새며 피부결이며 좀더 유러피언에 가까운 우리 일반 파키스탄 분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허리에 허리띠도 저 굉장히 깁니다.
0: 이국적인 생김새와 화려한 전통의상, 바로 칼라시의 상징이죠. 마침 귀여운 꼬마가 눈에 띄었어요. 낯선 여행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까요?
2: 여기 봐.
0: 이럴 때는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2: 여기 봐. 여기 봐.
1: 이제 저 아이들 표정을 볼때두 가지가 딱 나요. 하나는 울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호기심이 있거든요. 이때 잘못하면 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잽싸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면 이제 웃는 거고. 우와, 이야, 우와. 다행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어. 우와, 이거 봐. 이야, 잘생겼네. 아, 맞아요. 친해지는 방법. 우와.
0: 할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1: 예, 봐, 써니라고 하잖아.
0: 사진을 찍어주다 보면 금세 친해집니다.
1: 48. Because why?
0: 소녀도 어느새 미소를 지어주고요.
1: This is sometimes shy, the lazy
0: 카메라
1: sometimes
0: 앞에 섭니다.
1: after. This is
0: 전통
1: very
0: 의상이
1: good memory.
0: 돋보이게
1: So I will
0: 포즈까지
1: take a
0: 취해주는데요.
1: good memory.
0: 자,
1: Okay.
0: 가족 사진 촬영 들어갑니다.
1: 자, one, two, wait.
0: 낯선 이방인을 친구로 대해준 가족. 참 따뜻한 사진이죠. 세상 그 어디보다 순수한 눈망울들. 사진 한 장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갑니다. 칼라시족의 기원도 흥미로운데요. 알렉산더 대왕 원정 당시 남은 병사들의 후회란 설이 있죠.
1: 깃발들. 쉬는 시간인가 보다. 쉬는 시간이야.
0: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니 학교까지 왔는데요. 이곳은 칼라시의 유일한 초등학교랍니다. 칼라시족은 이슬람교가 아닌 다신교를 믿고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도 독특한 문화와 전통으로 유명하죠.
1: 와, 계단이 봐.
0: 룸브르 마을 전체를 볼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한참을 올라왔는데 마을 꼭대기에도 집이 있습니다.
1: 오, can I see? 아, thank you. Your house.
0: 흔쾌히 초대해 주는데요. 칼라시의 인심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1: It's beautiful. Wow, you make this. 와.
0: 들어와 보니 전망이 기가 막힌 풍경 맛집.
1: Very fresh. 이 뷰만 그냥 보고 있어도 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안에 집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아, 땡큐. 아,
0: 칼라시족의 일상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전통가옥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 여기 갈라시는 특이하게 한 침대를 쓰는 게 아니라 침대가 다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이게 갈라시 컬처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중에 하나라서. 아, 우리 할아버지 낮잠 좀 쉬는 것 같아. 허즈반.
0: 바깥 주인은 낮잠 중인데요. 칼라시족 남성은 농사나 가축을 키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죠. 돌과 나무, 흙으로만 지은 전통 가옥에 정갈한 살림살이, 안주인의 부지런함이 묻어납니다. 저 지붕 꼭대기에 낸 구멍이 환풍구랍니다.
1: So how many person you live here? House? How many people?
3: Yeah.
1: One, two, five, six, eight.
3: Eight.
1: Eight. 아.

0: 아이고 예쁘네,
1: 이
0: 모자
1: 집에서
0: 예쁘네.
1: 여동생
0: 아이고.
1: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0: 사진 보여줄게. 사진. Your family? Family? 아, family. 아, 다 패밀리라고 하네요. 5명, 10명까지 있으니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집을 나눠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집에 대소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도움이 사는데.
1: 칼라시족 여인들은 전통의식과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빵을 굽고 집안일을 하죠. 화덕에서 열심히 굽는 건 타실리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철판에 구워 만드는 타실리는 칼라시족의 주식인데요.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요. 8명의 대식구가 일용할 양식이 뚝딱 완성됩니다. 갓 구운 빵 냄새만큼 포근하고 화목한 칼라시의 가족 문화를 엿봤습니다.
0: 와, 이게 확실히 전통 옷인데 예쁘네요, 멋있다. So you have a beautiful clothes.
2: Thanks so much. These are our traditional dresses.
0: You can speak English.
2: Yeah, I can.
0: 아, so this is a Kalashi traditional clothes.
1: 전통 옷을 제대로 차려입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2: This is a belt to hold the Kalashi dress.
0: Clothes are very colorful.
2: Yeah, because we make it in by ourselves. There are clothes with different color. It's made up of threads.
0: So this is a traditional also.
2: We make it by our hand by using the beans.
0: 굉장히 화려하네요, 컬러풀하고. 전통 양식으로 해서. If you make about how much longer time if you make?
2: The whole cloth?
0: Yeah.
2: Yeah, it will take 1 to 2 months.
0: Kalashi woman, every woman can make this.
2: Yeah, they can.
0: 2 months, 와.
2: Thank you.
0: This also your traditional
2: Yes, this
0: hair?
2: is our traditional hair design. We used to make it when we are in villages. So we are not allowed to open our hair. And we also make this here in this side because this is also our traditional part also. We are
0: Wow.
2: not allowed to cut this hair.
0: Yes. Have something special mean
1: Deya
0: decoration?
1: 산맥경 중에 갑자기 날씨가 험해지는데요.
2: The weather is like it's going to rain. I think you should come to visit my house.
0: Oh yeah?
2: I'll actually show that how our houses are
0: Really?
2: made.
0: Really? Okay, thank you. 여기 파키스탄 분들은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차 한잔 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지금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잠깐 좀 피했다 가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1: 우연은 이렇게 또
0: 와,
1: 새로운
0: this is a lady.
1: 친구를 만들어 주려나 봅니다.
0: This is your house.
1: 칼라시족에게 전통은 삶이자 일상.
0: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와, 화로가 이렇게 있네요, 중간에.
1: 손님을 환대하는
2: Thank you. It's
1: 의식도
2: kind of cute.
1: 아름답습니다.
2: When a guest come, you used to give this that person.
0: This is a means of welcome and lucky.
1: 제작진도 빼놓을 수 없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소녀의 이름은 칼리나. 차 대접도 칼라시족의 빼놓을 수 없는 전통입니다.
0: How long they live together?
1: 평소엔 칼라시족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0: 30+ year. 이분들은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몇년 살았는지, 그냥 지금도 두 분이 몇년 살았냐고 물어보니 아마 30년 이상 넘었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Korean people, everything is remembered clearly. So we thinking about the calculates, yeah? But this is a more happy life. Yes, we don't count, but we happy together, family, watching nice view, and happy.
2: Here, even the oldest don't even remember their age.
0: Yeah, this is actually we don't need to count.
1: 저도 잠시 나이와 숫자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0: So you know about the Korea?
2: Our
0: BTS.
2: 블랙핑.
1: 와, K-POP의 위력 대단하죠. 룸부르 마을의 유일한 영어 능력자. 칼리나에게 전통은 무엇일까요?

0: we follow our rules strictly. Whatever our culture used to tell us, we used to follow that one. Yeah. Yeah, they're keeping it. Yeah. They are like the elder people, older ones. They used to tell them, do this, follow this. So that's why they're following them.
1: 현대적인 찻잔이 인상적이죠.
2: Appreciate it.
1: 칼리나는 마을 장학생으로 뽑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전통을 지키되 변화에 대응하려는 칼라시의 오늘을 보여줍니다. 어느새 날이 개었네요. 시간이 멈춘 듯 전통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볼수 있는 사람 사는 마을이죠. 이제 칼라시 계곡에서 가장 큰 마을, 범브레스로 향합니다. 풍경도 보고 사람 이야기도 들으며 친구를 찾아갑니다. 빡빡한 일정에 따라 바삐 움직이는 여행가는 거리가 멀죠. 이건 이것대로 좋습니다.
2: 제가 왔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텐트에서 한번 자는 것도 되게 낭만적일 것 같아요. 와,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게. 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와. 방에 침대에 자는 것보다 이 잔디 위에 텐트 위에서 밤하늘 쫙 보고 이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와, 너무 좋은데? 야, 우와.
1: 우연히 발견한 야외 호텔의 여유를 만끽해
2: 와.
1: 봅니다.
2: 야, 끝내주는데 지금? 보세요, 밖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친절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했는데 돌아왔더니 이렇게 편하게 누워라고 가지고. 와, 벌써 저희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와,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에 나무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면 여기가 천국이지 않을까.
1: 하늘을 지붕 삼은 호텔. 이거야말로 여행의 참맛이죠.
2: 와, this is a paradise. It's beautiful. Yes. 끝내준다 진짜.
1: 자연 속에 누워 잠시 쉬어가 봅니다. 들리시나요? 이 물소리와 새소리? 심도 여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 찾기에 나섭니다.
2: 아, 저 이골목 기억이 나요. 항상 호텔에 와서 이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1: 좁은 미로 같은 골목길. 5년 전 여행 와서 만났던 그 친구들은 아직 여기 살고 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골목길을 헤매봅니다.
2: 여기서 항상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안녕? 울었어? 아이고, 울었어.
1: 마치 딴 세계에 뚝 떨어진 듯한 느낌. 5년 전에도 딱 그랬죠.
2: 아, 이그 울목이 기억이 나요. 그냥 변한 게 없어요, 여기는. 아, 좀 기분이 이상해요. 저 약간 가슴이 몽글몽글하면서 뭐 진짜 옛날에 막 첫사랑 찾아오는 것처럼 친구인데 이 기억이 나요.
1: 세상 어디서도 본적 없는 칼라시의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2: 이
1: 아무래도 지원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일한 단서는 5년 전 찍은 사진.
2: 이 사람들 알아?
1: 같은 동네 친구들로 10대를 갓 넘긴 앳된 모습의 소녀들.
2: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디 있어? 어디 살아? 어디?
1: 일단 따라가 봅니다.
2: 헷갈리게 막 이러니까 다 지금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밑에 마을이면 밑에 집인가? 5 years ago, I come here.

0: So I took this photo, so I want to give it the photo. Okay. Thank you.
1: 이 친구들 알아요? Do you know these
0: 아,
1: people?
2: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3: 저는 또 사실 내한테.
4: 아, 우리 이제. 아, 비는 게 배벌자. 잠시 오, 잠시 우리 지트랄네래.
1: 지트랄?
4: 잠시 우리 앞에 계세요.
1: 세 명.
4: 세 명이 앞에.
1: 어.
5: 제나.
3: 제나.
0: 제나.
3: 굴찬.
1: 아, 이름 났어, 굴찬. 걔 났어, 왔어. 굴찬 지트랄?
5: No.
1: 굴찬 히얼. 아, where? Nearby here? 아, 몇 명은 떠났지만 몇 명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How can we go? This way? This way? Okay, thank you. 아, 근데 지금 두 명은 치트랄 같네. 얘도 치트랄 같구나, 사진아.
2: 아, 드디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저를 기억해 줄까요?
1: Hello. We're from South Korea. 오, 맞는 것 같은데? 자, 예? 아!
2: 사진 속에 소녀 똑 닮은 아가씨 발견.
1: We 5 years ago. It's coming. So you're baby?
2: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3: Oh wow.
1: 예? Yeah? 어, 맞는 거 같나요? It's you?
3: Yes.
1: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굴찬하고 굴찬 맞잖아. 지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있어요?
3: 그지.
1: 예. 아,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3: 16.
1: 아, 그럼 그때는 11살 정도인데, 16.
2: 굴찬과 함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1: 아, 그래. 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6: 암진아!
1: 암진아! 암진아. 이거 기다리겠어. You remember me?
6: No. Yes, no? Yes.
1: Five years ago, you sing a song for me.
2: 낯선 여행자를 친구로 받아주고 노래를 불러줬던 친구의 이름은 안지나. 열심히 칼라시 노래를 불러줬던 5년 전 그 소녀들은 어른이 됐네요. 쑥스러워 하면서도 반겨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 아, 예. 기억합니다, 다행히.
3: 다음.
1: 오케이. 아, 집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2: 수줍음 많은 굴찬은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볼수록 신기한가 봅니다.
1: Wow, so I met you very young.
3: Yes.
1: Yeah, 5 years ago.
3: And you?
1: Now, don't ask my... You guess. How old I am?
3: You know.
1: 15? What do you do here?
3: 한국, 말합, 펠레 또 매 second year, 말합, 아프네가 college 부라 기야나? Second year. 아우! 페루스케 바 아비 함 걸게 감 거래 말합 아미케 사.
1: 근데 노래 잘했는데 지금도 노래 잘해요?
3: 아비 비 페레 비 또.
1: 나중에 노래 불러줄 거예요?
3: 맨에 수나야 다울 게 아주 나. 아. 하이 마이 루루 파리.
2: 알고 보니 안진아는 파키스탄의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실력자.

0: 시간이 흐른 만큼 실력도 한층 성숙했네요.
1: 그때도 노래 잘했는데 지금도 5 years ago you very good. Now also is very good. 듣는데 그냥 5년 전 생각이 났어요. 목소리에서. 그래서 반가웠다고. 나중에 파키스탄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 Yes,
1: yes, okay.
0: 언제 또 만날지 기약할 순 없지만 칼라시에는 내 친구들이 삽니다. 그리웠던 친구들, 이제 어른이 된 친구들, 행복하기를. 언제 다시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겠죠? 칼라시의 인연을 사진에 고이 간직해봅니다. 다음날 칼리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까지 동행하고 어디론가 저를 안내하는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칼라시족의 전통 장례식입니다. 화려한 모자를 쓰고 모여있는 여인들. 쿠파 쓰는 장례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의식 때 쓰는 전통 모자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데요. 볼과 손에 입을 맞추는 건 칼라시족만의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유가족들은 망자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요. 그동안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경건하고 슬프면서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장례의식. 여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는 마을 남자들이 맡는데요. 벼랑 간 장례식장 분위기가 흥겨워집니다. 이번에는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네 장례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알고 보니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춤에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칼라시족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의미를 담은 춤이죠. 흥겨운 애도 속에 유가족은 망자의 곁을 지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전통 장례식에서 춤을 추는 건 칼라시 여인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리는 남자들의 몫이죠. 칼라시 계곡 마을 전체가 조문을 오는데요. 그 수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하루 꼬박. 모두 마을에서 기부한 양과 소 닭으로 만들어집니다. 밤브렛, 룸브루, 비리루 마을에서 찾아온 조문 행렬이 종일 이어지는데요. 다른 마을로 시집간 딸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망자의 가족이 도착하면 잠시 춤을 멈추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해줍니다.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칼라시의 전통 장례식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칼라시족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자 떠난 이의 영혼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1: 아, 여기 와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Thank you. 아, 맞아요. 기억이 나요.
0: 기억을 더듬어 찾은 곳은 칼라시족의 묘지.
1: 관을 묻지 않고 위에 이렇게 해서 저게 지금 이제 칼라시 문양의 이런 디자인 패턴도 지금 관에 있습니다.
0: 관에는 칼라시 고유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칼라시의 묘지는 관을 땅에 묻지 않는데요. 묘지는 영혼이 안식을 얻는 신성한 장소죠.
1: 자세히 보니 지금 관 크기가 다 달라요. 작은 건 아마 좀 어린아이였던 관이었던 것 같고 나이 드신 분 뭐 체형에 따라서 지금 관의 크기와 이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관 안에 또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뭔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0: 칼라시에서 죽음은 이토록 평화롭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1: 5년 전에

0: 했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생소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이렇게 녹음이지고 새소리가 들리니까 꼭 죽음이 뭐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게 느껴지진 않네요. 잘은 모르는 분들이지만 또 그냥 고인들의 명복을 한번 빌어보고 싶어요.
1: 머리로만 알았던 죽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긴 시간. 자연으로 돌아간 이들의 안식이 평화롭기를 빌어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찬란히 빛나겠죠? 칼라시의 일상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나뭇가지를 이고 가는 농부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0: 여기가 좀 더 파랗고 넓었는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호텔을 짓는 것 같아요.
1: 칼라시의 변화를 보여주는 풍경.
0: 좀 편안하고 이런 풍경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여유로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0: 소 저렇게 풀어놓고 저렇게 누워서 릴렉스하게 있는 모습인데. 역시 아침 산책길이 즐거워요, 지금.
1: 시야가 확 트이는 초원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칼라시에서 목축은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0: 이게 꽃도 피어있고 초록색에 동물들을 기대고, 아이고, 새끼 송아지. So you owner? Yeah? You was born here?
2: Yeah.
0: Huh? Ah, so this is all your cows?
2: Yes.
0: Yeah? How many?
2: 20.
0: 20. So you have only cow?
2: No, yeah, goat.
0: Goat. How many goats?
2: 60.
0: 60. Wow. 지금 소 20마리에 You every day take care of them?
2: Yeah.
0: One day how many hours?
2: Maybe two, three o'clock.
0: Three o'clock?
2: Yeah. ये दूध वाला जो है वो 160,000 बकरे 60 बकरे जो बड़े बकरे वो 50
0: 한국 돈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네요. 그러면 와 파키스탄 물가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고 엄청난 재산이에요.
2: 보자리 가요 보자리 보자리 한 미스터라 갈 데미고 घर भी इनके से चलते हैं हमारे बच्चे स्कूल पढ़ते हैं उनसे भी ये चलते हैं कोई फीस मिस देते हैं कोई घर में खर्चा भी इनसे चलाते हैं और तो क्या रोजगार नहीं है बस इनसे हमारा रस्म और रिवाज भी इससे चलते हैं
0: वाह उरी आजेसी ने ये भूगे
2: मर गए उसके लिए दुख होता है बकरी क्या चीज है
0: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알고 보니 이번 장례식에 염소 한 마리를 기부했다고 하네요. 세상 그 어떤 동물이든 새끼는 사랑스럽죠. 이름이 딸이라네요.
0: Is it like you? Yeah? 딸이. 와, 이게 너무 친밀하니까 이렇게 나도 한번 만져볼까? 딸.
1: 강아지처럼 주인을 잘 따르는 송아지. 그저 예쁘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0: 아, 이쁘다. 너 왜 이 갈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
2: 아, 귀짜비.
1: 생후 2개월 차에게 세상은 마냥 신기하겠죠?
0: So you happy? Every day relax. Beautiful snow mountain, green field. So it's good. You I want to live here. Yeah.
1: 바쁜 일상 속에서 목말라 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었네요. 만년설과 푸른 초원. 무엇보다 선한 미소를 나눠주는 친구가 있죠. 압둘 씨의 아이들 기대가 됩니다.
0: 아니 근데 왜 자기 애기들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상한 데 데리고 가지 지금? 대박 지금 나한테 자기 애기들 보여준다고 했는데 나 아저씨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0: 새끼 염소들인데요, 보니까 지금?
1: 새끼 염소들이 압둘 씨에겐 단순히 재산의 의미를 넘어 아이들만큼 소중하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무해하고 귀여운 생명체가 또 있을까요?
0: 아, 너무 애기들 이뻐. 살결이 느껴지니까 우유인 줄 알고 먹는 거라고. 아이고. 이빨도 없어. 아, 너무 이쁘다. 신생아네, 신생아.
2: 2 months. Old 2 months. 와.
0: 25 years. 와.
1: 25살 먹은 염소 어르신도 있는데요. 뿔에는 나이만큼 나이테가 새겨져 있습니다. 새끼 염소의 뿔도 언젠가 크고 단단해지겠죠?
0: And you go to the about the make and the dream.
1: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압둘 씨는 소중하고 행복하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어느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파키스탄에서는 손님 초대는 일상이란 걸 눈치채셨겠죠? 카리스마 넘치는 어르신은 압둘 씨의 어머니.
0: 애시빠따. 아, 맞아. 애시빠따가 만나서 알았던 것 같아. 아.
1: 부엌에서는 압둘 씨의 아내가 차이를 준비하는데요. 집집마다 다르다는 차이의 맛. 이 집은 직접 짠 염소 우유를 넣었네요.
0: 2 years ago my father died. 이 열쇠 무슨 열쇠 이거?
2: 가르키 자비.
0: 자비. 이게 무슨 금고 아니야? 금고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야?
2: 어?
0: 자비. 집. 금고 굉장하고 멋있는데 그 시절
1: 차이는 홍차에 우유와 향신료를 넣은 파키스탄의 전통 차. 그 맛이 어떨까요?
0: 지금 칼라시 와서 먹은 짜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1: 칼라시의 명물로 호두와 대추를 빼면 서운하죠.
0: 아, 저 호두. 아까 500년 본데 호두.
1: 어떻게 먹냐고요? 바로 보여주신답니다.
0: 아, 여기서 자급자 좀 하는 거. 와, 칼라시 와 맛있어.
1: 말린 호두라 껍질이 잘 깨진다고 해도 강철 주먹이 따로 없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와. 나다.
1: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 역시도 삶의 내공이겠지요. 정석껏 까주신 호두의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0: very good.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해요, 맛이. 진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 나 같아요. 그래도 엄마 많이 챙기네.
1: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0: 부산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합니다.
2: 아야.
0: 맘 아야. 갈라시 아야.
2: 아야.
0: 아, 저 지금 갈라시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야. 갈라시 아야 엄마.
1: 어슬렁어슬렁 여행을 하다 보니 갈라시 형제와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0: 맛있다.
1: 이 소중한 인연을 남겨야겠죠?
0: 엄마하고 둘이 사진 찍어주고 싶은 거야. 나 사진 작가니까. 이거 패밀리 포토라고. 내가 봤을 때는
1: 어쩌면 압둘 씨의 첫 가족 사진일지도 모릅니다.
0: 이쪽에 됐어. 잠깐만 한번 좀만 내주세요. 하나, 둘 하면 스마일 해야 되겠죠?
1: 따뜻하고 선량한 나의 칼라시 가족들.
0: 스마일.
1: 칼라시의 아야는 여전히 건강하시겠죠? 오늘도 칼라시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리운 그곳, 칼라시를 아시나요?
0: 시골 마을에 산에서 산 넘어가듯이 지금 물에서 강에서 강 건너가는 걸로 기억나. 야, 이 길이가 지금 450m. 450m를 거의 한 1분 만에.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

0: 스튜디오 중에 하나에 스폴로 경기하고 있어요.
1: 와,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되게 역동적인 스포츠네요.
2: 물속 안에 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
3: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EBS 뉴스 시간 방송됩니다.
15: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16: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15: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16: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17: 조상님만 품을 두 분이 계셔요.
18: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19: 진주시 27대손 대종손.

0: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1: 어, 지붕이요?
0: 네.
1: 어?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장기 교육과제를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술,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일 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오는 10월 대입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 상황에서 국교위가 더 짜임새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시기에 맞춰 수능 전 과목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술, 논술형 평가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교위는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대입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 단계입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 발전 계획의 개편안을 담게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논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에서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적자는 내용을 논의했다가 교육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전문위원회에서 서술, 논술형 평가 확대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이 논의됐지만 논란이 일자 본회의에서 확정된 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방향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논의 초기 단계의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패키지화돼서 뭔가 설득력 있게 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 소화해내질 못하는 거죠. 그 정파성도 녹여내야 되잖아요.
1: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사교육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AI 시대 질문하고 깊이 사유하는 힘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죠. 고전 200여 권을 읽고 토의하면서 성장하는 미국 세인트 존스 대식 GEB, 그레이트 북스 수업이 최근 한국에 확산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인천대학교에서 시작된 그레이트 북스 교육은 최근 강원도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인천의 한 대학교. 한국과 미국의 학생과 교수 10여 명이 나다니엘 호손의 1800년대 소설 웨이크필드를 읽고 열띤 토의를 벌입니다. 핵심 질문은 사회적 관계가 사라진다면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교수는 학생에게 정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고전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의 질문과 생각을 이어갑니다.
4: It's really incredible that we can come together, meet each other that day and say, "Hey, let's try to figure out this together. Let's work as a team. Like we're on the same mission together."
5: 지식적인 수업을 들었을 때와 달리 좀 더 제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삶을 사는 게 올바른 태도인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미국 세인트 존스대의 교육 과정은 별도의 전공 없이 인문 자연과학 고전 200여 권을 읽고 토론합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질문하는 힘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6: AI poses a hard question to us. What are the human skills, abilities, characteristics that AI can't do and that maybe AI threatens if we are not thoughtful and prepared for it?
3: 이 교육은 이제 대학을 넘어 강원 지역 초중고교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대학 간 협약에 참여하면서 앞으로는 교사와 초중고 학생들도 그레이트북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 이런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꾸고 또 입시 제도도 또 뭔가 새로운 방식의 입시 제도도 제안을 하고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런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3: AI가 지식을 대신하는 시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과 토론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전을 읽고 함께 사유하는 그레이트북스 교육도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신석입니다.
0: 네, 공연장 하면 그동안 객석에서 무대를 감상하는 공간으로만 여겨졌죠. 그런데 최근엔 무대 뒤를 둘러보고 공연장 곳곳을 직접 걸으면서 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장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려는 공연장의 변화를 황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공연이 없는 낮 시간, 텅 빈 대극장 무대 뒤로 관객들이 들어섭니다. 거대한 무대 장치와 소품들을 살펴보고 공연이 만들어지는 숨은 공간들을 하나씩 둘러봅니다. 극장의 영업 비밀이 감춰져 있어 평소 배우와 스태프들만 드나드는 백스테이지가 관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부채춤 연습이 한창인 서울시 무용단 연습실에서는 직접 부채를 들고 무용수들의 동작을 따라해보고 무대 위에 올라 공연자의 시선으로 객석을 바라봅니다.
9: I didn't know that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halls, and I was really impressed. And also, I didn't know that you had translation available in the main hall. So I think we'll be interested in coming to see something because
8: 올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세종문화회관 백스테이지 투어인데 하반기부터 국내 관객에게도 공개됐습니다. 투어의 백미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에서 바라보는 광화문 전경인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건 개관 이래 처음입니다. 객석을 벗어나 극장 곳곳을 직접 누비는 경험은 국내 관객에게도 특별한 감동을 안깁니다.
10: 3개월 뒤에 시험을 치르는데 그 연주자의 입장으로 직접 이제 무대에서 서보니까 뭔가 아 이런 긴장감도 이겨내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못할까라고.
8: 공연장을 체험하는 방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 꺼진 대극장 계단과 로비, VIP룸을 따라 이동하며 슈베르트의 음악을 감상하는 체험형 공연입니다. 관객은 객석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장 곳곳을 걸으며 공간마다 달라지는 울림과 분위기까지 공연의 일부로 경험합니다.
11: 요즘 백화점이나 리조트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 지금 점점 확장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극장만이, 극장에 와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은 늘 하고 있고요.
8: 공연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걷고 무대에 서고 공연의 일부가 되는 경험까지 공연장은 이제 관객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새로운 변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0: 네, 이상으로 8월 4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또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최외유 제작 발표에 오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승호 씨 모시겠습니다. 유승호 씨는 환경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는 환경 동물 지킴이로 유명하죠. 유승호 씨, 정면 보시면서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텐션 자급자족 인류, 이은지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비 씨, 굿 있잖아, 앨범. 다, 네. 너무나 샤이합니다. 네, 정면. 네, 오른쪽 샤이. 예, 샤이, 샤이. 네, 왼쪽 샤이. 힘 좀 느껴봐요. 네, 좋습니다. 힘. 네, 오른쪽도 힘 전달해볼까요? 힘. 과학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서바이벌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과학 생존 리얼리티입니다.
1: 이 최고의 인류라고 하는 방송이 그냥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실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동안 그 느낌이 좀 제일 무섭고 실제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 아주 덥고 건조했죠. 그래서 잠깐만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3: 생존이라는 단어만을 듣고 참여하다 보니까 각자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의 빛 보이는 복장도 많은 분이 이제 제작진분들이 지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에게 아무 정보도 없어서 각자 개인 옷을 가지고 입은 거였고요. 저도 준비에는 뭐 덫을 놓고 동물을 도축하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고.
4: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정말 옷,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자유롭게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이런 사소함의 감상을 느끼게 된 것 같고요.
0: 관점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리조나의 어마어마한 자연을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촬영팀이 찍어왔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요, 실제 있었던 실험이고 실제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리얼리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

0: 안녕하세요. 일단 비비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사 Z추진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밖에서 막 필드 현장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다시 그런 필드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 이거 이야기 전달받았을 때 거의 바로 그냥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존 혹은 최후 이런 단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림이 생기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저 궁금했었고.
1: 극한 실험 최후의 인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선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올해 극한이랑 뭔가가 연이 많아요. 그래서 운명인가?
2: 어떻게든 살아남고 불 피우고 막 이런 쪽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토끼나 사슴 방어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잡으면 피를 빼야 먹으니까 이걸 해체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5: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다큐, 서바이벌 예능을 너무 좋아해요. 그야말로 날것으로 어딘가 던져지는 경험을 기다렸습니다.
0: 사실은 과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쭉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난화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란 게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4: 좀 환경이 좋지 못한 도시들 가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옷감으로 이제 불을 지펴서 그걸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화력발전소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서 더 이상 지구는 건강해질 수 없다가 저의 결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2: 욕을 먹는 게 화학자거든요. 플라스틱은 뭐하러 만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 때의 목적은 선하거나 유용함을 위한 거였지만, 이제 그게 만드는 문제는 결국 탄생시킨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좀 가볍게 말하면, 저지른 놈이 치워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화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6: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2: 혹시 리멀드라는 게임 알아요? 그게 이런 생존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선호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낙천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황 개똑같아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6: 나를 뽑아라. 그 어필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4: 시키는 거는 다할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할수 있고 저는 그거는 자신 있어요.
3: 저의 강점은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필드 현장에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내동댕이 쳐졌던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추운 환경? 아니면 이렇게 더운 환경이란가? 이렇게 힘든 등산을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놀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5: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과 매칭이 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남남 여여보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짝을 짓거든요. 같은 성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남녀 커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나온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운동 모든 영역을 집단지성에 발휘, 젠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남녀 파트너가 됐을 때 항상, 그러니까 좀더 설명할까요? 테이블로 일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7: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8: 여기에 호모스 어니언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예전으로 가시죠.
9: 예전으로 사막.
8: 사막으로. 어. 이렇게 해요, 박사님. 하고 이렇게 싹 가려줘요.
9: 아, 진짜?
8: 해봐봐요. 하나, 둘, 셋. 아, 동시에 해야지. 하나, 둘, 셋.

0: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 힘들어.
2: 뜨거워요.
3: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0: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저 식물 뭐예요?
2: 반가워요. 저거 먼저 그냥. 포가스트는 어디?
3: 지금 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1: 살고 있다?
2: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3: 어? 저게 뭐예요?
4: 기숨룸으로 가봅시다.
1: 가보자. 가보자.

0: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1: Hello. Hello, everyone. Oh my God. 잠깐만, 외계인 수다. 잠깐만, 외계인 수다.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2: Guess who I am. You're from here, huh?
1: Harley Quinn?
3: Yes. 마스크. 마스크.

0: 밤이 되니까.
1: 왜? 오 마이 갓, 사람 살려. 바퀴벌레.
0: 아이씨.
2: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3: So each one of us took turns cooking. And we cooked for 24 hours, so three meals. You know, but when you're cooking outside here, you go to your cupboard and you get all your herbs and your spices and a little soy and a little salt. We had none of that. None of that. And so when you're cooking the same ingredients over and over again, sweet potatoes, rice, beans, veggies, all wonderful ingredients, but always the same.
4: 금귤이 있다.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3: So remember, we were in here and we didn't have anything sweet. And so even in our breakfast, we would have the porridge, and then we always would put fruit in it to make it sweet. It actually turned out really well. It was good. And then, of course, with the goats, we got a lot of milk and a bit of cheese from the goats. So we were able to figure out how to make it pretty tasty, but it was challenging sometimes. We had to really get creative in how to make it good. A lot of chilies. We did grow chilies.
0: 이게 이거라고? 이거?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3: They were saving grace. They helped make a lot of not so tasty food. Tasty.
5: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0: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야?
4: 또띠아를 만들어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5: Sí, claro.
4: Sí, claro. Taco, taco, nacho.
3: Yeah, so she's just like so expressive.
5: Wow. 번데기,
1: 와우.
5: 미럼, 와우. 그다음에 메뚜기.
0: 와우.
5: 네,
6: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5: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Yeah, I think insects are a great source of protein. I would assume that they use a lot less water. They use, you know, all of that, right, Dean? I think it's going to be a little while before everybody embraces eating. Mealworms.
4: 어.
5: 제가 보면서
4: 네.
0: 맛있어요. 맛있어요.
1: 진짜요?
4: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럼 나 세 개가 왔다고요.
7: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8: Do you think you would have
3: tried it? Yeah, for sure. I think we would have. We didn't have mealworms. We only had cockroaches, and you can't eat cockroaches. So we fed them to the chickens, and even the chickens wouldn't eat the cockroaches.
4: 뇨끼인데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7: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3: Oh,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think about what is the perfect meal inside the biosphere because it's not only about taste, which obviously is incredibly important, but it's about nutrition. So we would monitor our nutrition all the time. I had a software program, which in the 90s was something. And that program told us exactly what was in our food. So you needed to have a really rounded meal. So from the nutritional point of view, if we had been low in protein for a little while, well, I might have chosen the actor's meal. From a taste point of view, though, because taste, you know, and actually loving the food that you eat is incredibly important, I would have gone with the gnocchi or the mealworms.
7: 그 원래 하려던 거에서 피봇해서 전혀 다른 걸 만들고 말았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향은 있고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재료를 갖고 왔어요.
6: 생각보다는요.
7: 왜냐하면 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멋진 파트너 였습니다.
9: 아니 근데 이게 작은 주방이라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고 팀원들이랑 소통도 너무 힘들고 그냥 막고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7: 제소자 아저씨?
10: 네.
7: 자, 어땠습니까? 소감. 어떻게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10: 저요? 기여요? 기여?
7: 기여.
10: 아, 그래도 재료 조금 잘랐고요.
7: 재료 조금?
10: 같이 많이 찾았고요.
7: 그런 말 많이 했고요. 지금의 요리에 만족합니까?
11: 네, 저는 만족하고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7: 아,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11: 당연하죠.
7: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12: 아, 제가 절대로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7: 속상해요.
12: 소금은 있을 줄 알았어요.
7: 맞아요. 저는 베이킹소다도 있을 줄 알았고, 없으면 효모라도 있을 줄 알았고.
12: 맞아요.
7: 정말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12: 그렇죠? 시간 있으면 사실 피자 완전 뚝딱인데.
7: 완전 뚝딱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있을 거예요.
2: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4: 세상에!
0: 바다다.

0: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져.
1: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2: 에폭시 주세요.
3: 여기 하나 있어요.
2: 좋아요. 산호 주세요.
4: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손 조심해요.
3: 네.
1: 아, 괜찮은가?
5: 좀 불안해.
4: 갑니다.
3: 네, 밀어주세요.
0: 세게 밀 거예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넣을게요.
3: 네.
6: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잠들었던 바위 위에 생명의 가지를 얹어 바닷속에 생명의 숲을 소생시켰습니다.
7: I love the ocean. I've spent a lot of time at sea. You know I'm going to love anything having to do with understanding how our marine environment works and how we heal it.
4: 아우 배 아파.
0: 어, 동선 씨 어디 가요?
4: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0: 배 아파요?
4: Oh shit!
5: 뭔데?
0: 무슨 일이야?
5: 뭔 소리야?
0: 세균맨!
4: Holy shit!
0: Oh!
5: 잠깐만, 잠깐만.
0: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4: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0: 아, 말하지 말아주세요!
7: Waste management is important. Well, I mean, from a purely scientific point of view, it's important because all of those nutrients have to go back into the system so that we can reuse them. You know, in nature, we don't see it, but it's happening all the time. Everywhere, all the time.
3: 두종쿠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5: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4: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5: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0: 어,
5: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2: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5: 네. 이거를.
4: 좋아요.
5: 퉁.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왜냐면 얘는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장우재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3: 아, 충분합니다. 네.
7: We had a pretty normal toilet, but then it went down into a system where it all settled, and it's called a digester. So all kinds of microbes are in there, eating up everything, all the solids. The fluid goes off the top and goes into a marsh treatment system, where it go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there are microbes in the roots that are eating a lot of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water, and then the plants grow, taking the nutrients out of the water, and eventually, at the end, you get clean, nutrient-rich water, which you can then put back on the farm. And then we had all the water go through the plants, and then the plants put out pure water. We took the water out of the atmosphere, and then we could drink it again. Or, of course, it turned into sweet potato and the food that we ate.
0: 감자! 이 끝에?
1: 이팔만. 어.
4: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5: 그렇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4: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5: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4: 처음에 대변인들을 조준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0: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산다고요?
4: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8: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4: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5: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4: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어요.

0: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붕. 붕.
0: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1: 쉬면서 왔어요.
2: 아, 지친다.
3: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2: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4: You know, when people go to space, what actually tends to happen is most people fall in love more with the Earth. You know, the astronauts from the Apollo program, you know, this very famous quote where they sai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space to conquer the unknown. And instead, we discovered the Earth." It's an incredibly powerful statement.
5: 우와!
2: 우와! 여기가 어디야?
5: 어, 흙냄새!
3: 이런 공간이 있었어?
5: 우와, 흙냄새, 자연냄새!
6: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Restoring our topsoil on planet Earth is critical.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they're like the gene pool for the rest of the planet. That's where we can get the biodiversity back across the planet.
5: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 그 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흙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4: The hydrogeologist did a great job of then explaining it.

0: 비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2: 전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숲! 더블숲!
3: 아, 숲을 심다지.
4: 숲을 심다지.
1: 멋있다. 고민도 안 하고. 네.

작은 나무를 심었지만 크게 자라려면 이제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심은 나무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 20, 30년을 길게 있을 생각을 하니까 더 뿌듯하고

숲이 저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자연의 힘으로도 숲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는 인간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4: 아니, 많고.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3: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밥퍼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5: 여기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선생님들의 선생님.
1: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2: 맛있죠?
3: 오늘 어떻게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2: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3: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4: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5: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6: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5: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6: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5: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6: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5: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6: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안녕, 몰라.
1: 네. 할머니.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 여기가 성이에.
0: 오, 김치구시오. 잘 그래요.
2: 에서 옥션. 돈을 갖고 와야지.
3: 눈에 생긴 신분 사람. 감사합니다.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최가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오늘의 여행자는 시를 씁니다.
4: 민어의 노래. 고사리 장마가 지나고 난 바닷길. 민어의 복숭아빛 속살은 다시 볼 수 없으리라. 시는 뭐 제 요리에 또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부산물 같은 거죠.
3: 그의 시는 입에 들어가는 음식. 어머니께 배운 요리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5: 얼마나 지금 학교를 안 가.
6: 네, 지금 K1 월드 그랑프리 95년도 개막전에 제가 이제 한국인 최초 K1 선수거든요. 요리라는 걸 하면서부터 순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3: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요리. 그 중심에 칼과 민어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엔 민어를 먹어야겠습니다. 걷고 먹고 쉬는 여행의 출발지 전남 신안군의 지도. 분명 바다에서 왔을 이 더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하시는 분께 다가가 염치 불구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7: 250에서 300kg 사이에 됩니다. 그때그때 틀려요, 물량이 이제.
8: 지금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7: 이 정도면 평균치?
3: 가까이서 보니 그제서야 짐작되는 녀석들의 정체는 새우. 그리고 위판장에 방문한 김옥종 씨를 만났습니다.
9: 새우를 민어가 좋아하기 때문에 민어가 산란을 하러 따라와서 이것을 먹고 산란을 하고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새우가 많이 나면 또 민어가 또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민어 예약 손님도 있고 해서 특별히 그냥 한번 좋은 고기 있으면 사가려고 내봤어요.
3: 어릴 때부터 민어를 먹기는 했어도 속속들이 알게 된 건 20여 년 전 민어 전문 식당을 차리면서부터. 깊은 바다에서 사는 민어는 큰 부레를 지닌 탓에 물 위로 올라오면 쉽게 죽어버립니다. 잡자마자 선상에서 피를 빼고 비닐에 담아 보관하는 이유죠.
8: 별로 못 잡은 거예요? 아, 이게 별로 못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을 때는 얼마나 잡으세요?
11: 300마리도 잡아요. 그런데 한 100마리도
3: 잡아요. 어획량은 물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조류가 세면 먹이 활동이 활발해져서 물 흐름이 좋은 사리 때 많이 잡힌답니다.
9: 민어는 황금빛이 조금 나요. 색이 창백한빛이 나는 것은 조금 오래 바다에가 있었다. 바다에가 있었다. 작업할 때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 민어는 조선시대 왕가와 양반집에서 복다림으로 먹었다는 귀한 생선. 지금도 여름철만 되면 천정부지로 값이 오릅니다. 중개인들이 적는 건 숫자. 그런데 그 모습 지켜보는 옥종 씨 수첩에는 글자가 빼곡합니다.
12: 한 번씩 이렇게 오면 대가에 오면은 이렇게 뭐 시적으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막 쏟아져요. 시가
8: 시를 쓰세요?
12: 민어의 노래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단재미, 병어, 서대 뭐 그런 것도 또 다 시로 다 제목이 있거든요.
8: 그 직업이 두 개시네요.
12: 아이, 요리사가 먼저죠.
3: 단골들이 청하면 신앙송을 즐기는 요리사. 걸쭉한 남도 사투리로 맛깔나게 차려낸 시집을 벌써 두 권이나 냈습니다. 치열한 경매가 끝나고 민어들은 새 주인을 찾았는데요.
9: 얼마에 받으셨어요?
13: 1kg에 3만 9천 원.
9: 1kg에 3만 9천 원.
13: 좀 싸게 샀어요.
3: 이제 막 시작된 민어철. 옥종 씨는 올해 첫 민어를 만나러 이곳 지도에 온 참입니다. 민어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섬 지도는 그가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니까요.
14: 학교 1년 선배입니다. 아, 저분이.
12: 오늘 싸게 준 걸.
8: 아, 그래요?
14: 뭡니까?
9: 그, 겟내라고 하잖아요. 겟냄새들. 고향의 냄새, 향기, 제 고향이 신안 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면 마음이 좀 포근하고 그렇습니다.
3: 한 사람이 보유한 맛의 세계, 그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고향 땅에서 난 재료,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릅니다. 뻘에서 무시로 잡았던 갯것들의 생명력을 옥종 씨는 요즘 요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도 젓갈입니다.
15: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16: 친구분이세요?
15: 네. 네네.
9: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15: 학교 다닐 때도 좀 남달랐죠. 성격 좋고 사람 좋아하고.
9: 아, 젓갈 살 때는 꼭 여기서 사요. 제 친구가 또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3: 그렇죠. 곰삭은 남도 맛은 젓갈에서 나오니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15: 우리 고장에서 많이 나는 게 민어 불의 젓갈. 응? 타 지역에는 없어요.
9: 민어 불의 젓갈이요?
15: 네, 불의 젓갈.
9: 아, 그거예요?
15: 예. 거의 빠졌네요. 불의가 귀하니까 그 겨울에 건정할 때 민어 작업을 해서 그때 이제 염지를 해가지고 불의 젓갈을 만들거든요. 요즘 이제 많이 나는 이게 송해, 여기서는 송해 젓갈이거든요. 강화 쪽에서는 밴댕이라고 그러고.
3: 밴댕이도 반지의 사투리라죠.
15: 지금 딱 무슨
9: 지금 딱 무쳐먹으면 맛있겠다.
15: 아주 무르지도 않고. 여러 하나 쌌어.
9: 하나 먹어도 적은 거.
15: 작은 거는. 호에 갖고 가볼란가? 요거는 호호에.
9: 홍어예요, 홍어예.
16: 이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9: 예. 네. 저 왔다고.
15: 친구가 가게 하니까.
9: 그래, 맛있어.
3: 중마고우와 인사 끝에 향한 곳, 옥종 씨가 삶의 터전을 새로 꾸린 광주 광역시. 밥이 시가 되는 상업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9: 왔어요.
8: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9: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 저하고 어머니만 일하는데 네. 집사람이 그냥 오늘은 도와주러 그냥 왔어요.
3: 어머니가 이 식당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넓고도 깊습니다. 상에 나가는 밑반찬은 죄다 어머니 몫이니까요.
15: 아주 충분한 거 1만원 지금 얘를 모르는 거예요. 싸움을 안 쓰면 넘어가고.
16: 싸움 안 하는데 뭐가
15: 그래? 학교를 안 가. 조심해, 니. 학교를 안 와도 졸업장만 들어가고 아주. 지금도 선생님이 여기 찾아다녀요.
3: 그에겐 독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9: K1 월드 그랑프리 95년도 개막전에 제가 이제 한국인 최초 K1 선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피터 아츠, 어네스트 후스트, 앤디 후 이런 선수들이 전성기일 때
16: 가서 그러면 어떤 분이랑 대결?
9: 저는 일본 애한테 KO를 줬어요. 지고 나서 이제 바로 은퇴하고 이제 좀 방황하다가 이제 어머니 선술집을 이제 계속 이제 놀러 가서 이제

0: 그것도 도와드리려고 가서 이제 이렇게 입문하게 된 거죠, 요리를. 얼굴이 변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것을 옛날 사진을 보면서 느껴요. 이때는 누구든지 때려 눕혀야 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잡불셔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삶에서 요리라는 걸 하면서부터 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합니다, 이것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1: 야심만만 올랐던 링에서 KO 당했을 때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 그만 인생 행로를 꺾고 말았습니다.
0: 얘네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생선을 고통 없이 파닥파닥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것하고 물을 대지 않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두 가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한테 이 줘도 틀려요, 이렇게 맛이. 그 손질은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1: 처음부터 칼질이 쉬웠답니다. 소질의 재발견이었다네요.
0: 고래라는 부위예요, 이 부위가. 제일 서로 맛보고 싶다고 하는 고래.
1: 민어가 100냥이면 부레가 90냥. 부레를 먹었다고 하면 민어 한 마리를 다 먹은 거라고도 하던데, 흐루 먹으면 씹을수록 입에 착착 달라붙는 식감이랍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민어.
0: 꼴살이란데? 2점 나오네요.
1: 고소한 맛이 일품인 볼살에 이어 바다의 삼겹살이라 불리는 뱃살이 복숭아빛 자태를 드러냅니다.
0: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내가 이 갈비살이잖아요. 반대편에 보면 지방층이 있어요. 뜯어볼게요. 손으로 해도 그냥 뜯어져요. 신선도가 그만큼 좋은 것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디님 한번 드셔봐요.
2: 앞에서 크게 먹어요?
0: 네.
3: 이게 눅진한 그 기름이 쫙 퍼진다고 네, 해야 되나?
0: 네. 오메가3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가 슈퍼 조기가 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종류들이 생선들은 대개 보면 위를 편안하게 해요. 회로 먹고 뼈를 끓여가지고 오죽이나 미역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속이 편안해져요.
1: 달고 쫄깃한 회맛은 견줄 물고기가 없고, 세분화하면 17가지 맛이 난다니 백성의 물고기란 칭호가 아깝지 않습니다. 흘뜨고 남은 뼈로 끓이는 탕은 어머니의 전매 특허. 사골국이나 된 양, 뽀얗게 끓어오른 국물의 찰떡궁합은 미역입니다.
0: 우리 어머니 오늘 아기 때, 시골에 있을 때부터 손맛이 좋으셔. 어머니가 안 계시면 하기가 힘들어 버려요.
4: 해장국 3,000원짜리 팔을 때.
0: 해장국?
4: 진짜 돈 잘 벌었지. 그런데 돈은 다 어디로 날라갔어.
1: 어머니 어깨 넘어 배운 요리지만 숱한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며 씹을수록 살아나는 재료 맛에 천착하게 됐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네.
0: 어서 오세요. 약주는 뭘로 하실까요? 소주로 드릴까요?
5: 네, 감사합니다. 네. 소주로 주세요.
3: 술만 주문을 하네요.
5: 음식은 알아서 주잖아요. 주인장 맘대로 주문하죠. 믿고 오니까.
6: 너무
5: 직접 잘라줍니다. 현장에서.
6: 한장 스페셜.
0: 고래.
5: 고래.
0: 뭐 굴 때하고 다 있는 부분이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 음식을 대하는 그의 진심을 알아보아 주는 이들이 이젠 꽤 늘었습니다.
5: 오랫동안 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식감이 좋은데요?
6: 처음에는 부드러우면서 점점
0: 뒤쪽으로 갈수록 그냥 껌 씹는 맛이
5: 그렇구나.
0: 네. 기본 이거는 민어 뱃살이거든요. 이게 갯물의 부분이에요. 이게 생선의 내장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 점씩 우선 이것부터 먹어봐요.
1: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
0: 이거 저기요, 소고기, 생고기처럼 이렇게 물에 익으면 맛있어요.
5: 오늘은 처음 먹는 게 좋네.
7: 저도 처음 사는 물에.
1: 복더위는 시작도 안 했는데 찾아온 폭염. 본격적인 여름 더위 앞두고 민어 한 상 덕분에 한숨 쉬었다 갑니다.
0: 더덕무침. 더덕무침은 처음 듣는다. 그리움이 성성하더니 더덕꽃 등불 켜놓고 기다리다가 침잠하던 속내를 꺼내들어 읽는다. 썩을려 사랑한다고나 하지 말 것이지. 고맙습니다. 썩을려.
8: 격투기 선수였었어요. 젊었을 적에 뭐 주먹 또는 뭐 힘의 세계.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추진력과 또는 뭐 이렇게 역동적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시를 써요. 음식은 결국은 주인장과의 신뢰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신뢰감 때문에 저는 자주.
0: 요리는 지금 그래도 내가 27년 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요리는 팔을 넘는 순간까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하겠습니다.
1: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주고 있을까요?
9: 오, 시원해.
10: 오, 너무 시원해.
11: 계곡 트레킹 중에 최고봉.
12: 너무 좋아요.
13: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딱 이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14: 땀 빼고 나면 백숙이죠?
15: 진짜 맛있어요.
16: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시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20: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9: 네?
21: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9: 와.
21: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9: 어떻게?
2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2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2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2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긴급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8강, 네, 수목 관련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가끔 제 주변에서도 숲이나 공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오늘은 그런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모 광역시와 시니어 취업지원기관이 연계돼서 조경 일자리를 창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총 11개월 정도를 일을 했었고요. 풀타임을 일하는 대신에 200 정도를 받으셨었는데요. 이때 이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연령대가 60에서 70 사이였는데요. 거의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 되는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조경을 꽤 많이 참여한다는 것에서도 놀랐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풀타임으로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놀랐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실제 중장년 일자리로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조경기능사입니다. 특히 5, 60대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일단 연령에 제한이 없고 학력이나 전공에 대한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일단 이런 일자리의 장점을 좀 보죠. 식물이나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최적의 일자리입니다. 다만 이때도 한 가지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그 일을 실제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식물을 혹은 꽃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키우는 데는 재주가 없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서 일을 실제로 하는 것과 취미로 즐기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단점은 기본적인 체력이 많이 필요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준비 없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꽤 발생을 합니다. 입직 조건을 좀 보면 조경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되게 우대됩니다. 다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공공 영역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뽑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민간에서는 조경업체 같은 곳에서 부임 공고들이 다수 나오는 편입니다. 연봉은 무경력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단시간 근로도 있지만 주 6일 근로도 가끔 있는 편인데요. 이럴 때는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력직은 연봉 3,000에서 3,600 전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자격증을 다양하게 따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외부 바깥 작업이 많기 때문에 굴착기 기능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경기능사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예와 화예 일자리입니다. 원예와 화예도 조경과 비슷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하기 좋은 영역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원예와 화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예는 쉽게 얘기하면 관상용 꽃과 식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예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0: 화훼를 포함해서 나무까지 포함을 하고요. 관상용뿐만 아니라 식용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또 넓게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아무래도 업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경기보다는 지방 쪽 일자리가 더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은 조경과 유사합니다. 꽃과 식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체력 문제는 역시 상존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꽃을 키우는데 무슨 체력 문제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꽃들이 대부분 화분에 심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무거운 화분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체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직 조건은 뭐 대표적인 자격증이 원예 기능사나 화훼 재배 기능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꼭 자격증이 입직의 필수는 아니라는 것은 조경 기능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연봉은 역시 경력이 없으시면 대부분 최저임금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일이 좀 힘들거나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3천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가 나오는 지역은 농원이나 꽃도매 단지 같은 곳에서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이트는 일반적인 워크넷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이나 지역 농업 일자리 플랫폼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무이사입니다. 혹시 나무이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낯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 제도는 2018년에 처음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회 시험을 쳤고요. 2024년 1월인가에 10회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의사는 나무에 대한 진료와 처방 그리고 치료를 담당합니다. 전국에 나무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는 아마 7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1종 나무병원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나무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54조 5항에 따르면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행 규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그런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나무병원들이 나무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폐업을 한다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험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시험 합격률이 매우 극악하게 낮아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장점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장단점이 겹친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좋게 생각하면 자연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장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나무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 지방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일이 바깥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입직 조건은 당연히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2과목을 수강하고 128시간의 강의와 32시간의 실습을 거쳐서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수목 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는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수목 진료 관련 학과를 나온 학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년, 그리고 관련 특성화고를 나온 사람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조경기능사를 가지신 분들은 3년의 실무 경력, 그리고 수목 치료 기술자를 따셨던 분들은 역시 3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자격증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2024년에 산림청이 정한 나무의사의 노인 단가는 1일 기준 3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나무병원을 취업하거나 기업시에 지급받는 기본 자격수당이 1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봉을 따져보면 물론 실적에 따라 차이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지간하면 4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치료 기술자입니다. 수목치료 기술자는 나무의사와 비교를 하면 의사와 간호사와의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데요. 주로 나무병원에서 수목 진료에 따른 처방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단점은 역시 나무의사와 유사해서 바깥 작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입직 조건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한 다음에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 그 전에 10과목 총 142시간의 강의와 48시간의 실습을 치고 나서 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당연히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교육 이수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목 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수목 진료 분야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시면 나무 이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구인 공고가 썩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2018년 나무이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은 일자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는데요. 혹은 그 외에도 그나마 나오는 것들이 있어도 협회 소개나 사람을 통해서 없어지는 경우라서 그렇게 구인 공고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실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숲이나 나무, 공원,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지역자치단체나 산림청, 아니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나 국립공원공단 같은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금방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다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산불감시원이나 숲해설사 혹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다양한 숲 관련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상 8회차에 걸쳐서 제가 50대 이후 뭐랄까라는 제목으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로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었고요. 사실 진입이 가능한 일자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늘 진입의 문제 외에도 성장의 문제라는 부분도 좀 남게 되죠. 50대 이후라고 성장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더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일이란 것이 그 현장에 들어가야 다음 순서가 보이는 것들이 꽤 많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의 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해법은 저도 20년 가까이 연구해 봤습니다만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찾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중장년의 경우,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케이스를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직활동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이 관심을 두는 일자리에 대해서조차도 인터넷 검색 몇 번을 통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노후 50대 이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작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음식학자 정혜경입니다. 이번에는 그 판소리 다섯 마당에 담긴 민중 음식을 만나는 음식 인문학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일상 생활 모습이나 주변으로 눈을 돌려 그 서민 문학이 발생하고 또 관념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 표현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 그중에서도 판소리에는 그 음악적 요소, 문학적 요소, 그리고 연극적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일종의 종합 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아, 판소리 창보는 그 시대에 음식 생활은 물론이고요. 음식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시했던 관심사 그리고 의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조선시대 문헌이나 고 조리서가 주로 문자 생활이 가능했던 양반가의 음식을 담고 있어서 네,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그 서민들은 과연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지요. 이런 의문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바로 판소리 창본입니다. 판소리에 등장하는 음식은 생생한 네, 서민들의 음식으로 봐도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판소리 다섯 마당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춘향전, 네, 심청전, 그리고 흥부전, 토끼전, 마지막으로 적벽가에 나오는 당시 서민들의 음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춘향전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춘향전은요, 개방적이고 직선적이며 그 서민의 문제를 다루죠. 춘향전에 나오는 음식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네, 실제로요, 그 춘향전에 나오는 음식들은 다른 그 음식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장 황홀한 네, 전통 음식의 향연을 보여줍니다. 춘향 모가 이도령에게 술상을 대접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지요. 네, 이제 밥과 국수, 그리고 그 창면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비싼 고기로 만드는 갈비찜부터 뭐또 연게찜, 그리고 제육찜, 그리고 뭐 전이라든지 심지어는 생선 회나 육회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떡볶이까지 등장하는데 이때 떡볶이는 뭐 당연히 간장에 만드는 그런 궁중 떡볶이라고 볼수 있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나물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춘향 어모가 이도령을 사위로 삼기 위한 전략 음식들인 거죠. 네, 심청전을 살펴볼까요? 네,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 효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심청전은요, 조선시대 그 유교 사회에서 효를 상징하는 판소리입니다. 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네, 심청의 이야기는 효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수 있죠. 특히 그 심청전 곳곳에서는 신에게 축복을 비는 행위가 묘사되는데 그곳에는 언제나 정성을 들인 음식이 놓입니다. 네, 심청전에서 심청 어미가 해산할 때 신봉사가 정하수로 삼신상을 차려 지성으로 순산을 비는 장면이 나오죠. 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네, 농경 사회 어떤 전통 사회에서 또 물은 곡물이 익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특별히 귀하고 아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 중에서도 그 이른 새벽에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더욱 고귀한 것으로 여겼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전 고사 장면에 등장하는 음식으로 그 고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술이 동이째 등장하고 밥은 그야말로 선밥을 짓고 또 소하고 돼지는 통째로 삶고 네, 그리고 삼색 과일 그리고 오색 탕수 등 갖은 음식을 차리죠. 네, 바로 이제 이렇게 규모가 큰 굿이나 고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귀한 재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이제 구대에서 대감을 상징하죠. 네, 이는 지상을 관장하는 신령들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돼지는 풍년과 평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영험을 지닌 그런 재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흥보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흥보전은

사실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룬 작품이고, 여기에도 당시 민중들이 먹고 싶어한 음식들이 대다수 등장합니다. 네, 무엇보다요, 흥부전에서는 밥이 하늘이다라는 민중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흥부가 이제 박을 타죠. 네.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금은 보화가 아니고 가장 먼저 쌀이 나옵니다. 흥부는 가장 먼저 나온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일단 배가 터지게 먹고 박타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조선 후기 민중들의 굶주림 해소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흥부전의 음식 특성은 무엇보다 다양한 종류의 떡과 고기 음식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흥부전이 박을 통한 그 민중들의 희망을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장 좋아하고 먹고 싶은 음식들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 요리는 늘 먹고 싶어 하는 갈구의 대상이었고, 이런 음식들이 바로 흥부전에 등장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요. 수군가라고도 하는 토끼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토끼전은 그야말로 바다 음식의 향연을 보여줍니다. 용왕이 잔치를 벌린 후에 이제 병이 나죠.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토끼를 잡으러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게 영양적으로도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눈에도 좋고 또 빈혈에도 좋고. 그래서 조선시대 많이 먹죠. 특히 이제 간을 가지고 전을 부쳐서 먹는 그런 간 전유화라는 음식이 유명하고, 토끼전에서도 이제 토끼 간이 영염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구해오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야기성 음료가 나오는데, 뭐 가마윤기탕, 가미디왕탕, 오약순기탕, 시오방풍탕, 자음강화탕, 그리고 조금 익숙하죠. 십전 대보탕도 등장합니다. 네, 왜 이런 음식들이 등장하는가? 우리 민족이요, 옛날부터 약식 동원이라는 그 음식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써 식생활의 중요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토끼전의 주요 내용은 용왕의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야기성 음료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판소리 적벽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적벽가는 중국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 대목을 한국적 소재로 차용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개작한 정치 풍자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적벽가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는 음식이 가장 적게 나오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음식이 그 상징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적벽가에 음식이 나오는 장면은 조조가 출병 전에 군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장면 뿐인데, 왜 그랬을까? 바로 음식이 그 군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상징 음식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적벽가에 나오는 식재료를 살펴보면 소와 돼지와 닭과 게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떡과 술. 그러니까 이제 술과 떡을 장만하고 소와 돼지와 게, 닭을 잡아서 바로 이제 연회를 베푸는 거죠. 바로 여기서 술과 떡과 고기는 단순히 음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잔치 음식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돋우는, 음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판소

흩어버린 문학 속에는 우리 민족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가 저와 함께 문학 속 음식을 찾아 떠나는 행복한 음식 인문학 기행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낙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삐끗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툭 넘어져도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요, 한번 잘못 넘어지면 생각보다 뼈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손으로 푹 짚었다가 손목이 나가고요. 엉덩방아를 찧으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가 푹 하면서 척추의 압박 골절 같은 것도 생기고요. 발목 삐끗했을 뿐인데 발바닥이나 발등뼈나 발목에 복숭아뼈 같은 데 골절도 쉽게 생깁니다. 이렇게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뼈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골다공증이라고 다 아시죠? 골다공증, 뼈가 약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하면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 만한 충격에도 쉽게 뼈가 골절되는 겁니다.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요, 아니 골절 생기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골다공증성 골절은 얘기가 좀 달라요. 그 이유는요, 이 골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전신에 오는 거거든요. 전신의 뼈가 동시에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부러져서 손목이 부러져서 다 나았지만 또 가다 보면은 다른 데가 또 부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 골절의 위험 인자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기신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골절을 연속적으로 경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요, 뼈가 붙을 때까지 디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 받은 후에 뼈가 붙을 때까지 최소한 두 달, 세 달을 누워서 침상 안정을 취하셔야 되거든요. 두세 달을 요양을 하다 보면 뼈는 붙을지 모르겠지만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또 재활하기까지 또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신의 건강도 서서히 더 나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더 빨리 늙게 돼요. 그래서 가속노화 현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들이 더 나빠지면서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뼈가 부러지는 것은 골다공증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뼈가 약해도요, 넘어지지 않으면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요, 평생토록 넘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골다공증이 있어도. 하지만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넘어지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힘이 없어서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균형 감각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도 딱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사신경,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요, 관절이 굳어서예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하면은 관절의 그 원래 고유의 가동 범위가 다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가 균형을 잡고 버티기 위해서는 관절이 충분히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관절이 꺾이지 않게 되면은 그 충격 흡수라든지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리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다리의 힘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바닥까지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은 스쿼트 운동이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운동인데요.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벽에 기대서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벽에 기대고 1분씩 이렇게 버티기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허벅지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 운동도 중요하죠. 제자리에서 까치발 들어 올리는 운동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좀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배낭에다가 물통 몇개 넣고서는 짐을 짊어지고 까치발 운동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 운동도 해야 된다는 거는 잘 모르셨죠? 발바닥의 힘이 바로 우리가 접지력을 좌우하는데요. 발바닥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때 발의 힘으로 좀 버티게 됩니다. 엉덩이와 종아리의 근육이 좋아도 발바닥에 힘이 없으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훌러덩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발가락을 기본적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겁니다. 수건 쥐기, 발가락을 웅크렸다가 폈다 하는 운동도 좋고요. 발을 단축시키는 운동도 말씀드렸었어요.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발바닥이 마치 우리가 복근 운동할 때 윗몸 일으키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발바닥의 근육을 복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발 단축 운동도 접지력을 기르는데 매우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밸런스, 균형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균형 감각은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을 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반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이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반사신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사신경은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화되고 둔해져요. 그래서 균형 감각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좀 기르셔야 되는데, 제가, 쉬운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두 발을 모으고서 차렷한 자세로 균형을 잡고 버티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발을 모은 상태로 눈을 감고 차렷하고 10초, 20초, 30초 동안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쉬우면 그 다음에는 두 발을 앞뒤로 나란히 일자로 놓고 서보세요. 그렇게 하고 눈을 감고 버텨보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5초, 10초 버티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했다가, 왼발을 앞으로 했다가, 번갈아가면서도 이렇게 해보세요. 자극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고, 두 발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그 다음에 한발서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의자나 뭐 식탁 같은 걸 잡고,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옆으로 이렇게 45도 정도 최대한 쭉 벌려보세요.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히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붙잡지 않고 이렇게 버텨보세요. 엉덩이에는 힘이 들어가면서 균형 운동이 되실 거예요. 이 운동은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조금 더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어려운 자세에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비행기 자세라고 해서 한 발로 서서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앞에서 봐도 T자가 되도록 또 옆에서 봐도 T자가 되도록 완전히 바닥과 평행하게 서고 10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또는 한 발로 서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한 발로 스쿼트 하는 거죠. 스쿼트 하면서 다리 근육 운동도 되고 동시에 균형 감각 운동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동 범위,

관절의 운동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주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스트레칭을 잘 안 하고 살면요, 우리의 종아리와 발의 근육들이, 관절들이 뻣뻣해져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운동 범위가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발목이 90도 이상 부드럽게 꺾여야 우리가 착지를 했을 때 충격 흡수도 되고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90도 이상 더 꺾이지 않으니까 충격의 흡수가 안 되고 더 쉽게 삐끗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 운동, 벽을 잡고 종아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쑥 밀어주면서 종아리와 햄스트링, 다리 뒤쪽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발목이 90도 이상 충분히 꺾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면 발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져서 충격 흡수도 되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뼈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뼈 건강,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영양과 운동밖에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을 처방해서 뼈를 더 튼튼하게 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뼈에 좋은 음식,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이 중요한데요.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체중을 부하해서 딛어주는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날씬하신 분들 있죠.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걷지 마시고요, 무거운 짐을, 배낭을 좀 짊어 메고서 걸으시면 뼈를 자극하고 눌러주는, 뼈를 더 튼튼하게 하는 데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강에 걸쳐서 발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발 건강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발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발은 하염없이 약해지고, 약해진 발은 빠르게 노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너무 약해진 발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20년, 30년, 40년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발을 튼튼하게, 풋코어 근육 강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운동해서 발을 부드럽고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하시고요. 또 균형 감각 운동 열심히 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100세까지 균형을 잘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100세 건강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9: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1: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습니다, 하던.
12: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11: 저희가 못 했지 하고 있으니까.
13: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고!
1: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0: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 확진이 딱 되면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 당뇨병의 합병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연구 중에서 아직도 가장 중요한 연구는 DCDT라고 하는 연구하고 UKPDS라고 하는 연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DCDT는 일형 당뇨, 즉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부터 당뇨이거나 아니면 췌장의 문제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췌장을 절제를 했거나 암이 있어서 췌장을 절제했거나 췌장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췌장이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요. UKPDS는 제2형 당뇨, 즉 인슐린은 몸에서 나오고 있지만 당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두 가지 연구 모두 당뇨를 잘 조절한 환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합병증이 적게 나타난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현대의 당뇨병 치료의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 수치입니다. 본인의 혈당이 아니고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화혈색소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복과 식후혈당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복에 잰 혈당하고 식사를 하고 잰 혈당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공복 혈당이란 적어도 8시간 이상 물 이외에는 금식을 한 상태이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2시간이 지난 후 잰 혈당입니다.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식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식사가 안 끝났다. 그런데 혈당을 쟀다. 그게 바로 식후 혈당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후 2시간 하면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2시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한 지 2시간에 잰 게 정확한 식후 2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란 수치는 나의 2 내지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마다 측정한 무수히 많은 혈당을 평균을 낸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만 원이 더해져 있거나 10만 원이 빠져 있거나 그래도 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는 내가 공복에 재건 아니면 뭘 굉장히 많이 먹고 재건 같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원에서 잰 혈당이 일시적으로 한번 높았더라도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면 지금 순간적으로 당이 잠깐 올라간 거지 평소에는 조절이 잘 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만으로 당뇨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빈혈처럼 혈색소에 이상이 있거나 또 혈액투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제법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화알부민이나 플루토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당화알부민은 또 간질환 환자나 단백뇨가 심한 환자들은 정확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당화알부민보다는 플루토사민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나의 검사 직전에 2개월 혹은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루토사민 검사는 검사 직전에 2, 3주간의 혈당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굉장히 높아서 발견이 됐는데 단기간 내에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임신성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서는 당화혈색소만큼이나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얘기가 이제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뇨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연구에서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를 판단하는 수치로서 당화혈색소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고혈압 환자가 자기 혈압을 알고 있듯이 당연히 자기의 당화혈색소 수치, 직전에 잰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갈 때에도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의료진이 아, 이분이 당뇨가 조절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제2형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체크했을 때, 당뇨는 아니시지만 좀 관리가 필요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절을 해야만 조절이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고혈압과는 달리 모든 당뇨 환자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한다. 이거를 금과 옥조로 삼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치로 조절이 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약물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지나치게 당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저혈당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고생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는 환자는 또 이게 저혈당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주 혈당을 측정을 하시고요. 주기적으로 당화혈색소를 측정해 가면서 혈당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비만한 사람은 반드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경구용 당뇨약, 그러니까 먹는 당뇨약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지 안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당뇨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안구 합병증 하고요. 당뇨 신경병증을 꼽기 때문에 안저 검사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병증이 생기는 걸 조기할 수가 있어요. 또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늘어나게 되는데 나이가 드는다기보다는 이제 당뇨를 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원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 질환이 생기는지 요알부민 배설 검사하고요. 또 추정 사구체 여과율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검사 권유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합병증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살짝 그거 놓치고 지나가셨다고 그러더라도 선생님 저 이거 검사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훌륭한 당뇨 환자분이신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혈당 조절 목표는 30세 이상하고 조금 틀려서 당화혈색소가 7.5% 미만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 커요. 쇠약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당을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면 오히려 저혈당의 위험도 올라가고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주치의가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내과학회 같은 데서는 사실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를 7 내지 8% 미만으로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2018년도 공식 학회지에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전문가의 의견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느슨하게 치료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를 많이 하는데 대개 자기 나이 정도의 당화혈색소를 유지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세면 6.5% 미만, 80세라면 8%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75세면 7.5% 미만, 85세여도 8% 미만. 이렇게 혈당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당뇨는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 지질 혈증을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제5강 사계절 잘 통하는 옷 정리 5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공간 바로 옷장, 드레스룸, 옷 정리입니다. 집안 물건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의류죠. 옷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집 정리 전체는 진짜 쉬워집니다. 정리 후 잘 찾을 수 있고 잘 꺼낼 수 있어야지만 옷 정리가 잘 유지될 텐데요. 오늘 옷 정리하는 방법 5단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 정리를 잘 못하는 이유, 잘 안 되는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은요, 옷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에게 아예 얘기를 해요. 저는 옷을 사랑해요. 옷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입을 옷은 하나도 없어요. 옷이 많아서이죠. 네, 어떤 분들은 옷을 못 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옷은 접어놔도요, 안 접어요. 저만 접고 아이들도 안 접고요. 남편도 안 접고요. 그래서 정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옷을 정리하기 전에 내 옷장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옷 정리할 때요, 하지 말아야 될 옷 정리 방법도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압축하시나요? 이불 압축한다, 패딩 압축한다, 니트 압축한다, 압축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압축한 걸 가서 풀어보면요,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 쾌쾌한 냄새 때문에 세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덮을 수도 입을 수도 없고요. 압축하는 과정에서 눌려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압축을 하면 부피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옷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압축하지 말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베란다에 수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예 베란다에 행거를 쳐서 옷을 걸어두신 분도 계시죠.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저 베란다에 추운 곳에서 옷을 걸어놓으면 추워서 어떻게 입고 나가세요? 그래도 공간이 없는데 어떡해요? 옷장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베란다 공간은요,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습한 공간이죠. 결국 옷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옷이 오래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도 있고 쉽게 찾고 잘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옷이 손상된다면요, 네, 그 옷 정리 방법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나는 옷 정리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난 옷 정리가 필요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옷장이 아닌 의자나 소파에 옷이 쌓여 있다. 옷을 갖다 옷장에 정리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올려놓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정리하다 보면 택을 뜯지 않은 옷이 많다. 네. 옷을 주문했는데요, 택을 안 뜯고 몇 년씩 방치한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루는 습관, 확인하지 않는 습관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옷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유행이 돌고 도니까 유행이 지난 옷도 안 버린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방문 입구 철봉에 옷들을 걸어 놨다. 그것을 행거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정리하러 갔을 때 그걸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왜 그럴까요? 네, 옷이 많기 때문이죠. 자, 옷 정리 이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옷 정리 순서, 자, 4단계입니다. 먼저 꺼내고 분류하자입니다. 사실 옷장에 옷이 굉장히 많은데요. 옷장에 수납하지 말아야 될 물건도 많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넓다고 앨범 넣어두시는 분, 책 넣어두시는 분, 쌀도 넣어두시고요. 화장지, 책도 막 쌓아놓고 이렇게 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눗거리만 빼도 공간이 넓어집니다. 정리 전문가들은요, 정리할 때요, 비눗거리 먼저 제거하고요, 세탁소 비닐 먼저 제거하고요, 옷장 안에 수납하지 않아도 될 물건 꺼낸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옷을 꺼내야 되겠죠. 자, 옷을 꺼낼 때 먼저 네 가지 정도 한번 상자를 준비해 보셔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나눔할 나눔 상자, 또 네, 세탁을 보내야 될 옷을 담아야 될 상자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 단추가 떨어졌네, 어머 여기가 뜯어졌네, 여기가 꾸며야 되겠네, 이런 옷들은 수선용으로 따로 분류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상자는 버림의 상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상자를 좀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꺼내고 분류하기를 할때 먼저는요, 사용자별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사용자는요, 당연히 내 옷이고 남편 옷이고 아이 옷이겠죠. 사용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옷장까지 사용할 건지 그 기준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용자별로 분류가 끝난 옷 중에서 외투류, 코트류, 패딩류, 자켓류, 블라우스, 뭐 니트류 이렇게 계속 분류하는 겁니다. 정리를 시작했을 때 먼저 뭘 버려야 되지? 막뭔 버릴 걸 찾는 분들이 계세요. 분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버리지 말자입니다. 꺼내고 분류하자입니다. 꺼내서 분류하다 보면 재고팍이 됩니다. 어머, 청바지가 20개나 있어? 어머, 패딩이 10개나 있어? 이거 왜 이번 겨울에 안 입었지? 많이 있다는 걸 알면, 아, 이제 이번 겨울에는 패딩 안 사야 되겠네. 이렇게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꺼내고 분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버리셔야 돼요. 자, 버릴 옷의 기준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내 결정에 맞게 정해보세요. 남길 옷을 정할 때는요, 지금 자주 입는 옷입니다. 지금 사이즈에 맞고, 지금 내 머리 스타일, 내 신체 사이즈에 잘 맞고 편한 옷입니다. 그 옷이 남길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길 옷과 버릴 옷의 기준이 없다면 다시 다 저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이 수납입니다. 자, 수납을 할 때는요, 수납 공간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어떤 공간에 어떻게 정리하지? 자, 옷장 보면은요, 긴 옷을 걸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짧은 옷을 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긴 옷장에는 짧은 옷을 걸어도 돼요. 그런데 짧은 옷장에는 긴 옷을 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옷장을 선택할 때 어떤 구조의 옷장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다입니다. 옷장 공간에는 선반과 행거와 서랍이 있죠. 선반의 대부분 면티를 접어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접느라고 몇 시간 동안 수고를 했는데 맨 아래 거 꺼내느라고 다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선반에는 가방이나 이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니트류 접어 두어도 좋습니다. 니트는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면티보다는 꺼냈을 때 훨씬 덜 흐트러집니다. 결국은 얇은 옷, 부피가 얇고 힘이 없는 옷은 접어서 쌓아두지 말자입니다. 니트 같은 경우도 얇으면 얇을수록 접어두었을 때 구김이 많이 갑니다. 좀 두꺼운 건 접어두고요. 얇은 건 걸어도 됩니다.

0: 옷장을 늘릴 수도 없고 거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접어야 돼라고 했을 때는 1순위가 패딩입니다. 패딩은 부피는 크지만 구김이 좀덜 갑니다. 퍼가 같이 혼합되어 있지 않는 패딩이라면 면100% 패딩이 아니라면 접으셔도 됩니다. 압축하시지 말고 접으셔서요. 선반 위에 올리셔도 되고 쇼핑백에 담아서 올리셔도 되고요. 패딩 3, 4개만 빼도요.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입는 옷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는 옷의 기준, 접는 옷의 기준도 사실 중요합니다. 자, 거는 옷의 기준은요. 퍼, 세무, 가죽, 결국은 정장용 옷이죠. 구김이 가는 옷은 걸자입니다. 구김이 얼마나 많이 갈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구김 가는 건 걸고 구김 안 가는 건 접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할 때 옷걸이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옷걸이 통일해야 돼요? 뭐 세탁소 옷걸이는 다 갖다 버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세탁소 옷걸이를 사용해도 괜찮은 셔츠, 뭐 패딩은 세탁소 옷걸이 걸어도 괜찮죠. 결국 옷을 걸었을 때 옷이 빠지거나 어깨에 뿔이 생기는 옷들은 옷걸이를 바꿔서 옷이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옷걸이를 사용하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옷의 종류도 한번 보시고요. 옷장에 옷을 걸 때는요, 오른손을 쓰시는 분, 왼손을 쓰시는 분이 좀 다릅니다. 옷이 나와 마주 볼수 있게 거는 방향을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두꺼운 옷부터 얇은 옷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외투류, 뭐 패딩류, 뭐 니트류, 내가 정한 대로 종류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옷을 잘 찾고 잘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정리하고 나서도 유지가 잘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유지하기입니다. 자, 유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잘 했습니다. 예쁘게 접어두었어요. 그런데 빡빡하게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면티가 서랍에 꽉차 있어요. 그런데 세탁을 하고 보니까, 면티가 더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죠? 100%를 채워둔다면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지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거는 비율을 좀한 70%, 80% 늘리시고요. 접는 비율을 좀 줄여보세요. 저는 속옷, 러닝 정도만 접어두고요. 거의 민소매까지 다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을 거의 다 걸고 그 양을 유지합니다. 사계절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봄에서 여름으로 갔다, 여름에서 금방 가을 갔다, 가을에서 금방 겨울입니다.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옷 정리만 해야 됩니다. 넣고 꺼내고, 넣고 꺼내고.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을 집을 가보면요. 침대 아래 공간에 계절 지난 거 넣어두고요. 상자에 만들어서 베란다에 빼놓고 압축해서 아이 방에 쌓아놓고 이런 방식으로 옷을 계속 분산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내 눈에서 멀어지면 그 옷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쇼핑하다가 똑같은 물건을 또 사죠. 한번 정리로 계속 유지되는 정리를 하고 싶다면 이제는 물건을 내가 옷을 통제할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공간에 모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지정석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세요. 봄에는 이 옷장, 여름에는 이 옷장, 가을에는 이 옷장, 이렇게 계속 정리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동안 잘 통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6강 한 번에 끝내는 주방 정리입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피난수도 부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은 6.25 전쟁 1129일 중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피난수도 부산 속에 남아있는 시설 유산들을 통해 피난수도 부산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 기간 부산은 가장 안전한 도시였고 삶을

위안 분주함과 아우성이 그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피난수도였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피란과 피난, 혹시 두 단어 때문에 헷갈리신 경우가 없었습니까? 이 피란이라고 했을 때이 니은은 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한자, 즉 어려울 난자고요. 피란이라고 했을 때 리을은 이 전쟁을 피한다는, 즉 란란자를 써서 전쟁을 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난은 이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나 화재, 재앙 등의 특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은 피란, 리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난수도라는 말은 낯선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을 임시수도라고 알고 계시지만, 부산에서는 피난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잠시 수도가 된 임시의 개념이지만, 부산의 시간은 1023일이라는 것처럼 아주 길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도,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모두 부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을 임시수도라고 칭하기에는 부산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와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부산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사이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을 안아주었기에 부산의 인구는 과포화에 직면하였고, 각지의 피난민 수용소는 금방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전쟁을 피해 찾아온 안도의 공간이었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던 오히려 역설적인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부산에는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원주민들은 한방 비워주기 운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피난민들은 국제시장과 부두에서 날품팔이로 자식들과 희망을 키우며 삶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피난수도 부산은 부산의 문화와 피난문화가 만나고,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하나가 되고, 인종과 문화가 합쳐지는 뜨거운 용광로의 역할로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부산은 2028년까지 피난수도 부산이란 이름으로 부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7일에는 한국 전쟁기 피난수도 부산의 유산들이 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전쟁의 급박함 속에서도 1023일 동안 피난수도로 기능을 했던 부산의 역할과 의미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피난수도 유산은 총 9개가 선정이 되었고, 크게 시설유산 7개와 생활유산 2개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7가지의 시설유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피난수도 유산은 임시수도 기념관, 경무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임시수도 기념관은 대통령 관저와 전시관 두 개의 핵심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붉은 벽돌의 고풍스러운 건물은 대통령 관저 건물로, 경남 도지사를 위한 관사 용도로 192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부산이 피난수도가 되면서 이 경무대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경무대는 지금의 청와대 역할로, 피난수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를 보고 생활을 했던 관저였습니다. 현재도 건물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 내부는 1층의 응접실, 2층의 집무실을 제외한 10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응접실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이 최종 결정과 대외적인 외교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이자,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고 국정 보고를 받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던 대한민국의 핵심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인 전시관에서는 당시 사용했던 물건, 판잣집, 피난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실물 모형과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실제 자료를 통해 피난수도 부산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임시수도 기념관은 대통령의 통치 공간이자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기능을 유지한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을 뒤로 하고 도보로 7분 정도 이동하면 두 번째 유산인 임시수도 정부청사, 현재 동아대 석당박물관을 볼수 있는데요. 1925년 경남도청으로 건립이 되어 임시수도의 정부청사로 사용된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피난수도 시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7개 중앙부처 및 경남도청이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당시 피난민 대책과 경제 원조 등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위한 이 재건 정책들이 실행이 되었고,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정부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피난수도의 심장 같은 공간이었죠. 이후 경남도청 검찰청사로 활용이 되다 일부를 수리 복원한 후
2009년부터

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임시수도정부청사, 즉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문화재 속 문화재라는 어찌 보면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유산은 옛 국립중앙관상대인데요. 지금은 부산기상관측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기상관측 지점인데요. 1934년에 설립이 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상도 정말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정각 12시가 되면 오포를 쏘아 시간을 알리기도 했고, 매시 기상 정보들을 계속해서 송출을 하기도 하는 등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부산기상관측소는 2001년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51호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에는 세계기상기구에서 100년 관측소로 선정이 되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우리 부산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산이기도 한이 장소는 바로 제한 유엔 기념공원. 예전에 유엔 묘지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군 장묘시설로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안장 장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11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특별한 과자를 주고받는 날, 혹은 가래떡 데이, 또는 농업인의 날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1월 11일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 정말 중요한 기념일인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는 11월 11일 턴투월드 부산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왔던 유엔군 장병들의 이 희생을 기억하며 22개 참전국들이 부산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묵념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처럼 유엔군 장병들의 희생은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장병분들의 도움과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산인 부산항 제1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항만이자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토목해양구조물이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1898년 부지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1912년 항만이 경부선과 연결되며 완공이 되었는데요. 완공 후 제1부두는 군수물자 수송이나 무역 및 여객, 연락선 부두로서 사용이 되었고, 6.25 전쟁 당시에는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산항의 부두들은 전쟁을 역전시키고 또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보루가 되었습니다. 약한달반 동안 전쟁을 버틸 수 있었던 주 원인들은 이 부두들을 통해 유엔군의 참전과 군사 물자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제1부두가 있었습니다. 제1부두는 당시 전체 항구를 관장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산업발전기에는 수많은 무역으로의 거점이자 수출입 기지로서 활용이 되며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부산항 제1부두는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 근대 역사의 보고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산인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은 1929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부산 지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부산 미국 문화원, 한국 전쟁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 공부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999년 부산 광역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등 굴곡진 역사를 머금고 있는 공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함께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1920년대에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서 서구 양식이 도입되는 당시의 건축 양식을 알수 있는 면 남지 않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은 이 치열한 순간을 굳건히 지켜온 장소이자 근현대 역사를 모두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산인 부산 시민공원은 이 부산 시민공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아픔의 역사를 거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경마장, 그리고 군속훈련소, 광복 이후에는 유엔기구, 주한미군 부산사령부, 그리고 하야리 미군 기지 등 무려 100년의 기간 동안 타국의 부지로 이용이 되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시민공원 조성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부산 시민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은 100년의 시간

시간과 역사가 문화로 변한 공간인 동시에 이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난수도 부산의 7개 시설 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1023일이라고 하는 기간의 장기성, 100만 명의 피난민을 안아주었던 포용성,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주했던 작은 대한민국. 즉, 피난수도 부산은 다른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으며, 부산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존립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6강에서는 5강에서 소개하지 못한 생활유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2: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1: 서울여자인데 살 수 있을까?
3: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4: 조상님만 22분이 계셔요.
5: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6: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5: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7: 어, 지붕이요?
5: 네.
7: 어?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8: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9: 아니, 많고.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8: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0: 여기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9: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0: 잔치 같습니다, 잔치.
9: 맛있죠?
8: 좋아하는 맛.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9: 자랑 접고 먹고 싶어요.
8: 너무 행복해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가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또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1: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2: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0: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인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0: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0: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3: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4: 아, 진짜요?
5: 색깔이?
4: 몰랐어요, 이것도.
3: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0: 뇌가요?
3: 네.
0: 편집을 한다고요?
3: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 많이 움직여요?
0: 오, 움직였어.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진짜?
3: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 오, 딱
0: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2: 안 보여요. 사라졌어.
0: 깜빡깜빡거려요.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860-9095.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

상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 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 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상황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 이제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안과 금융 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 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 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자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 단단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 대공황이 최악일 때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고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도 일자리도 희망도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죠. 결국 대공황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 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 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 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번졌고

있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

0: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던데 흐든.
3: 여기서 60년 했어요. 이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4: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5: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아침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0: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바퀴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다른 사진도 보자.
3: 낚시하러 갔을 때네.
4: 로디 멋지다.
2: 잘났네.
5: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2: 맞아.
6: 눈사람 크다.
4: 하루 종일 만들었지.
2: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또 가고 싶다.
3: 잘 가.
2: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3: 카메라?
2: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3: 그래, 잠시만. 자, 여기.
2: 고마워.
5: 무슨 사진 찍으려고?
2: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3: 멋진 사진?
2: 응, 기대해.
1: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7: 루피!
5: 우와!
2: 어서 와!
5: 우와! 이게 다 뭐야?
2: 파티를 준비했어.
5: 파티?
2: 응. 사진 찍고 싶어서.
5: 정말 재밌겠다.
2: 자, 여기 앉으면 돼.
3: 맛있겠다.
2: 잠깐! 어? 아직 먹으면 안 돼.
5: 왜? 배고픈데.
2: 사진부터 찍으려고.
7: 알았어.
2: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4: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피가 먹지 말랬잖아. 어야야, 그럼. 그렇게 맛있어?
1: 우와, 진짜 맛있다.
2: 우리도 좀 먹을까?
3: 그래.
4: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2: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4: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5: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4: 응, 그럼. 고마워.
2: 루피도 같이 먹자.
4: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5: 배불러.
4: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4: 사진. 빨리 찍자. 응, 알았어. 짠!
0: 케이크네!
4: 예쁘다.
0: 그치?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빨리 와, 루피.
4: 루피,
2: 예?
4: 이제 그만해.
0: 그래, 불 다 꺼졌어.
2: 알았어.
4: 케이크가
2: 내일 봐, 루피.
6: 안녕.
4: 안녕.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7: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8: 루피!
4: 어? 안녕!

0: 옷이? 아하, 사진 찍으려고.
1: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2: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 왔어.
0: 정말?
3: 응,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1: 크랑! 크랑!
0: 우와!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크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3: 그러자. 미안해.

0: 그치, 크롱?
1: 크랑, 크랑.
2: 어, 루피, 우리 사진 찍어야지.
3: 아, 사진!
4: 그래, 빨리 찍자. 응!
3: 그래. 찍는다.
5: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3: 멋진 노을이네.
6: 정말 예쁘다.
3: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크랑. 빨리 와.
2: 이게 무슨 일이지?
0: 다들 괜찮아?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4: 맞아, 썰매 같았어.
3: 또 타고 싶다.
4: 나도.
3: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5: 다음 날이 됐어요.
7: 보비, 해리.
8: 어서 와.
7: 안녕.
3: 안녕.
8: 루피, 자.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3: 고마워.
4: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3: 꼭 봐야 해.
2: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8: 그래, 루피.
1: 우와, 다들 입 좀 봐. 크랑크랑.
2: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4: 맞아.
9: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2: 그것도 보자.

0: 케이크 납작한 꼬마. 크랑크랑.
1: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다른 사진도 보여줘.
0: 우와. 다들 옷이 엉망이네.
2: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0: 맞아.
3: 얼굴만 찍혔어.
4: 어이,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2: 전부 멋진 사진 같아.
1: 정말?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4: 맞아. 고마워, 루피.
5: 고마워.
1: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5: 좋아.
1: 그럼 끝난다.
6: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볼래? 소리 소리 마술이 소리 소리 마술이

멈춤만

이제부터 진짜!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좀 더 날아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자, 이제 간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라보라고 이렇게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질 게 없기다. 좋아 시작.

이상한데?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

고마파. 이런 방법들을 써보는 건 어떨까?

준비된 거 맞지?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놀라이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됐다. 그다음에 준비 끝. 자기 차례가 되면 치즈 하고 말해. 그럼 자동으로 찍힐 거야. 이렇게 치즈. 그럼 여기서 사진이 나와.
3: 오, 이제 내 차례. 치즈.
2: 빵, 치즈, 빵, 치즈 샌드위치.
0: 치즈.
2: 치즈.
4: 치즈. 치즈.
0: 옥토블럭 포즈. 1, 2, 3, 4, 5, 6, 7, 8. 치즈.
1: 너무 멋지다.
3: 이제 나.
0: 미안해.
3: 미안.

0: 했지 말고 치즈. 왜 난 자꾸 재채기를?
1: 미안.
2: 바로 그거야.
0: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재채기가 안 나와. 다 나왔나 봐.
2: 뭐지?
3: 잠깐만!
2: 이거 나누잖아!
4: 날꼭질이 안 멈춰!
0: 괜찮아! 이제 멈춘 것 같아. 이제 좀 멈추면 좋겠어.
5: 그래! 이렇게 하면 멈출지도 몰라. 물구나무 한번 서봐.
0: 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5: 잠깐, 다른 방법이 있어. 물을 마시면 멈출 거야.
0: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5: 도움이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언터블럭 출동.
5: 딸꾹질이 안 멈춰.
4: 나만 믿으라고. 옥터블록 후! 미안. 이런 보통은 멈추는데.
3: 딸꾹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행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와!
2: 벌써 해봤지?
6: 길을 비켜라. 육 나가신다. 비법 여섯 개 들고 왔지. 주사위 굴려. 육! 육이 나왔다 이거지?

ginger cat. I pick up all the autumn leaves. Orange is where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3: 레오미.
4: 네 주인님.
5: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5: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6: 그러니까 잘 씻어. 모기는 땀 냄새를 좋아한대.
0: 나 잘 씻거든.
7: 아, 진짜.

0: 어딜 도망가려고!
1: 무슨 일이에요?
2: 왜 목이랑 팔을 괴롭혀요?
0: 아니, 괴롭히긴 누가 누굴 괴롭힌다고 그러세요? 괴롭힘은 제가 당했거든요.
1: 네?
0: 목이! 팔이! 이 녀석들 중 하나가 제 피를 쪽쪽 빨아먹었다고요!
1: 피를 빨아먹어요?
0: 그 뒤로 너무 어지럽고 자꾸 졸리고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지 꼭 밝혔네.
2: 오늘의 관자 소. 누군가 소의 피를 빨았어요. 범인은 모기 대 파리. 과연 누구일까?
3: 모기 혹은 파리에게 물렸다다.
1: 무는 건 모기 아니야?
4: 아이, 저 아니라니까요.
3: 손님,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0: 평소처럼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정말 누구야?
5: 나?
6: 용의자 1, 모기. 용의자 2, 파리.
0: 이 녀석들! 날 물고 도망 못 가지? 뭐야, 누가 날 물었어?
4: 나 아니야!
1: 난 결백해!
0: 진짜 어지러워. 내가 왜 이러지? 어디? 날 물어놓고 도망가려고 절대로 안 놔준다. 피를 빨린 뒤로 계속 어지럽고 자꾸 졸리고 거기에 있던 파리랑 모기를 끌고 여기 병원까지 간신히
3: 잘하셨어요. 누가 본지 알아야 치료가 빠릅니다. 잠드셨냐?
1: 모기랑 파리가 물까봐 잠을 못 주무셨나? 왜 잠들었지?
3: 아까 들어올 때 어지럽다고 하지 않았어?
1: 맞아!
3: 빨리 범인을 찾아서 어지러운 원인도 찾아내야겠어.
1: 아니, 사람이랑 동물을 무는 거 모기잖아요. 파리한테 물린 적 있어요?
3: 파리한테? 물린 적이 없죠.
1: 그치, 없지.
4: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요. 파리라고요, 파리.
1: 파리가 무슨 피를 빨아먹는다고. 맞아, 나도 피해자야. 모기에 물리면 긁어도 긁어도 또 가렵고, 자려고 누우면 여기서 저기서 잠을 못 자. 지긋지긋한 모기,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야?
4: 진짜 우리 모기는요, 물만 조금 고여있으면 어디든 한 번에 약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거든요.
3: 200개나?
4: 이틀만 지나면 모기의 애벌레, 장구벌레가 깨어나죠.
1: 장구벌레 너무 많아.
4: 그래도 애기라 귀엽죠?
3: 별로 안 귀엽거든요.
4: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송사리가 먹고 잠자리 유충이 먹고 장구벌레도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1: 저게 다 살아났으면 어쩔 뻔했어.
4: 살아난 장구벌레는 번데기가 되었다가 모기가 되었다.

0: 본성을 드러내는군.
1: 본성?
0: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동물 중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상어? 사자? 파리? 모기? 코끼리? 악어?
2: 치명적인 건 무서운 사자 아니야? 저기에 내가 왜 있지? 어쨌든 난 아닐걸?
3: 설마 저라는 거예요?
0: 1년 동안 상어의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약 10명, 사자와 코끼리는 100명, 악어 1000명, 파리도 10000명. 그런데 모기는 무려 72만 5000명에서 100만 명에 달한다고.
4: 100만 명?
0: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옮겨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지. 그러니까 손님을 아프게 만든 건
4: 모기 당신이야.
3: 우리 모기가
2: 무서워.
0: 그러니까
3: 모기 너 나 진짜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문제로 내죠.
4: 문제?
5: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2: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5: 아니라고요. 정답은 1번 암컷. 암컷은 뱃속에 알을 키우기 위해 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라고요. 수컷은 피는 안 먹고 이슬이나 꽃꿀을 먹는다고요.
4: 아,
5: 맞아요. 저 수컷이라고요. 저 피 절대 안 빨아먹는다고요.
2: 수컷 맞죠?
5: 아이, 맞다니까.
3: 맞다니까요.
0: 그럼 설마 범인이
4: 파리?
0: 치.
6: 모기한테 덮어씌우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 들켰네. 맞아. 내가 소의 피를 빨아먹었어. 쭉쭉. 맛있던데?
3: 파리도!
0: 근데, 파리가 어떻게 피를 빨아먹지?
2: 그냥 파리가 아닌가?
6: 차! 보통 파리가 아닌 걸 들키고 말았군. 난 채채파리. 피를 빨아먹어서 흡혈파리라고도 부르지.
4: 흡혈파리?
6: 우린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면 약 17일 후 암컷이 애벌레를 낳지.
0: 응? 알을 안 낳고?
6: 알이 뱃속에서 부화해 애벌레를 낳는 거야. 우린 보통 파리 아니고 특별한 파리니까. 우린 살아있는 두 달 동안 딱 네 마리의 아기를 낳아. 번데기로 땅속에 약 3주 동안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와서 피를 찾아 헤매지. 아, 피 냄새가 난다. 우리는 모기와 달리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두 피를 빨아먹지. 우리의 먹이는 오직 피! 그게 사람의 피든 소의 피든. 아, 참고로 채채파리는 소를 죽이는 파리란 뜻이야.
3: 네.
6: 신선한 소의 피 빨아먹어볼까?

0: 목이 오히려 잘 됐어.
1: 아, 뜨거!
2: 누구야?
0: 아, 맛있다, 맛있어.
2: 아, 뜨거! 아, 진짜 누구야?
1: 나?
2: 누구야?
1: 그것도 모르고 소원님은 날 의심하고.
3: 아, 피가 채채파리의 먹이라니.
2: 파리 너 내 피를 쭉쭉. 아, 졸려.
0: 아니, 그냥 피만 빨아먹은 건데 손님이 왜 이러는 거죠? 어지럽고 졸리고. 그건 문제로 내죠.
4: 채채파리가 피를 빨아먹을 때 인간이나 소의 몸에 무엇이 들어가 할까? 1번 영양분, 2번 기생충.
0: 영양분이 들어가면 더 건강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3: 그럼 기생충?
0: 제 맞췄고.
4: 맞아! 내 몸에는 트리파노소마라는 기생충이 있지. 그래서 내가 피를 빨아먹을 때 소나 사람의 몸속으로. 기생충이 들어가지.
0: 달콤한 피맛. 힘이 난다. 복자!
4: 기생충은 피 속에서 분열되어 더 많아지지.
0: 이 소의 모든 장기 속으로 가서 모두 파괴시켜라! 파괴! 파괴! 파괴!
4: 몸이 기생충들과 싸우며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어지러워져.
0: 뇌의 신경도 파괴하자!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4: 뇌신경도 파괴되어 자꾸 졸리게 되지. 사람도 내가 피를 빨면 무기력해지고 오랫동안 잠만 자는 병에 걸린다고.
2: 채채파리, 감히 날 기생충에 감염시키다니. 널 가만두지.
0: 너희들 피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물면 밤에 잠도 잘 올 거야.
5: 오지 마! 아니, 울린다!
0: 하지 마!
6: 공포야! 채채파리, 당신을 기생충 감염 위험 동물로 격리한다!
0: 아, 위험하다니요! 나 그 밥 먹은 건데!
6: 이리 와!
0: 어떻게 된 거야?
7: 위험한 것 같아서 내가 신고했어.
0: 잘했어!
6: 모기, 당신도 가!
3: 이쪽은 피 안 빠는 수컷 목인데?
6: 일단 가!
0: 가! 아, 나는 수컷이 아니야! 아니, 뭐야!
2: 채채파리! 가만두지!
0: 손님, 정신 차리세요! 바삭 기생충은 제거여다! 총동 간호사 뭐다!

0: 깔끔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2: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와.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2: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2: 죽음, 무서운 걸
7: 이제 선택해.
2: 뇌를 바꿀
7: 거든지.
6: 예술이 뭔데.

0: 저기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플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플렉스. 코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구화, 사랑이를 사랑해.
3: 진데 없는 거지?
4: 아, 네네, 괜찮아요. 그런데
5: 번개쌤은 어딨지?

0: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1: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2: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1: 네.
2: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좋았어,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3: 네.
0: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봉기맨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3: 여기 선물.
4: 나도 사랑이 선물.
2: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자.
0: 할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5: 사람 어딨니?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6: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5: 예? 두 곳이요?
6: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5: 네, 알겠습니다.

0: 오빠.
1: 돌려요? 뭘?
2: 나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이렇게요?
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0: 멈춰, 스톱! 확대. 역시 내중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줬건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랬지! 아무꼬서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3: 맞지?
2: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2: 제발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1: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4: 벽보고 생각을 자 앉아있길. 너무 무시무시하지.
1: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5: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6: 무시무시무시무시한
7: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8: 아, 네. 태평아 생일 축하해.
9: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10: 오, 땡큐.
9: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10: 그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8: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0: 야, 노사랑. 그럼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2: 아무 보석이 번호도 쪼개져서 고장났나?
1: 아, 어떡해.
3: 사랑 친구.
1: 하몽개쌤.
4: 미안하다.
1: 뭐가요? 한봉개쌤한테
4: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1: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라고 한 것도요.
4: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1: 아니.
2: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4: 잠깐. 어디? 지하 본부?
2: 네. 암흑포털 지하 본부?
4: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2: 네네. 뭐였냐면요.

0: 했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왕.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하...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 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넌 최고의 친구야. 최고. 거기 대장님, 조그마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좋아. 응. 출동.
3: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1: 저 핑키,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0: 봉개맨 어디 가요?
1: 사랑 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0: 그러면 암흑보석검 왕상도 받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1: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0: 핑키요?
3: 사랑아, 안녕.
0: 네가 지금 말한 거야?
3: 말하는 게 처음 봐?
0: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3: 야, 어딜 만져!
1: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0: 마법이요?
1: 응.
3: 그러니까 걱정 못 들어 매셔.
0: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1: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0: 제가요?
1: 응.
0: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1: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조그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야.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0: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1: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슥!
3: 행운을 빈다, 번개맨.
0: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2: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멋있어요.
3: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2: 이름이요.
0: 이름?
2: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나도 좋아해.
4: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5: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오래전 그날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2: 어?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1: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야,
2: 잠깐만.
1: 지지.
2: 어, 생쥐 안녕.
0: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바로 그때. 이건 좀 뭐야? 그건 박사, 당신이었지.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리라.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놨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저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던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0: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1: 아빠 어딨어?
0: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1: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2: 암흑보석 껌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1: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보석을 노사랑 그 껌한테 쓱 밀어줬다.
2: 맞아. 암흑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1: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드라마 왕자야.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2: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1: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응? 더는 헛소리 못하게. 직진마다! 직진!
3: 조금만. 조금만 날 꺼내! 날 꺼내줘서! 조금만 꺼내줘!
1: 아들링?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가 있지!
4: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와.
5: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6: 핑크! 잘 됐어, 핑키. 근데 한번개쌤이 여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 맡기셨지?
5: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6: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7: 제 친하게 지내자.
6: 왜 저래? 동생한테 화만 내면 안 돼. 넌 나를 화나게. 핑키야. 아, 만지지 마.
8: 핑키가 네 강아지야?
6: 그럼 언니 강아지야?
8: 너도 만지지 말라고.
6: 아, 싫다고. 아!
9: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6: 이번도 잠옷인데요?
9: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에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6: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7: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6: 아빠!
9: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아, 지금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6: 핑키도 안녕 밥 먹으러 가자.
9: 어?

0: 뭐야? 이거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지금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님.
2: 좋았어. 그럼 가자.
3: 가자.
2: 지구로.

0: 여기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어? 어? 개미니?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0: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공개미니 지하본 보러 갔는데? 못 걸렸나?
3: 저 사람들, 지난번에 했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와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4: 아주머니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3: 하영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2: 맞아.
4: 마흑! 알린 차단! 패션!
5: 네, 조장님!
1: 백두회장!
6: 저 원래 이런 강아지래요! 다들 안으로 뛰어요!
1: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너희들 말 좀 봐라, 약속들어!
7: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양포스컴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2: 그러게.

0: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1: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0: 뭐야, 갑자기?
2: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3: 응. 오이.
0: 야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4: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5: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부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3: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4: 얘들아.
6: 푹 주무세요.

0: 번개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은 남아있는건 유규?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너 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4: 뭐지? 악당들 정말 다 갔나?
2: 까꾸!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7: 사나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8: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9: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0: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1: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12: 시원해.
11: 스텔라 냉떡볶이.
10: 페파와 미래의 이비가 만나면.
13: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페파랑 조지, 아기 이비가 뜯은 선물 포장지로 거실이 발디딜 틈이 없네요.
14: 선물 하나 더 남았네?
10: 야호! 선물이다! 운영해. 자, 두 개다!
14: 이비 선물은 아빠가 대신 뜯어줘야

0: 되겠네.
1: 우후, 이것 봐, 입이 꽥꽥 오리채기야. 같이 읽어볼까? 아니, 그냥 먹을래.
2: 어, 뭔데요, 뭔데요? 곰돌이다. 어, 다 부서졌다. 바꿔야겠어요, 엄마.
0: 아니야, 부서진 게 아니고 블록으로 곰돌이를 만드는 거야.
2: 오, 그럼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어요. 누구랑 같이 하지? 안 되겠지? 안 되겠고. 찾았다, 이비!
1: 어, 이비는 블록을 삼킬지도 몰라서 안 돼, 페파.
2: 어, 이비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아, 이비를 바꿔오면 안 돼요?
0: 안 돼.
1: 태어난 아기는 바꿀 수가 없어. 이비가 아직 아기라 그래. 크면 달라질 거야.
2: 어, 이비는 얼마나 커야 곰돌이 만들 수 있을까요?
0: 글쎄,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겠지?
2: 4년이요? 그건 너무 길잖아요. 말도 안 돼. 4년을 어떻게 기다려? 난 지금 이비랑 놀고 싶은데. 이비가 지금 4살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 페퍼 언니 찾았다.
3: 이비, 너 맞아?
2: 응, 맞아. 난 4살이야.
3: 나도! 우리 곰돌이 블록 만들자.

0: 뭐 할까? 여긴 내 방이야. 너도 이제 네 살이니까 그동안 같이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어.
1: 알았어.
0: 난 이런 거 잘 그려.
2: 꿈돌이. 어.
0: 재밌는 거 알아?
1: 응, 나도.
0: 똑똑. 누구세요?
2: 아니, 언니가 네가 누구세요 해야지.
0: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별로네. 엄마 4년은 못 기다리겠어서 이비가 4살이라고 상상해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3: 진짜?
0: 다른 애들은요 이비랑 달라서 늘 재밌는 놀이 생각하거든요.
3: 이비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는 벌써 다르잖아. 넌 곰돌이 파고 이비는 오리 파고. 4년 뒤에는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을 해봐.
4: 그때는 너도 클로이 언니만큼 컸을 테고 말이야.
0: 알았어요. 상상해보자. 나 컸다! 나 컸어! 이게 아니다. 나 컸다. 이비! 세상에 넌 그대로네!
1: 페퍼 언니, 언니 진짜 많이 컸다.
0: 같이 놀자.
1: 좋아.
0: 곰돌이!
1: 까까! 오리가 제일 좋아.
0: 아기 오리들이 뒤뚱뒤뚱 사라졌어요. 얘기 끝!
1: 한 번 더 읽어줘. 난 소방관이야.
0: 이비! 생각해보니까 네가 크면 더 재밌어지겠다. 그래, 이비, 네 말 맞아. 넌 지금도 재미있어.
5: 파파는 이비가 얼마나 멋지게 자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지금도 너무 예쁜 여동생이긴 하지만요.
3: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0: 신나는 호텔 체험.
5: 파파 가족은 휴양지 호텔에 며칠 쉬러 왔어요.
0: 이쪽이야, 이비. 호텔에서 자는 거 너무너무 신나요.
4: 그래, 재미있겠지. 그래,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이 눌러.
6: 우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여기서 일하는 푸들 부인이에요.
7: 안녕하세요, 푸들 부인.
4: 패밀리 룸으로 주실래요?
6: 여기 키 받으세요.
0: 이게 뭐예요?
4: 그건 마법의 열쇠야. 조심해.
6: 3층 3번 방 303호요.
7: 고맙습니다.
5: 호텔은 층마다 방이 아주 많은 건물을 말한답니다.
0: 여기 있다. 3번 방이요.
4: 자, 이제 마법 열쇠를 흔들어 봐.
0: 안 되는데요? 마법의 주문을 안 외워서 그런가?
1: 바나나.
0: 고마워, 조지.
3: 좋은데? TV도 있고 간이 테이블에 어린이 침대 둘에 또
0: 초콜릿이다. 저기도 초콜릿 있다.
4: 수영할 친구.
0: 수영한다.
5: 파파랑 조지가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있어요.
0: 이비 여기 좀 봐. 아빠, 저 오빠는 왜 아기 의자에 저렇게 앉아있어요? 오빠가 아니라 큰 아기예요?
4: 아니야, 페파. 호텔 안전 요원이야.
1: 맞아, 우리 오빠야.
0: 난 페파 피그야.
1: 난 패티 푸들이야.
0: 난 여기에 휴가 왔어.
1: 난 여기 사는데.
0: 와! 여기 수영장에 살아?
1: 아니, 가족이랑 이 호텔에 산다고.
0: 진짜 좋겠다.
5: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잘 시간이 됐습니다.
8: 네, 다음은 당근
3: 여보세요?
8: 아저씨의 노래
3: 내일 아침은 몇 시에 먹나요? 감사합니다.
0: 지금 누구랑 말한 거예요, 엄마?
3: 룸 서비스라고 필요한 걸 말하면 가져다 주는 분.
0: 뭐든지 다요?
3: 글쎄, 아마 그럴걸?
0: 여보세요? 저 초콜릿 우유 두 잔이랑 하늘을 나는 차, 그리고 초콜릿 피자 하나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8: 엄청 빠르네.
5: 따뜻한 우리 둘, 하늘을 나는 차, 초콜릿 피자 비슷한 거 왔어요?
1: 오케이다.
0: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
3: 아, 진짜 편하다. 호텔에서 자니까 좋지?
1: 우리 호텔에서 자요.
8: 이제 불 끄고 코 자요.
3: 하루 마치는 인사하며 꿈 날아가요.
1: 내일 봐요.
5: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8: 아침 먹자, 얘들아.
0: 와, 저 음식 좀 봐. 근데 엄마, 배불러서 이거 다 못 먹는데요?
3: 당연하지.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으면 돼.
0: 조심조심. 조심조심.
3: 그래서 휴양지 호텔에서 하룻밤 자보니 어때?
1: 정말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마법 열쇠도 좋고, 베개 초콜릿도 좋고, 수영장도 좋고, 마음대로 먹는 아침도 다 좋아요.
8: 우리 딸 아주 잘하는데. 음료수도 하나도 안 흘리고 잘 가져왔네.
3: 아빠가 괜한 말 꺼내서 다 흘렸네.
8: 그래, 아빠가 다 치울게. 가서 음료수 다시 떠오렴.
1: 맞네.
5: 아빠는 휴양지 호텔에 묵는 게 좋았어요. 휴양지 호텔에 묵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TV 분수 동전 실종 사건.
1: 거기?
0: 어? 봉반장이네.
1: 트레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2: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3: 무슨 일이야?
4: 어디로 간 거지?
3: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1: 누가 신고하셨죠?
5: 나야. 내가 했어.
1: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5: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1: 멈춰.
2: 어? 어?
1: 여긴 들어오면 안 돼.
2: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1: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2: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5: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1: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5: 어?
1: 동전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0: 이거 아무래도 또 골든보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5: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1: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5: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1: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6: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1: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1: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5: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6: 알았다. 조심하렴.
1: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5: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1: 어?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7: 예, 반장님.
1: 괜찮아, 지지?
5: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금화야!
0: 금화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1: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5: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1: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5: 알겠습니다, 반장님.
1: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5: 우리만 믿어.
1: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7: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0: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0: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1: 어?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2: 야호! 동전을 찾았어.
1: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3: 그거 내려놔, 봉반장.
2: 어? 어?
3: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1: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3: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2: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1: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3: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1: 아,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3: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봐.
2: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3: 알았어. 꽉 잡아치지.
4: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1: 멈춰.
2: 어?
1: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2: 동반장,
4: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3: 혹이랑 아리까지. 일이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4: 아리!
3: 느림보 녀석들.
4: 느림보는 너지? 잡았다.
3: 이건 뭐야?
1: 항복하라.
3: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자. 자가 슈퍼 윙스 다크 골든 타이탄.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4: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3: 어?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이거야, 가자.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4: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3: 오늘의 승자는 바로 나.
5: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3: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이 분수에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4: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2: 포기!
4: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2: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4: 아하! 좋은 생각이야!
2: 행운을 빌어!

0: 어? 경찰 판패 확대 직시
1: 최고의 장면인데?

0: 대 성공!
1: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내가?
1: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분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봉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슈퍼곤충 구조대!
5: 얘들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잖아, 안 그래? 곤충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0: 이 근처 어딘가에 버키가 있을 거야.
6: 맥스, 버키가 보여?
4: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나무가 왜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지? 이런, 길이 막혔어.
0: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꼭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은데.
4: 내 데이터에 따르면 숲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곤충들이야.
1: 뭐? 곤충들?
0: 어? 사막이잖아. 뭐야? 사슴벌레 잠자리까지?
4: 무슨 일이지?
1: 어서 피해!
4: 가다라!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발사! 전부 따돌린 거 맞지?
1: 근데 버키랑도 거리가 멀어졌어. 어떡하지?
4: 버키의 위치를 알아볼게.
1: 잡았다.
7: 세상에.
1: 엄마, 잡았어요.
7: 조심해야지.
1: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4: 휴,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웠거든.
1: 곤충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5: 얘들아, 나야, 나. 구해줘.
1: 버키? 미안해. 네가 이상해진 곤충인 줄 알았어. 이상해진 곤충?
4: 눈이 녹색으로 변하더니 몸 색깔도 변하고 엄청 사나워졌어.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1: 맞아. 나도 곤충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럼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나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요, 엄마?
7: 그럼. 대신 조심하렴.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해.
4: 잘 됐다. 자, 받아. 이걸로 몸을 줄이면 곤충들 가까이 갈 수 있어. 라야,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래?
1: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녀올게요.
7: 그래, 이따 보자.
8: 좋았어. 슈퍼윙스 몸이 작아졌다 이거지. 점점 재밌어지는데.
1: 이 근처에 있을 텐데.
0: 곤충들이 왜 저러는 거지?
4: 우주 폭풍 때문에 곤충들이 거칠고 사납게 변했나 봐.
5: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곤충들도 위험하고 숲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9: 그럼 서둘러서 곤충들을 안전하게 잡자.
5: 알았어?
1: 이쪽이야. 여기 너. 어서 들어와. 너도 들어가. 어?
0: 거기 섀도우 스피드. 야호!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곤충들을 금방 잡았어. 라야,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나를? 정말이야?

0: 받아. 이건 너만의 특별한 슈퍼잉스 볼이야. 우와.
1: 어? 우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2: 모두 잘 가.
0: 오늘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네. 얘들아, 이제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3: 슈퍼윙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0: 골든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안 돼!
2: 당장 슈퍼윙스를 풀어줘.
3: 안 됐지만 슈퍼윙스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보이를 불러.
2: 안 돼! 기다려!
3: 어디 보자.
5: 안 돼! 얘가! 도와줘!
3: 여기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와! 어서 나오라고! 가만 있어!
2: 이 안에선 열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1: 방법이 있어.
3: 그렇게 작아진 몸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골든 주먹 발사!
0: 조심해!

0: 너무 느리잖아. 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1: 거기 섀도우 스피드!
2: 잡았다. 어,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3: 라야, 너무 늦었잖아. 걱정 많이 했어. 괜찮니?
2: 그럼요. 그치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저게 뭐죠?
3: 세상에.
4: 여긴 어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2: 넌 누구야? 여긴 어떻게 온 거고?
4: 난 이집트의 왕자야.
2: 왕자? 네가 진짜 왕자라고?
0: 내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온 왕자가 맞아. 우와.
4: 그럼 여긴 미래인 거야? 어쨌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0: 혹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4: 맞아. 갑자기 이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날아다니는 주먹 6개가 나타났어.
2: 설마 또 골든보이?
5: 어차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골든보이한테서 배지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4: 고마워. 그럼 모두들 날 따라와.
2: 조심해 얘들아.
5: 걱정 마, 라야. 안전하게 다녀올게.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4: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0: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로봇카풀이란 꼭꼭 약속!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저건 고대 그리스인들이 꼽은 최대 불가사의 중 하나, 기자의 피라미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신비의 소자 스핑크스. 많이 본 적 있지?

추하군. 너희들에겐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 특히 그쪽의 여자. 하지만 그쪽? 그대는 꽤 봐줄만하군. 어때? 나의 것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의 온갖 재벌을 그대에게 약속.

0: 저렇게 예쁘고 돈 많은 여왕님이 너를 좋아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 분명 함정이야. 너무 대놓고 말했나? 설마 배신했다.
1: 현명한 결정이군. 수한 것들 아직도 거기 있었나?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
0: 또 불길한 예.

0: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즐기려는 것 같아. 고약한 취미의 여왕님이구만. 괜찮아? 저 문패는 뭐지?
1: 허둥지둥 되는 게 꼴사납고 추하군. 다들 아름답지 못하다니까. 이해해주니 다행이군. 그럼 슬슬 준비할 때인가? 우리의 결혼식을 말이지.

0: 나의 것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것은 모두 추해지게 마련. 하지만 그대는 영원히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 미라가 되어서 말이지.
1: 화수라! 소매가리 당장 풀어줘!
0: 오, 감히 나와 겨루고자 하는 건가? 재밌군.
1: 야! 갑자기 미모 대결이 시작됐어.
0: 그렇게 더러운 걸로 이 나를 아름다움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너는 누구를 원하는 거야? 누나야!
2: 내가 이런 꼴이 또

고생하긴 했지. 진짜 아름다움이란 저런 게 아닐까?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300여 개의 단체는 오늘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 행동을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왜 이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출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 참여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 그리고 학생단체까지 모두 300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출범을 했는데요. 성격이 이렇게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나 빨리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306개나 되는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교육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교육공무직, 학부모, 학생, 교육시민사회는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학교를 지키는 주체들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인프라고요. 교육 재정을 흔드는 일은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관과 지역의 미래,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사회적 연대가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정부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부금은 크게 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육 예산을 줄이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왜 현장에서는 결국은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1: 네, 정부는 학생 1인당 예산이 늘었다는 숫자를 이야기하지만 그 숫자만으로는 교육 재정을 평가하는 것이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줄었다고 냉난방비나 시설 유지비 같은 기본 운영비가 함께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교부금이 늘어난 것도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당초 부족하게 잡았던 세입이 추경 과정에서 정상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교육청들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같은 필수 경비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했고, 기금을 계속 꺼냈으면서 버텨왔습니다. 더큰 문제는 내국세 연동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내국세 연동은 교육 재정을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 장치가 사라지면 앞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교육 예산은 언제든 조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0: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없애야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교육 재정 축소의 출발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우려 지점입니다.
1: 네, 그러면 만약 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게 될 영향이 이제 가장 궁금합니다.
0: 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지원일 것입니다.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돌봄처럼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부터 예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학생과 학부모는 상담 교사가 줄고 돌봄과 교육 복지가 축소되고 학교 시설 개선이 늦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겁니다. 결국 교육 재정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 네,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는 교육청에 적립된 기금이 이미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그런데도 시설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또 크게 줄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학교 현장의 재정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정부는 교육청에 기금이 많이 쌓여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교육청들은 최근 몇 년간 세수 감소를 버티면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적립해두었던 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립기금이 2022년 21조 4천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86%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될 정도로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기금을 근거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단기적인 기금 규모만 볼 게 아니라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서요 기초학력 지원이나 뭐 다문화 특수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정서 지원, 정신건강 이런 역할들이 오히려 크게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0: 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 수에 맞춘 예산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맞춘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기초학력 지원과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은 이제 공교육의 기본 역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신 건강과 상담, 돌봄, 학교 안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 공무직처럼 학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기회여야 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미래 교육도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부가 이런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죠.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0: 네, 오늘 긴급행동 출범을 했는데요. 이 긴급행동 출범은 사실 출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세를 연동하는 교육재정 구조가 5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기획예산처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합니다. 저희는 정부안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전국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국무회의가 8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맞추어서 좀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도 공식 면담을 요청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대립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안전하게 배우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는 사실 참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의입니다. 교육계와 재정당국의 입장차가 지금은 큰데 앞으로 이 논의가 또 어떻게 또 전개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입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입시의 정석입니다. 이달 말부터 전국 22개 과학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과학고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서울 세종과학고등학교 윤원기 입학 홍보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2027학년도 과학고 입시가 이달 말에 시작됩니다. 먼저 과학고 입시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또 지원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우선 과학고등학교는 이공계열의 과학수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는 과학수학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연구 역량을 갖춘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과학고마다 입시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단계는 크게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 그리고 소집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 소재의 세종과학고와 한성과학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1단계 평가인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을 진행합니다. 서류 평가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비롯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출석 면담에서 제출 서류의 진정성 검증 및 확인, 추가 정보를 확보합니다. 1단계에서 약 1.5배수 학생들을 2단계 소집 면접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단계 소집 면접에서는 과학 수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과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문항으로 진행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단계와 2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0: 네, 서류 평가, 출석 면담, 그리고 소집 면접인데 단계별로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의 핵심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좋은 자기소개서는 무엇이 다르고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서류 평가에서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역량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비중이 큰 영역입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계획, 과학 수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경험과 탐구 활동 사례, 인성 관련 활동, 독서 활동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과학 수학 분야에서의 학습 경험과 탐구 활동 사례가 자기소개서 중에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고등학교 과정 이상에서 나오는 선행 개념보다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출발점으로 탐구한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점을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려운 선행 개념을 나열한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다음이 이제 출석 면담이잖아요. 출석 면담이 사실상의 당락을 가른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석 면담은 결국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점을 평가하고 또 학생들은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1단계 평가 중 출석 면담은 정해진 날짜에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입학 사정관과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에서 만들어지며 학생 개인별 문항으로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확보합니다.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정보를 출석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제출한 서류인 본인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 면담 질문이 이 서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 소집 면접입니다. 네. 소집 면접은 보통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날 모여서 동일한 문항을 받고 또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구술로 답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답보다는 설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실전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현실적인 대비 방법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1: 네. 소집 면접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과학수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

0: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 형태의 공통 문항으로 구술 면접을 실시합니다. 열린 문항의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정답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출될 수 있는 답변들 중에서 학생이 생각하는 답변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인성 문항이 출제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과학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한 여러 사람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등 공동체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집 면접에 대한 지난 기출 문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수학, 과학, 인성 문항 모두 고등학교 이상 수준의 능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충실히 이행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자적 역량을 가진 학생이라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고 입시를 준비할 때 정말 사교육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지원자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까요?
0: 세종과학고를 비롯한 과학고 입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교육과정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하거나 정형화된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면담 과정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배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깊이 있게 탐구해본 경험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학교 수업과 교과서 중심의 심화 학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과학, 수학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교과서 속 탐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서와 일상 속 탐구 활동입니다. 평소 과학, 수학 분야의 책을 읽고 자신의 진로와 연결지어 고민해보거나 주변 현상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보는 경험이 자기소개서와 출석 면담에서 잘 드러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이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하는 즐거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세종과학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세종과학고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한 말씀 주시죠.
0: 네, 먼저 세종과학고에서 찾는 인재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며 공익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탐구, 봉사, 도전, 협력의 세종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와 세종 정신을 품은 저희 학교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학생은 단순히 성적이나 지필고사 점수라는 단편적인 숫자에 머무는 학생이 아닙니다. 과학과 수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학생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은 완벽한 지식을 가진 학생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진 학생에게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고민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본 학생, 과학 수학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일상의 현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질문할 줄 아는 학생입니다. 과학고는 완성된 과학자를 뽑는 곳이 아니라 미래의 훌륭한 과학 인재를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원석을 발굴하여 함께 다듬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과연 과학고에 갈 실력이 될까? 내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네, 지금의 성적보다 과학과 수학을 향한 꾸준한 탐구와 성장 가능성이 또 과학고 입시의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8월 4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철새들 덕분인데요. 시베리아와 만주 등지에서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인 천수만은 사계절 내내 각종 새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천수만 철새들을 보호하고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서산 버드랜드인데요.
1: 독수리다, 그치?
2: 어,
1: 우리 그때 독수리 보지 않았어?
2: 어,
1: 어 진짜 크다. 천수만, 독수리 봐봐, 독수리. 어때, 어때, 여자야? 어때? 엄청 크지? 그때 막 하늘에 독수리 한 막 세 마리 날고 있었잖아, 그치?
3: 부모님이 더 신기해하는 것 같은데?
1: 네. 아니, 전에 독수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독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진짜로 천수만에 독수리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더 신기해요.
0: 천수만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천연 기념물인 참매 등을 만날 수 있죠.
4: 이곳 철새 전시관은 천수만에서 볼 수 있는 새들 한 200종류를 박제 상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5: 살아있던 거예요.
4: 그렇죠. 다 살아있었던 거죠. 살아있었는데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날개 다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딘가에 죽어있는 것을 약품 처리를 해서 전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박제한 거예요. 박제로 이렇게 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막 움직이고 날고 막 이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나요?
5: 네.
4: 어, 그럼 우리 그런 새들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서산 버드랜드에는 천수만 철새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둥지 전망대가 있습니다.
4: 한번 이 디지털 망원경을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는 장면 안에 천수만의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백로들과 왜가리들이 보이고 있어요.
3: 여기 이거 움직이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뭘까?
5: 저? 오리인 것 같은데, 청둥.
3: 선생님, 이거는 뭐죠?
4: 아, 청둥 오리는 아니고요. 흰뺨 검둥 오리라고 하는 오리입니다. 겨울철에는 또 더 많은 개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황새가 있어요, 선생님이. 네, 오, 어때요? 황새 보셨나요?
3: 지나다니고 백로랑 왜가리는 많이 봤는데 황새는 어. 처음 보네요.
1: 황새가 저렇게 논에 있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4: 네, 그러시죠. 저 황새는 지난해에는 네 마리의 새끼를 낳고요. 잘 키워서 독립을 하고 올해는 다섯 마리를 예, 잘 키워서 또 독립을 시킨 그 주인공들이에요.
0: 이들 황새 가족은 야생 수컷과 인공 정식으로 태어난 암컷이 자연 번식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4: 천수만에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새들이 날고 앉고 하는데 다치게 하는 전기줄이 하나도 없어요. 전봇대도. 그래서 새들이 하늘을 마음껏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또 간척된 농경지가 있어서 먹이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새들이 알고 이곳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0: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 우와, 우와, 여기 있는 친구들 보여요? 네, 여기 있는 두 친구는 독수리와 흰꼬리 수리랍니다. 네네. 근데 이 흰꼬리 수리는 밀렵 사냥꾼이 총에 맞아서 날개를 다쳤어요. 한쪽 날개가 없습니다.
6: 날개가 한쪽이 없어. 어떡해.
4: 독수리 역시도 그래요. 전기줄에 걸려서 날개 한쪽이 부러졌어요.
0: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 시설 때문에 위기 상황에 놓인 새들. 이곳에서는 충청남도에서 구조된 야생 동물 중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류의 재활 훈련과 방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7: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동물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8: 날개에 총 맞았는데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9: 사냥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새 사냥이요.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수만이 진짜 아름답고 좋거든요. 자연이

0: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새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나랑이들아 잘 살아.
2: 그래.
3: 예쁘게 잘 살아.
4: 목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려서 너무 좋아요. 진짜.
5: 모두의 응원대로 새들이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천수만의 맛을 찾아 간월도로 와봤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니 번지수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이 집의 1등 공신은 천수만에서 재배된 이 쌀이라는데요.
6: 여기 서산 간척지에서 생산하는 쌀이에요. 간척지가 비옥해서 쌀맛이 맛있고 그리고 햇볕을 맞아서 그런지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쌀을 쓰게 됐습니다.
5: 이 집의 또 다른 재료는 바로 불인데요. 한여름에는 튼실한 불을 구할 수 없어서 겨울 불을 냉동했다가 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법이랍니다.
6: 해동할 때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수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물이 아니고 바닷물이기 때문에 쌈투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영양소가 뺏기지 않고 맛이나 냄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5: 깨끗이 씻은 천수만 쌀에 바닷물로 해동한 불을 듬뿍 얹어주면 기본 준비 끝. 여기에 버섯과 당근, 은행 등을 얹어서 압력 솥에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이윽고 완성된 솥밥은 쌀 아래 찰기와 불 향기가 가득하답니다. 이번엔 각종 채소를 넣은 반죽에 아낌없이 불을 얹어 노릇노릇 부쳐낸 불전까지. 불밥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이 한 그릇에 천수만의 맛과 영양이 가득 담겨 있죠. 자, 이제 윤기 넘치는 불밥을 덜어 그릇에 담고 부추 간장을 얹어 슥슥 비벼주는데요. 손님들, 맛은 어떠신가요?
7: 오, 맛있어. 오, 맛있어. 굿.
8: 여러분, 나도 행복해요.
9: 바다 향이 그득하고 향기가 그득하고 맛이 담백하고
10: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이니까 이제 서산 시민으로서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자부심으로 와닿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11: 네. 아, 진짜요? 네.
5: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별미는 바로 어리굴젓입니다.
12: 근데 어리굴젓은 보통 그 빨간색 아닌가요?
6: 불을 세척해서 소금에 절인 다음에 발효를 시킨 백젓 상태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때 이런 백젓 형태로 판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양념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5: 그 옛날 아버지가 하던 전통 방식으로 삭힌 뒤 양념을 덧입힌 어리굴젓은 진정한 밥도둑이랍니다.
6: 저는 처음에는 이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2002년도에 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저 아니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게 돼서 그래서 들어와서 물려받았고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5: 식당의 자리를 잡을 무렵 갑작스레 부모님에게 찾아온 병. 하지만 병식 씨의 귀향으로 식당은 더욱 번창하게 됐죠.
1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2: 사장님 인심이 좋아서 막걸리도 그냥 줬네요.
13: 어머, 지금 누구세요?
14: 저희 어머니세요.
13: 네? 어머님이세요?
14: 네.
13: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왜 내려오셨어요?
15: 여 도와주려고.
13: 도와주려고요?
15: 네. 아들이 바쁘면은 막 손님 있는데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려나. 아주 소질이 있어요.
13: 소질 있어요?
15: 네, 타고난가 봐. 좋다고 버티다. 아, 이렇게 잘 하니까.
14: 아니, 뭐, 저도 잘 되지만 어머니 때 아주 잘 됐죠, 뭐.
15: 그래요, 잘했어요.
5: 최근 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경식 씨. 서산 쌀로 만든 쌀 막걸리인데요. 시판 단계까지 왔지만 더 좋은 맛을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14: 서산에 좋은 쌀이 있고 그 쌀 가지고 노릇 빚고 술 빚고 제가 그 안에서 혼자 만족하고 노를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산은 정말 저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곳입니다.
5: 서산에서 계속될 경식 씨의 뜻깊은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수만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다는데요. 때마침 출사길에 나선 사진 작가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16: 어머, 여기 학교다. 와,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였는데. 어머 어머, 여기 너무 이쁘다.
5: 간헐도 작은 포구 마을의 분교였던 이곳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1999년 문을 닫게 됐는데요. 1970, 80년대에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던 곳이랍니다.
16: 내가 부석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때는 학교가 크고 학생들도 많고 거리가 멀어서 여기를 분교를 했었어요.
17: 옛날에는 학생이 많았잖아.
16: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머니까 여기 분교를 해가지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폐교가 돼서 이렇게 미술관으로 개조를 했어요.
17: 그렇구나.
16: 아주 이쁘다.
18: 우와, 수국이다. 색깔도 예뻐. 똑같이 통일해놨네.
5: 오래전 문을 닫은 이곳을 누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걸까요?
19: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17: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국이 예뻐서요. 사진 찍고 있었어요.
19: 예, 네, 이뻐요. 네. 지금 아주 만발했네요. 아. 저는 이 미술관 관장입니다.
17: 너무 예뻐서 네. 좀 사진 좀 네. 찍어도 될까요?
19: 아이, 그럼요. 네. 찍고 구경 좀 하세요. 이리 오세요. 네.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네. 서산시 사립미술관 1호인 서해 미술관. 폐교를 해줘에 만든 만큼 곳곳에 남아있는 학교 시설이 눈에 띕니다.
17: 여기가 천국이야.
16: 어머, 복도 봐. 옛날 그대로인데. 어, 너무 멋지다, 그거.
20: 창문도 똑같은 것 같아요.
19: 창문도 그대로예요. 네.
16: 예전에 이거 풍금, 네. 진짜 음악 시간에만 보던 거. 어?
19: 그쵸. 이 학교 역사하고 이 풍금 역사가 같아요. 이게 68년에 우리 학교가 지어졌으니까
16: 57년
19: 그렇게 됐겠죠. 네. 네.
5: 어린 시절 추억의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17: 옛날엔 여기가 교실이었겠죠.
19: 그렇죠. 네, 초등학교 교실이었는데 이제 전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5: 이런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19: 애초에 내가 이거 구입할 때는 작업실로 쓰려고 이거 구입을 했는데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그 애기들 손을 잡고 와서 내가 다니던 학교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개인 재산만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그런 공동 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로 향유할 수도 있고 추억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5: 잠자던 폐교의 아름다운 변신. 이곳에서 더 많은 이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엔 천수만의 절경

0: 바노람을 찾아와 봤는데요.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 붙인 이름이랍니다.
1: 원래는 이게 물이 찼을 때는 이게 섬이고 바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인데 물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건너가죠.
0: 간조에는 육지가 되고 만조에는 바다가 되는 신비로운 섬 위의 암자. 250년이 넘는 수령의 사철나무에는 무학대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가 지팡이를 땅에 꽂으며 이것이 살아나면 불교가 흥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세월이 흘러 나무가 되었답니다.
1: 저는 여기 초등학교 때요, 여기 오면 무학대사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진짜 지팡이가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쉽게 말해 산신령 지팡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었다.
2: 원래는 산신령 지팡이였지.
1: 그러니까 그게. 와서 딱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0: 그 시절 지팡이를 찾던 소녀는 어느새 자라 풍경을 찍는 사진작가가 되었고요. 바노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추억을 이야기거리 삼아 한 바퀴 구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진작가 모드로 돌아갈 차례.
2: 저녁 때는 일몰이 지면서 그 일몰하고 반영을 찍을 수 있는 자리. 여기가 그래서 포인트거든요.
0: 바노람의 풍광은 뭐니 뭐니 해도 해질녘이 최고라는데요. 이야, 그야말로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겠죠?
1: 아주 좋아요. 여기는 그냥 누르면 작품이에요.
2: 서산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원피스를 사놓고 아직 입어보지 않은 그런, 그래서 설레고 기대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 아름답고 볼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0: 가슴 속 시름마저 잊게 하는 푸른 자연. 그 안에서 맛과 멋이 진하게 익어가는 어느 여름날에 천수만입니다.
3: 서산이라고 하면은 용서가 넓어가지고 풍요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서산으로 편해졌습니다.
4: 너무 예쁘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달오림만 갯벌입니다.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옛날에 허든 솜씨가 있었는데 허든.
3: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0: 저희가 도대체 하고 있으니까.
1: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2: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3: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2: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4: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5: 조상님만 품을 두 분이 계셔요.
6: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7: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8: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2: 지붕이요?
8: 네.
2: 어?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호주 북동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바닷속 보석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죠. 맹그로브와 수많은 섬, 산호초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해양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저마다 생태계를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데요. 상어와 바다악어, 바다뱀과 해파리 같은 포식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그만큼 깨지기 쉬운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들인 셈이죠.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생태계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세상에선 이들의 힘도 소용없죠. 기후변화라는 위협이 닥쳐왔으니까요. 야생의 터전은 인간의 끊임없는 간섭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두 세계가 충돌하고 때론 위험한 마찰을 빚기도 하죠. 이 혼란 속에서 생존의 법칙마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식자가 사라진 생태계는 불안정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바다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푸른 물결 속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압도적이고 장엄한 자태, 선사시대부터 살아남은 위대한 생존자죠. 이 거대한 포식자는 인류가 탄생하기 전 지금은 사라져버린 태고의 세상을 기억하는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녀석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 어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데 이는 오직 이 종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죠. 바다 악어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듣고 오해해선 안 되죠. 오갈 수 있는 데가 넓긴 하지만 이 위대한 포식자가 진정으로 군림하는 곳은 산호초나 탁 트인 먼 바다가 아니니까요. 녀석이 무시무시한 힘과 교활함을 드러내는 곳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잔잔하고 얕은 물가입니다.

장어귀와 석호, 그리고 맹그로브숲. 파도를 피할 수 있고 몸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곳이야말로 바다 악어가 자신만의 절대적인 법칙을 세우는 무대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강어귀에서 이 비범한 사냥꾼은 아주 다양한 먹잇감을 즐깁니다. 새와 물고기, 거북은 물론이고 캥거루나 물소 같은 커다란 포유류도 예외는 아니죠. 6m에 달하는 거대한 길이와 1톤이 넘는 파괴적인 힘 앞에서는 그 어떤 생명체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녀석은 적수가 없는 절대 강자죠. 탁한 물은 녀석의 몸을 투명 망토처럼 완벽하게 가려줘 사냥의 안성맞춤입니다. 먹잇감이 넘쳐나고 매복할 곳이 널려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바다 악어를 위해 만들어진 왕국이나 다름없죠. 사냥 전략은 아주 집요합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을 따르죠. 바로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수면 아래 몸을 숨긴 채 무려 8시간이나 숨을 참을 수 있죠. 물속에서는 코와 귀, 눈을 모두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동공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을 통해 바깥 상황을 훤히 지켜보고 있죠. 게다가 물의 미세한 진동까지도 온몸으로 감지해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냥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온 진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죠.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피부 덕분에 미동도 없이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녀석의 이빨은 먹이를 꽉 움켜쥐도록 살게 됐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아주지 않죠. 먹잇감이 너무 크면 몸을 비틀어 내동댕이치고 으스러뜨립니다. 고기를 베어 물지 않고 그저 조각낼 뿐이죠.

악어의 턱은 무엇이든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2000kg이 넘는 압력을 가하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치악력을 자랑하죠.

하지만 세월을 초월해 물가를 지배해온 이 제왕들도 한때 멸종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940년에서 71년 사이 가죽을 얻기 위해 무려 10만 마리가 넘는 악어들이 사냥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 전체가 사라질 뻔했죠. 이 위기 앞에서 호주 정부는 사냥을 전면 금지하고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는 보호 끝에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맞닿은 거대한 지역, 퀸즐랜드주의 중심부에는 현재 2만 5천 마리 이상의 바다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서파인 강과 그 하구 지역은 악어들의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 개체수가 눈부시게 회복됐죠.

하지만 정말로 악어의 수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눈에 더 자주 띄게 된 것뿐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녀석들은 과연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퀸즐랜드주 전역에서 생물학자들이 악어의 귀를 쫓고 있습니다.

추적 장치를 달고 관찰하며 귀중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이들의 목표는 악어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만약의 사태를 예측하는 것. 이 모든 건 아주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입니다. 바로 인간과 악어 사이의 약속이죠. 이 아슬아슬한 공존 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균형조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지와 물이 만나는 프로서파인간 삼각지의 굽이치는 물길 속에 바다 악어는 자신만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맹그로브 숲이죠. 오랜 시간과 물이 빚어낸 이 세계는 복잡하게 얽힌 뿌리들이 물을 정화하고 땅을 단단하게 다지며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 잔잔한 물가는 완벽한 피난처나 다름없죠. 밀물과 썰물에 기대어 수많은 동식물이 이곳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거칠게 요동치는 넓은 바다를 피해 맹그로브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 생명력이 넘치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농개는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밀물 때는 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썰물이 되면 다시 나타나 동물의 사체나 썩어가는 식물을 먹어치우죠. 작은 집게발로는 먹이를 먹고 커다란 집게발로는 암컷을 유혹하거나 경쟁자를 위협합니다. 밀물이 밀려올 때마다 녀석은 허물어진 집을 다시 지어야 하죠. 한편 말뚝망두거는 지느러미로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볼에 물을 머금고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숨을 쉬죠. 이 놀라운 생명체는 무려 3억 7천만 년 전 아주 먼 옛날부터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더 놀라운 녀석도 있습니다. 강력한 물총을 쏴서 먹잇감을 기절시키는 사냥꾼 물총고기죠.

이따금 가오리들이 뿌리 사이를 미끄러지듯 헤엄치고 어린 상어들도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맹그로브는 단순한 은신처 그 이상이죠. 프로서파인 강이 이토록 풍요로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뿌리들 사이에서 악어는 절대적인 제왕으로 군림하죠. 이곳에선 녀석을 위협할 포식자도 없고 먹이도 넘쳐납니다. 게다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소화와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한 환경이죠. 이곳은 식량 창고이자 훌륭한 보육원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특별한 의식이 치러지죠.

미래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죠. 산란을 앞둔 암컷입니다. 녀석은 알을 낳을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죠.

0: 바다악어 개체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생물학자 맷 브라이언과 순찰대원들이 맹그로브 숲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둥지를 관찰하고 상태를 분석하며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하죠. 이곳의 둥지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1: 이건 지난 시즌에 만들어진 바다악어 둥지네요. 아마 올해 초에 새끼들이 부화했을 겁니다. 지금은 흙이 꽤 단단하게 뭉쳐있죠. 오래된 알껍데기들도 부서져 있고요.
0: 범람원 곳곳에는 지나간 세대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식물 더미는 언제든 다시 생명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죠. 예비 엄마는 이 잔해들을 모아 새로운 둥지로 탈바꿈시킵니다. 그 안에 소중한 알을 낳고 아주 조심스럽게 숨겨두죠.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악어의 번식은 6개월에 걸친 기나긴 과정이죠. 둥지를 트는 시기는 11월에서 2월 사이이며 둥지 하나당 40여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둥지를 지키죠. 불청객이 다가옵니다. 손쉬운 먹잇감을 노리는 왕 도마뱀이네요.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진 못할 겁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어미는 다시 경계태세로 돌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나뭇가지들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90일간의 부화기간이 끝나고 알을 깨고 나오는 이 순간은 종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죠. 알 껍데기에 생긴 첫 번째 금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악어로 태어난다는 건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에 내던져진다는 뜻입니다. 녀석의 모든 본능이 사냥을 하라고 부추기니 스스로의 힘으로 서투름을 극복하고 완벽한 사냥 전략을 깨우쳐야 하죠. 시도하고 머뭇거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본능이 완벽하게 작동했네요. 이 가혹한 시험을 통과한 녀석들만이 오직 성장할 자격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커다란 비늘을 가진 물고기. 바라문디가 먹을거리를 챙기러 왔네요.

0: 왕 도마뱀과 새들, 육식성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개의 알 중에서 성체로 자랄 수 있는 건 고작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뿐이죠. 번식조기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맷 브라이언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부분이죠.
1: 부화 초기 20일 동안 온도가 32도 정도로 유지되면 대부분 수컷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수컷과 암컷이 섞여서 태어나죠.
0: 기온이 단 몇 도만 올라도 모든 균형이 무너집니다. 수컷은 많아지고 암컷은 줄어들죠. 수억 년을 이어온 녀석들의 운명이 위태로운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미 성비가 어긋나고 있죠. 만약 수컷이 암컷보다 많아진다면 악어의 일상과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체가 되어가면서 젊은 수컷들은 새로운 사냥터를 차지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녀석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미 경쟁자나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생물학자 사이먼 부스와 그의 팀이 야간 탐사를 준비합니다. 연구진은 퀸즐랜드주 전역에서 수년에 걸쳐 해양 조사를 진행하며 방대한 자료를 모았죠. 끈질긴 인내심과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2: 오늘 일정에 대해 질문 있나요?
0: 2016년부터 프로서파인 강을 따라 대대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된 방대하고 귀중한 데이터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악어들의 크기와 개체 밀도, 그리고 공간 분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순찰대원들은 물가를 샅샅이 뒤져 악어를 찾아내고 추적장치를 부착합니다.
2: 1.5에서 1.8m 정도. 우린 밀물을 따라 강 어귀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악어의 수를 셉니다. 녀석들을 발견할 때마다 GPS로 위치를 찍고 크기를 기록하죠. 모든 정보는 사무실로 돌아가 하나로 취합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행해졌던 개체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오늘날 악어의 개체수와 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0: 그래. 크기가 제법 되는데요.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아주 미끄럽네요.
1: 사이먼 부스가 조심스럽게 잉갑 하나를 떼어냅니다. 생물학 정보가 가득 담긴 작고 귀중한 보물이죠. 나무의 나이테처럼 잉갑의 무늬 하나하나가 녀석의 나이와 성장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작은 조각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종을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줄 모든 단서 말입니다. 동이 트면서 야간 탐사도 끝이 났죠. 악어들은 다시 물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오늘 수집된 데이터는 녀석들의 미래를 밝혀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죠. 퀸즐랜드주 전역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악어의 개체 밀도에서 아주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악어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반면 어떤 지역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수의 악어가 몰려 살고 있었죠.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은 바로 프로서파인 생태계로 강줄기 1km당 평균 5.8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종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기록이죠.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다악어는 영역의식이 매우 강한 동물이라 자신의 사냥터를 다른 녀석과 쉽게 공유하지 않으니까요.

0: 이곳에 모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우위를 차지할 만큼 강하지 못한 젊은 악어들은 이곳을 떠나야만 하죠. 우리에서 쫓겨나 추방당한 녀석들은 새로운 영토를 찾아 끝없는 방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녀석들은 냄새를 길잡이 삼아 먹잇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죠. 체내에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는 혀의 염류선 덕분에 바다 악어는 민물과 바닷물 환경 모두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비결이죠. 해류를 타면 한 달에 무려 600km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수컷들은 새로운 영토를 찾아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해변일까요? 아니면 강 상류일까요? 혹시 사람들이 사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녀석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면 위성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포식자에게 GPS 추적기를 다는 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먼저 악어를 생포해야 하니까요.
1: 만조 수위선과 가까운 곳에 터치를 설치합니다. 물이 차오르면 입구 바로 앞까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악어들이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주변엔 관찰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둡니다. 카메라가 사진이나 알림을 야생동물 관리관들의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해주죠. 덕분에 악어가 덫에 들어가면 즉각 알 수 있습니다.

0: 네, 저예요. 선송된 사진 확인했어요? 악어가 한 마리 들어간 것 같네요. 얼른 대원들이랑 보트 챙겨서 가봐야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보죠.
1: 악어는 덫 안에서 몇 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열대지방은 매우 덥고 체온을 조절할 물도 없기 때문에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죠.

0: 악어를 포획해 진정제를 투여하고 추적기를 다는 작업은 고도의 정밀함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아주 까다로운 작전입니다. 안전을 위해 대규모 인원도 필수적이죠.
1: 문 앞에 붙어 있네요. 심기가 아주 불편해 보이는데 주둥이 보이죠?

모두 천천히요. 우린 이쪽에서 들어갈게요. 녀석이 반대편에 있으니까. 아니, 이쪽에 있네.

0: 위성 추적기를 달기에 아주 완벽한 녀석입니다. 우두머리에게 밀려난 젊은 수컷이거든요. 이런 녀석들이 강줄기를 따라 훨씬 활발하게 이동할 테니 우리가 찾던 조건에 딱 맞죠. 녀석들이 이 프로서파인 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1: 등 쪽에 솟아오른 돌기는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신경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전혀 아프지도 해롭지도 않죠. 악어가 잠에서 깨어나면 팀원들은 녀석의 상태가 괜찮은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녀석이 물가로 걸어갈 수 있다면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뜻이죠. 추적기는 최대 10년 동안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악어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녀석의 위치가 위성으로 즉각 전송되죠. 하지만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녀석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추적하려면 이 신호들이 차곡차곡 모여야 하죠. 우주에 있는 위성이 녀석의 경로를 쫓습니다. 신호가 하나둘씩 더해지면서 보이지 않던 기나긴 여정이 점차 하나의 지도로 완성되죠. 우두머리 성체들에게 쫓겨난 젊은 수컷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자신들이 좋아하던 민물 서식지에서 아주 멀리까지 방랑합니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어떤 녀석은 프로서파인에서 북쪽으로 무려 10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죠.

원주민들이 특정 지역을 가리켜 악어 고속도로라고 부르곤 하는데 모두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길목이라는 거죠. 일종의 학습된 이주 경로인 셈입니다. 실제로 인근 강에서 온 악어들이 매일같이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증거도 있죠. 심지어 바다 거북의 부화 시기가 되면 해변에 나타나 갓 태어난 새끼 거북들을 잡아먹습니다. 녀석들에겐 손쉬운 사냥감이니까요. 악어는 본래 게으른 포식자입니다. 확실하고 큰 보상이 따르지 않는 한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하지만 새끼 거북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악어들의 구미를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충류들은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몇 달씩 살아남을 수 있죠. 심지어 바짝 말라버린 강에 갇히더라도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도시화와 관광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인간과 악어, 두 종의 거리를 좁혀놓았습니다. 두 세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죠.

1975년 이래로 퀸즐랜드주에서는 47건의 악어 공격이 기록됐습니다. 그중 16건은 치명적이었죠.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숫자죠. 게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과 악어가 맞닥뜨리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는 이런 충돌을 가속화시키고 있죠. 더 강력하고 잦아진 폭풍이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땅은 악어들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이는 결국 사람과 악어가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죠. 2024년 사이클론 제스퍼가 호주 북동부 해안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끔찍한 홍수가 뒤따랐고 온통 물에 잠겨버렸죠. 그 혼란 속에서 악어들 역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왔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모든 경계가 사라지죠. 인간과 최상위 포식자를 갈라놓던 안전선마저 무너집니다. 방금 도심 한가운데서 악어 한 마리가 발견됐죠. 규정은 아주 엄격합니다. 도심에서 발견된 악어는 무조건 포획해 보호시설로 이송해야 하죠.

0: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1: 이 악어는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집니다.

0: 퀸즐랜드주 북단에 있는 하틀리 악어 어드벤처. 야생동물 보호소이자 악어 공원인 이곳은 녀석들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1: 마구 비트네요. 힘이 넘쳐요.

0: 리차드와 만났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예정이죠.
1: 최근 사이먼의 악어 연구진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악어 데이터 분석에 힘을 보태주길 원하더라고요. 특히 상어 연구를 위해 개발 중인 기술과 장비들을 악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죠.
0: 맹그로브 숲이나 강에서는 언제 악어와 마주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처드와 사이먼은 악어들이 반자유 상태로 살아가는 하틀리 공원에서 완벽한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죠.
1: 자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공격하는지 촬영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초당 1000프레임으로 설정해뒀죠.
2: 녀석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진동을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사람의 발소리는 물론이고 강둑을 걸을 때 실리는 체중 이동까지 다 느끼죠. 물장구를 치거나 물에 돌멩이를 던져도 전부 알아채고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다가옵니다. 우리가 물가에서 캠핑이나 낚시를 할 때 녀석들의 그림자조차 눈치채지 못하지만 악어는 이미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0: 악어의 추진력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5미터짜리 악어가 물 밖으로 2.5미터나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먹잇감을 덮칠 수 있죠. 물가에 함부로 접근하는 모든 것을 낚아채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치명적인 사냥 기술입니다.

대자연 한가운데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악어들은 통제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덕분에 과학자들은 훨씬 쉽게 녀석들을 관찰할 수 있죠. 악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반응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사이먼이

0: 0.008초. 정말 눈 깜짝할 새네요.
1: 영상 덕분에 공격할 때의 자세, 타이밍, 속도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냥 기술을 이해하면 녀석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포식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하틀리 공원에서는 누구나 악어의 세계로 흠뻑 빠져볼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이렇게 커지냐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먹이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얼마나 따뜻한 곳에서 지냈는지 같은 요인들도 있고요. 악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주 많습니다. 바다 악어는 오늘날 살아있는 악어류 중에서 가장 거대한 종으로 꼽히죠.
1: 무자비한 포식자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악어라는 생명체가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과 경이로운 생태를 마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죠. 이제 인간과 악어의 서식지가 겹치면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니까요. 깨지기 쉽고 복잡한 균형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강물은 맹그로브 숲을 살찌우고 맹그로브는 산호초를 감싸안아 보호하며 산호초는 다시 수많은 생명체를 품어 거대한 생태계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악어는 우리 인간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대자연에 잠시 머물다가는 방문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0: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 여기는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2: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 잔치 같습니다, 잔치.
2: 맛있죠?
0: 좋아, 맛있어.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2: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0: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빠 본 사람만이 알아요.
3: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860-9095.
6: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의 전쟁. 제철 맞은 옥수수와 사토를 벌입니다. 매일 수천 개가 넘는 옥수수를 쪄내는데요.
4: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3: 찌는 과정도 힘들지만 수확 과정도 힘듭니다. 새벽부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 떼 사이를 누비며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
5: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로 오죠.
3: 고생한 만큼 맛있게 재탄생하는 옥수수 음식들. 하루 수백 개의 옥수수 술빵을 쪄내는 사람들. 하루 종일 옥수수 술빵을 쪄내고 포장하는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6: 상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3: 한편 여름 별미인 올챙이 육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가마솥과 씨름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저어가며 농도를 맞춰야 하는 고된 과정.
7: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3: 옥수수로 만드는 전통 황골엿은 철도 없이 인기인데요.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엿을 만드는 사람들.
8: 24시간 동안 한 번 해놓은 거야.
3: 평범한 옥수수로 귀한 엿을 만드는 인내의 시간. 그 특별한 맛을 따라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옥수수 산지인 충북 괴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옥수수 수확으로 눈코뜰 새 없답니다.
9: 안녕하세요. 괴산에서 옥수수 농사 짓고 있는 3년차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밭이고요. 여기는 700평 정도 되는 거고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 8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10: 지금 이거 옥수수 상태예요. 이 밭의 옥수수 상태이고 이거를 오늘 다 수확해서 삶아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3: 당일 수확한 옥수수는 바로바로 쪄줘야 하는데요. 가마솥에 장작불로 쪄주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분이요.
9: 여기에서 한 500에서 550개? 그 정도 들어가요.
3: 옥수수를 더 맛있게 쪄내기 위해 장작불이 꺼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필수. 뜨거운 불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9: 제 사수인 저희 아빠예요. 아빠 안 더워?
8: 아우, 안 더울 리가 있어.
9: 근데 왜 불 이렇게 왜 봐야 되는 거야?
8: 화력을 꼭 지켜줘야 돼. 이거는 화력이 약하면은 옥수수 맛이 안 나.
3: 오랜 경험으로 장작을 넣고 불을 다스리는 작업자. 가마솥 앞을 지키는 시간이 곧 옥수수 맛을 완성한다네요. 이제 잘 쪄진 옥수수를 건져줘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옥수수 알이 터질 수 있어 적당한 시간에 재빨리 건져줘야 합니다.
9: 너무 잘 삶아졌어요. 딱 봐도 윤기 흐르지 않아요?
3: 하하,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쫀득하고 고소한 옥수수. 여름철이면 꼭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옥수수를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장갑을 겹겹이 끼워도 열기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눈을 뜨기도 힘든 작업 환경.
6: 옥수수가 여름 제철 음식이잖아요. 여름에 나오니까 너무 더운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3: 그런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눈에는 아직 서툴기만 한 딸의 작업 방법.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8: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짝 밑에서 시럽게 들어가서 살살 건져내야 돼.
3: 건져내는 과정에서 옥수수에 상처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질 때도 다시 담을 때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8: 뭐 어떻게 한 대로 보면 안 됐죠. 안 됐지만 뭐 배우겠다는데 뭐. 좀 지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농사라도 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 힘든 과정도 결국 딸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6: 신식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입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아빠랑 함께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3: 고된 시간을 함께 견디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됐답니다. 전에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건져 올리는 찰나의 순간까지 작은 차이 하나가 옥수수의 맛을 좌우하는데요.
6: 잘 짜진 것 같아?
3: 딸이 삶아낸 옥수수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6: 맛있지?
8: 괜찮아. 지원 못했어요. 알려주고 알려주고 해서 몇 번씩 시정을 한 거예요.
6: 3년 만에 인정을 받았네요.
3: 오늘은 칭찬이 더 달콤한 날이네요. 이제 손님에게 내놓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 손님들이 모여드는데요. 맛이 어떠신가요?
11: 와, 알이 톡톡 터지네요.
12: 연하고 부드럽고 찰지고 맛있어요.
3: 다음 날 일찍 시작되는 농부의 하루. 옥수수 밭에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13: 아침부터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6: 옥수수 따라왔죠. 새벽부터 시작해야지 물량을 다 할 수 있어갖고.
8: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 아, 너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13: 아, 낮에는?
8: 네.
3: 기온이 너무 올라가기 전 수확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요. 전용 낫으로 잘 염은 옥수수를 선별해 잘라주는데요. 바쁘다고 속도에만 집중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집중해야 한답니다.
6: 잘못하면 옥수수를 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분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더 바짝 자르면 금방 말라요.
3: 잘 염은 옥수수는 기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익힌 눈썰미와 손끝의 감각만이 제때 익은 옥수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8: 옥수수가 아주 촘촘하게 잘 되겠고 네. 사이즈까지 딱 맞아요. 사이즈까지 크기도 저기 하고 딱 맞아요.
3: 오늘 수확해야 할 양은 약 4천 개. 수확 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수수 잎 제거가 필수인데요. 자칫 잎에 얼굴을 베이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손을 이렇게 만져도 엄청 따가워요, 여기가. 아... 여기 지금 가시 보이세요?
3: 분주하게 옥수수 밭을 오가는 작업자들은 날카로운 잎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6: 저도 더우니까 마스크 이거 벗고 싶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얼굴이 다 긁혀갖고 붉게 일어났어.
3: 옥수수 잎을 제거해준 후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옥수수 떼와의 씨름. 그런데 수확한 옥수수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는 딸.
8: 뭐 자료에다가 이렇게 뭐 보는 거야. 어쩌면 힘들어서 그냥 안 돼.
13: 왜요?
8: 땅에다 놨다 하면 두 번 일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3: 아버지의 말에 즉시 옥수수를 자루에 옮겨 담는데요. 아버지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6: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빠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할 줄은 몰랐어요.
8: 힘든 거야.
6: 일단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요.
13: 네.
6: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 학교 이제 시간에 저는 밭에 있어야 되고.
8: 대견스럽죠. 대견스럽고 하려는 그 노력이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3: 어느덧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수확한 옥수수는 금방 딱딱해질 수 있어 작업 속도가 생명인데요.
8: 당일 수확해서 당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따가도 내일 보낸다?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3: 장장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작업.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드디어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쉼 없이 흘린 땀만큼 물 한 모금도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6: 시원해. 살 것 같아요.
13: 왜 안에 있을 때 어떤데?
6: 안에 있었을 때는 갇혀 있는 기분이거든요. 옥수수 때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지금 나오니까 탁 트여 있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3: 이제부터는 의영 씨가 움직여야 할 시간. 수확한 옥수수를 옮기기 위해 직접 개주한.

0: 이양기가 동원됩니다.
1: 네, 어디 가자. 없어? 네. 그렇다고 싶어.
0: 이양기가 없었을 때는 직접 어깨에 메고 차로 들어서 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수월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랍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다행히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판매장으로 옮겨지는데요.
2: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작업을 해야 돼요?
3: 네, 해야 되죠. 옥수수가 이제 딱딱하게 말라버리면 판매를 아예 못해요. 그냥 수확을 해서 그냥 아예 말려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갖고.
0: 수확할 때 비를 피하긴 했지만 이동 중 비를 고스란히 맞은 옥수수. 물에 흠뻑 젖은 옥수수는 선별 과정에서 손이 더 많이 간다는데요. 옥수수를 일자로 세워 다시 정리하는 작업자들.
4: 오늘 비가 와서 몸이 들어갔으니까 물기를 빼가지고 빠져서 작업을 해야 돼.
0: 기계의 힘을 빌리지 못한 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 세 명의 작업자가 약 2시간에 걸쳐 옥수수를 가지런히 정렬합니다. 정리를 마친 옥수수. 야, 마치 거대한 꽃을 보는 것만 같네요.
4: 옥수수가 발사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 조금 있으면 막 불안해.
0: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아버지. 수확한 옥수수는 가장 먼저 택배 작업부터 하는데요. 택배는 먼 곳까지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껍질째 포장합니다. 택배 포장을 마치자 또다시 옥수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옥수수와의 전쟁.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2: 이거 오늘 다 해야 돼요?
3: 네,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당일 수확, 당일 판매예요.
0: 두 번째 들어온 옥수수는 찐 옥수수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쪄내야 해서 손질 과정이 두 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밑동을 잘라 껍질까지 일일이 벗겨줘야 하는데요.
3: 싸서 한솥 삶아야 돼갖고 12시 점심 전까지는 다 따서 해야 돼.
0: 가장 중요한 작두 작업은 의영 씨가 맡았습니다. 옥수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작업.
4: 센터에 가면 뭐 좀 이렇게 날아간다.
0: 한순간의 칼질이 비품과 상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공을 잘라주면 옆에선 다른 작업자들이 재빠르게 껍질을 벗겨줍니다. 옥수수가 쌓여갈수록 작업자들의 피로도 쌓입니다.
3: 너무 많아서 세개보고 까지 않아. 손 엄청 아파요.
0: 하지만 껍질을 벗겨낸 옥수수는 더 빠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옥수수 손질이 끝나자 곧바로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딸. 고온의 날씨에 장작불의 열기까지 이중고입니다.
5: 저희 할머니 나이, 아버지 나이 때에는 다 가마솥에서 이렇게 삶아서 드셨잖아요. 그 맛을 고집하려고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하셔요.
0: 작업 방식이 맛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믿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장작불을 지피는 일이 더욱더 힘들기만 한데요. 보다 못해 직접 나섰습니다.
4: 비가 오니까, 예. 물류 건조 잘 안 되죠.
1: 이렇게만 날씨 이렇게 갈 때는 내가 불이 엄청 크고 피가 없어.
0: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3: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아빠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스쳐지네요.
0: 유진 씨는 매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커져만 갑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옥수수를 넣어주는데요.

0: 뚜껑을 덮기 전 꼭 천으로 덮어줘야 한답니다.
1: 저희가 장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려고 위로 여기로만 묶게 하려고.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수수 밑동까지 올려주는데요.
1: 이거 옥수수 뒤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을 내요. 그래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0: 자연 그대로의 감미료인 셈인데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답니다. 이제부터는 불과의 싸움. 옥수수가 잘 쪄질 때까지 장작불의 세기 조절은 필수라는데요.
2: 바로 이제 쪄야지만 팍 끌어올려야지 옥수수가 맛있어요.
0: 장작불의 세기에 옥수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과정. 드디어 찐 옥수수가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알알이 여문 찐 옥수수의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3: 보세요.
1: 이거 보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3: 네.
1: 돈이잖아요. 이것보다 그냥 그런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수확의 기쁨? 그런 좀 기쁨이 많아요.
0: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순간. 하지만 그것도 잠시.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옥수수를 건져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뜨거운 가마솥에서 하루 수천 개의 옥수수를 삶고 건져내다 보니 허리 통증과 땀은 기본.
1: 이렇게 따뜻 더운데 무거운 거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저희 아빠 울어요. 속상해요.
0: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작업. 삶고 건져내는 작업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장작불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목. 뜨겁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가 다 삶아질 때까지 닿는 팔새 없이 장작불의 세기를 지켜내야만 하는데요.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4: 와, 많이 촉촉하네. 지금 여기도 두고, 이것까지 다 두고. 뜨거운 날은 서로 안 하려고 하네, 서로. 이건 서로 안 하려고 하네.
0: 설상가상으로 손목 통증까지 찾아와 보호대까지 동원됩니다.
4: 아파가지고 여기를 좀 잡아주고, 압박시켜주고. 아. 작업할 때 보면 여기가 막 땡겨. 여기하고
0: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지만 누구도 일을 대신해주지 않기에 꿋꿋하게 장작불 앞을 지킵니다. 옥수수가 뜸이 들어갈 때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4: 아, 뜨거워. 이거 달고 쫀득쫀득하고 이게 해꼬라 아주 맛있네요.
5: 쫄깃쫄깃하고 감칠맛도 있고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0: 한여름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 장작불이라니. 극한의 환경 앞에 지나가는 이들도 걸음을 멈춥니다.
3: 그냥 진짜 가마솥 앞에서 지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4: 네? 죽지요. 아니, 저는 여기 잠시 서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는 어렵습니다.
0: 어느덧 힘들고 바쁜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찐 과정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 남은 잔불에 구워 먹는 감자가 별미라는데요.
1: 그러니까 냄비로 삶는 것보다 어차피 불도 지금 잔불이 남아있어갖고 여기다가 좀만 해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0: 잔불 속에서 뭉근히 익어가는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간식이라는군요.
1: 오!
4: 4스푼!
0: 구운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피로회복제이자 비타민 그 자체입니다.
1: 아,

0: 맛있다.
1: 맛있다? 야, 이 친구들도 어찌됐든 저희 나라에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가족들 놔두고. 배고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먹이고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2: 힘든 일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알한알 키워낸 정성과 작업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맛있는 옥수수가 탄생합니다.
1: 여기 내려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자인 네가 뭘 하겠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빠의 이제 뒤로 이어가면서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태세전환을 하고 싶어요. 아빠도 좀 쉬시고 제가 좀 더 크게 벌려서 돈 많이 벌어서 저희 가족들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이에요.
2: 옥수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 바로 옥수수 술빵인데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옥수수 술빵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3: 속초 몇 번 왔는데 줄이 항상 길어서 못 사서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4: 네.
3: 근데 지금도 줄이 이렇네요.
5: 근데 좀 생각이 나서 다시 온 거예요. 진짜로 토요일에 왔다가 오늘 가는 날인데 다시 또 온 거예요.
2: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먹을수록 자꾸 생각난다는데요. 모양부터 눈길을 끄는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에 오래전 추억까지 소환된다는군요.
6: 폭신폭신하고 너무 달지 않고 엄마가 간식을 해줬던 가마솥에다 해줬던 그 간식이어서 먹어봤어요.
2: 소박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데요.
7: 안녕하세요. 29년째 옥수수 술빵을 만들고 있는 안정미입니다. 우리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제 남편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8: 네, 안녕하세요.
7: 이 술빵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드시고 남녀노소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빵이에요.
2: 덕분에 옥수수 술빵은 이 시장의 대표 명물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맛있는 식감을 전달하기 위해 빵을 다루는 손기술이 중요하답니다.
9: 밀가루가 판에 붙으니까 판에 붙는 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2: 완성된 술빵은 어떻게 자르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최대한 손은 덜 타면서 형태를 잘 살려 포장하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9: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무게가 한 뭐 5kg 정도 나가는 거라 손목에 부담도 많이 되고 이게 애기 엉덩이처럼 부들부들한데 깨질까봐.
2: 갓 쪄낸 술빵을 찐판에서 빠르게 분리해주는 과정.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9: 장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있죠.
2: 쪄내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수시로 빵 반죽 작업이 이어집니다.
10: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야만이 그 구수한 맛이 있고 그 막걸리 빵의 향이 아주 적당하게 잘 조합이 됩니다.
2: 옥수수 술빵의 핵심은 단연 옥수수 가루. 술빵의 달콤한 맛을 책임지는데요. 자칫 배합을 잘못하면 가루가 고루 섞이지 않아 반복해서 저어줍니다.
10: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잘 혼합이 돼야 믹싱이 잘 되고 고루고루 구수한 맛이 터지겠죠.
2: 잘 섞어준 가루는 바로 반죽기로 이동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야 하는 작업.
10: 엄청 무거워요. 허리 많이 다칩니다, 이거.
2: 이제 반죽에 들어갈 막걸리를 체에 곱게 한번 내려주는데요.
10: 이스트 대용으로 예, 막걸리가 들어갑니다. 향이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스트는 좀 자극적인 향이 나고요. 막걸리는 자연스러운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 이제 준비해둔 반죽 가루에 막걸리를 넣어서 배합을 해주는데요. 막걸리 덕분에 반죽과 동시에 발효가 이루어져서 더 빨리 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잘 배합된 반죽은 바로 찜기에 배분해 주는데요.
10: 이렇게 해야 좀 빵이 부드러운 게 있고요. 저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빵이 좀 질기죠.
2: 때문에 반죽만큼은 청운 씨가 직접 담당한답니다. 이제 찜기에 넣고 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커다란 찜기 앞에선 늘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10: 진평기를 넣다가 확 밀어져가지고 문틈에 손가락이 껴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2: 자칫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10: 손톱까지 완전히 날아갔는데 손톱이 다행히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아프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2: 옥수수 술빵은 찌면서도 발효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빵보다 더 오래 쪄주는 게 특징. 드디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탐스럽게 잘 쪄진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10: 잘 나오면 빵 향부터가 틀려요.
2: 쪄낸 후엔 꼭 직접 맛을 보는데요.
10: 좋아요. 아주 잘 나왔어요.
2: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님들에게 선보일 시간. 하루 평균 수백 개가 팔릴 만큼 인기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9: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뭐 보통 한 시간씩 기다리신다고 보면 많이 죄송하죠. 놀러 오셨는데.
2: 감사한 마음까지 담아 최대한 빠르게 포장을 이어갑니다.
0: 여보, 식사로 가시게요.
2: 잘 먹게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한숨 돌리는 부부. 술빵만큼이나 꿀맛인데요.
10: 맛있죠. 힘드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9: 군산 새만금 가서 가결 새로 사가지고 갔다가 쫄딱 한번 해먹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시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는 했는데
10: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네, 그게 또 재미를 느끼게 해주죠.
2: 함께 꿋꿋이 버텨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네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시장. 오후가 되자 작업장 한켠에서는 택배 포장으로 분주한데요. 빵이 마르지 않도록 빠르게 포장해주는 것이 노하우.
9: 빵이 내 손 안에서 놀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 힘든 게 없어요.
2: 인생 2막을 써준 고마운 옥수수 술빵. 힘들지만 매일매일 보람의 연속이랍니다.
9: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만들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드셔주시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 매년 이맘때쯤이면 옥수수 음식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홍천의 한 시장. 바로 여름 별미 올챙이 국수인데요.
4: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9: 옥수수요. 노란 옥수수.
2: 국수 틀에서 나오는 모양이 올챙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올챙이 국수. 옥수수 향 가득한 국수에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훌륭한 식사가 되는데요. 척박한 산간지역에서 귀한 한 끼를 책임졌던 올챙이 국수.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긴 향토 음식입니다.
8: 결과적으로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요. 그래서 수저로 항상 먹어야 돼요.

0: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워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올챙이 국수만의 매력이라는데요.
1: 너무 부드럽고 아주 막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2: 시원하고 가볍고 뭔가 이렇게 산뜻한 느낌?
0: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근했는데요. 가장 먼저 전날 불려두었던 옥수수를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올챙이 국수용 옥수수는 전분이 많은 매옥수수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3: 겨울에는 이게 녹말이 쉬지 않으니까 오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걸러놓고 가요. 그러면 한 2시간은 빠르거든. 요즘은 이 녹말이 빨리 쉬니까 걸러놓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걸러서 해야 되니까.
0: 곱게 갈아준 옥수수는 채로 옮겨서 옥수수 알맹이에 껍질을 걸러주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3: 옥수수 국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녹말을 내는 거예요.
0: 고운 녹말만 걸러내야 하는 세심한 작업. 총 2시간 가까이 채에 걸러내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3: 걸러내야지 국수가 부드럽고 되지. 네. 이 껍질을 걸러내지 않으면 국수가 거칠어서 안 돼.
4: 어머니는 근데 이거 국수를 왜 하게 됐어요?
3: 먹고 살기 위해서.
0: 이제 곱게 걸러낸 옥수수 전분물을 가마솥에 끓여줘야 하는데요. 옛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마솥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4: 몇 그릇이나 나와요? 대중들이나?
3: 한 100그릇이나 한 80그릇은 나올 거예요. 예예. 예. 80그릇.
4: 네네.
3: 네네.
0: 옥수수 전분은 금방 눌러붙을 수 있어서 끓이는 내내 저어줘야 하는데요.
3: 옛날로 말로 뭐 주걱 대신 젖어주는 기계. 힘이 되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노화가 돼가지고 주걱질을 잘 못해.
0: 계속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 전분이 물에 균일하게 퍼져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젓는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다 끓여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익는 속도에 따라 불 조절은 필수.
3: 30분 끓여서 제대로 죽이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뚜껑을 꼭 뜸을 들여야 돼.
0: 40분이 지나자 어느새 되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할 시간. 처음엔 춘옥시조차 올챙이 국수가 생소했답니다.
3: 그래, 처음에 시집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500원 했거든. 그걸 한 그릇 사줬는데 정말로 못 먹겠더라고. 미끌미끌하게 가질간 안 넘어가. 그래서 못 먹었어. 근데 그걸 내가 하게 됐어.
0: 그렇게 지난 19년간 생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끓여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주걱질을 시작하는데요.
3: 찰기가 좀 있으라고 끈기가 있으라고.
4: 옛날에는 이거 얼마나 젖었어요?
3: 뭐 옛날에는 많이 젖었지. 한 시간도. 한 시간.
0: 쫀득한 식감과 찰기를 완성하기까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정성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끓이고 나서야 국수 털이 등장합니다.
3: 묵털, 옥수수 국수 뺄 묵털.
0: 옥수수 전분 반죽을 일정한 굵기로 뽑아내줄 국수 털. 그런데 국수를 뽑는 시간이 되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옆 가게 상인인데요.
3: 옥수수 뺄 기사님. 뽑는 거는 해도 빼는 기술은 없어.
0: 틀 밑에 찬물 대야까지 준비한 후 옥수수 전분을 퍼담습니다. 동시에 국수 틀에서는 전분의 압력에 의해 국수가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신기하네요.
3: 옛날에는 저런 묵틀이 제대로 없으니까 박박하지. 그리고 옛날에 미제 분유 깡통이 이렇게 폭이 넓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로 못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천이 굽수라는 거야. 모양이 그렇게.

0: 이렇게 나왔어.
1: 과거 틀에서 빠져나온 모양이 마치 올챙이를 닮았다고 해서 굳혀진 올챙이 국수. 국수틀도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긴 면발의 국수 형태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옥수수 전분을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온몸이 기진맥진해집니다.
0: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뜨거워요, 많이.
2: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1: 그런데 국수틀을 계속 돌려주는데요.
0: 빨리 안 식으면 라면처럼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국수가 망가져. 그래서 이걸 한 줄 이렇게 빙빙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1: 국수를 뽑아냄과 동시에 차갑게 식혀줘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서두른 덕분에 하루 장사할 올챙이 국수를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한편 가마솥에는 특별한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전분 누룽지입니다.
0: 누룽지 멋있죠?
1: 이야, 정말 거대하네요.
0: 고소해요. 국수를 니만 내봐 어떻게 하나 잡고 오셔. 아주 고소합니다.
1: 올챙이 국수를 완성한 후 맛보는 별미랍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포장 손님들이 줄을 잇는데요.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푸짐한 서비스는 필수.
3: 싸고 맛있잖아요. 아,
4: 부담이 없어요?
3: 예.
4: 가격이 얼마예요?
0: 저기요. 5,000원.
1: 수년째 가격이 그대로라는데요.
4: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싸요?
0: 일단은 옥수수가 싸잖아. 원재료가 싸니까. 놀러 나온다 치고 그냥 내 맘대로 맡기는 거. 네, 뭐 앉아보세요.
1: 돈보다 정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춘옥 씨.
5: 감사합니다.
1: 덕분에 그 옛날처럼 반돈 5,000원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답니다.
5: 할머니가 진짜 불태가지고 옥수수 해가지고 진짜 개울에 가서 불태가지고 그거 눌리셔가지고 할머니가 옥수수 해주고 그랬어요. 예, 할머니가.
6: 감사. 잘 먹고. 아우, 너무 좀 맛있었어요.
0: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6: 많이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1: 손님들의 웃음을 위해 춘옥 씨는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0: 못하지. 맛이 없어 남기고 가면 돈 받기도 미안한데 맛있게 잡수고 가시면 그 기분이 묘하시잖아.
1: 한편 원주 치악산 자락에는 100년이 넘도록 옥수수로 만드는 황골엿을 지켜오는 이가 있습니다. 황골엿이 유명해지면서 사시사철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7: 이게 뭐예요?
8: 옥수수 갈은 거예요. 마른 걸로 두 번 갈은 거예요, 이게.
7: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8: 황골엿 만들려고 그래요.
1: 강원도 황골마을에 전통을 담은 황골엿. 옥수수와 엿기름을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 더 깊고 은은한 단맛을 완성합니다.
8: 여기가 옥수수 감자가 잘 되잖아요. 추워가지고 논은 적고. 그게 이제 옥수수로 엿해서 팔아가지고 뭐 쌀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지요.
1: 쌀과 옥수수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8: 돼지가 많아가지고 돼지가 먹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옥수수만 가지고 했지 쌀이 구할 때는.
1: 곱게 간 재료는 솥에 한번 끓여줘야 하는데요. 엿을 만드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 저을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솥 앞을 지켜야 하기에 힘을 덜 쓰는 방법이랍니다.
8: 다리에다 고정해놓고 몸만 움직여가지고 얼렁이는 팔로 하면 힘이 더

0: 하면 작업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체에 건더기들을 걸러줘야 합니다.
1: 바가지도 여기 들 때 튀어 올라요. 튀어 올라오면 눈 쪽으로 많이 튀어요.
2: 그렇게 눈 다친 적도 있어요?
1: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0: 연물을 짜내는 일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뒤늦게 아들까지 연 만들기에 합류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함께 엿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된 연 만들기 작업을 달래주는 특별한 음료수.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낸 연물 한 잔. 은은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1: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이거 먹으면 야식 안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든든하지 덥고.
0: 연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연물을 졸여주기 시작합니다. 약 3시간에서 5시간을 저어가며 정성껏 졸여주고 나면 조청이 먼저 만들어지는데요.
1: 엿은 더 많이 졸이고 1시간 반 정도.
0: 조청이 되면 엿이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 막바지 힘을 내봅니다.
1: 힘든 마에 그런지 다 돌아갔어요. 관절이.
0: 오랜 시간 엿을 만들며 온몸에도 그 흔적이 만들어졌는데요.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해오던 엿을 오래도록 지켜오고 싶었답니다. 이제 농도가 더 진해졌는데요.
1: 가볍게 내려놨지. 이게 된 거.
0: 장장 하루가 걸려 완성된 전통 황골엿.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엿틀에 옮겨 잘 굳혀져야 하는데요.
1: 엿 다 만들어 놓으면 흐뭇 못하고 힘든 건 잊어버리고 그래요.
0: 약 2시간가량 굳혀주면 완전한 엿의 모양을 갖추는데요. 이제 마지막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절단기로 일정하게 자른 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해주는데요. 자칫하면 엿에 흠집이 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전통의 황골엿. 이 특별한 맛이 잊히지 않게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1: 엿이 100년이고 몇백 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많이 찾아주셨으면 이어가는데 고맙고 반갑겠습니다.

0: 너무 맛있어요.
1: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0: 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4: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2: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3: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4: 근데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은 게 흐대.
15: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16: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17: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

0: 이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 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뒤에 가보세요.
1: 여기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우와, 이게 진짜 금이네요.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1: 엄청 작은 코다니인데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2: 우즈베키스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도시. 활기 넘치는 수도 타슈켄트부터
0: 너무

0: 있어요. 실크로드의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사마르칸트까지. 지금 출발합니다.
1: 오, 엄청 아름다워요.
0: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정은 수도 타시켄트에서 이어갑니다. 제가 처음 타시켄트를 찾은 건 2016년입니다. 10년 사이 타시켄트는 빠르게 발전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거닐다 보면 자주 들려오는 옛 이름이 있습니다. 건물에도, 거리에도, 심지어 도심의 광장에서도 이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1: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고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인데요. 사실 이와 함께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바로 14호세기 번영했던 티무르 제국입니다.
0: 힘은 정의에서 나온다. 이 좌우명 아래 티무르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티무르는 위대한 군주이자 영웅이죠.
2: 아빠는 마다 칸체 kitoblari bo'lgan, qancha nimalari bo'lgan, ana o'shalardan ilm olib, shularni o'qib mashinaqa O'zbekistonda shu Amir Temur bobomizni degan nimalari ko'p, kitoblari ko'p.
0: 티무르는 강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건 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주이자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티무르. 그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슬람 문화입니다. 무슬림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면 이슬람 경전 쿠란일 텐데요. 여기 아주 특별한 쿠란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3: 오, 정말 신기하네요.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쿠란이 있을 수 있을까?
0: 19세기에 제작된 초소형 쿠란입니다.
3: 와,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0: 옛날 상인이나 순례자처럼 오랜 여행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쿠란을 지니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보물은 약 1200년 전 양피지에 손으로 필사한 대형 쿠란입니다.
1: 아, 여기에 보니까 1905년 러시아 상페르크에서 갖고 온 카피본 사본이라고 합니다.
0: 이 귀한 쿠란은 여러 시대와 나라를 거쳐 긴 여정 끝에 타시켄트에 안착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유산을 뒤로하고 이제 타시켄트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1: 타시켄트에 오는 관광객이면 한 번쯤 반드시 들린다는 곳인데요. 오시, 즉 뿔럿 맛집이라고 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해요.
0: 낯선 도시를 제대로 알려면 그곳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부터 봐야 하죠. 식당에 진동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 바로 우즈베키스탄 전통 쌀 요리 오시의 향기입니다. 이 식당의 이름은 다섯 개의 가마솥인데 이름처럼 대형 가마솥 다섯 개를 중심으로 대량의 오시가 만들어집니다. 오시를 먹어본 한국인들이 이 음식에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름밥입니다. 그런 별명 붙을만 하죠. 기름만 이만큼 들어가는데 다른 재료는 어떨까요? 기대가 됩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가마솥에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오시에 주재료들을 넣어줍니다.
3: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2: 먼저 양고기와 소고기, 양파와 당근을 볶아 지르박을 만드는데요. 오시의 맛을 좌우하는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데 멀리서 보면 감자튀김을 넣는 것 같아요. 와, 또 들어가요. 아, 이제 빨간 당근이 들어가네요.
2: 여기에 쿠민까지 넣어야 지르박이 완성됩니다. 쿠민은 고기 잡내를 잡고 당근과 병아리콩 등 채소의 단맛을 살려 오시만의 깊은 향을 만들어줍니다.
4: 돌솥, 맥시멈 돌솥 뜹시야 돼. 맛사갔다 잉글스와는.
2: 오시를 사먹는 건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조리 과정을 처음부터 보려면 이른 아침에 찾아와야 합니다. 워낙 오래 걸리니까 말이죠. 거의 2시간 만에야 쌀이 들어갑니다.
3: 꼭 우리나라 저 떡방앗간에 온 것 같아요. 쌀이 어마어마합니다.
5: 유젤리기라. 벌미키스테.
3: 아, 와, 1200.
2: 한 시간 동안 불린 쌀은 가마솥 안의 맛과 향을 머금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둠밥, 지방 꼬리향의 통통한 꼬리와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을 마치 버터처럼 사용합니다.
5: 둠밥, 그릇게 마세베르.
3: 둠밥, 아,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약간 감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2: 먹기만 할 땐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걸. 그 특별한 때문이겠죠. 오시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으로 뽑힙니다.
3: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뿔러비 주식은 아닌데 결혼식이나 그냥 연례 대행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언뜻 보면 볶음밥 같아 보이는데요. 저기 보시면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기름에 섞어서 찌는 것 같아요.
2: 거대한 솥에서 수천 인분의 오시가 완성되는 장관. 어느새 타슈켄트의 진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 готовит сам личный повар, так скажем, который знает все нюансы. Получается очень вкусно. Еще знаете, есть руками тоже очень вкусно.
2: 오시 만드는 요리사를 오시 파지라고 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오시의 맛이 결정됩니다.
7: 감블렉트게 1대 돈에 베드나 톰. 비트 볼 감블렉트 1대 돈에 베드나 톰 비트 돌로 비트 카즈 볼.
2: 오시 한 접시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맛이 담깁니다.
3: 와, 드디어 주문한 오시가 나왔습니다. 오.
2: 힘든 조리 과정을 봐서 그런지 평소 먹던 오시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3: 보기만 해도 와,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재료를 하나도 안 아낀 티가 팍팍 납니다. 오. 예, 우즈베키스탄에는 양대 오시 산맥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타슈켄트 오시, 그리고 하나는 사마르칸트 오시라고 하는데요. 그 오시의 아주 가장 그 다른 차이점은 이렇게 섞어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재료들이 고명처럼 우리의 비빔밥처럼 이렇게 위에 올려져 나온 그 차이라고 합니다.
2: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소울푸드, 이 한 접시를 풍성하게 채운 재료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갑니다. 페르시아어로 네 갈래 길.

0: 거리를 초르스라고 하는데요. 실크로드 시대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던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1: 어느 도시를 가든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이곳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초르스 과자라입니다.
0: 오아시스 도시에 있는 푸른 돔에 콘크리트 구조를 결합한 건물은 1980년대 소련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타시켄트를 상징합니다.
1: 와, 이렇게 돔 형태의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들어와도 공기순환이 잘 돼서 조금 시원한 느낌을 들어요.
0: 초르스 바자르는 오랜 세월 타시켄트의 풍요로운 부엌이 돼준 곳인데요. 낯익은 음식들도 꽤 많습니다.
1: 여기 그 유명한 당근 김치가 있네요. 거기 오이 김치도 있어요. 오이 소백이.
2: 어디 뭐드린 샐러드?
1: 오이 샐러드. 물김치도 있고요. 와.
2: 김치.
1: 예, 이건 김치. 김치?
2: 김치.
1: 김치.
2: 아니. 채.
3: 김치라고.
1: 김치.
2: 가르사다?
1: 여기 고려인 분들이 많이 사시죠.
2: 예다리.
0: 정말 집 근처 반찬 가게에 온 것 같은 친근한 풍경입니다.
1: 라우마 많이 파세요.
0: 익숙한 것 같아도 또 금방 낯선 모습이 눈길을 끄는 게 여행지 시장 구경의 재미죠.
1: 클레버 블로츠니 이젤리아. 이 논 빵에 관련된 식품들이라고 쓰여 있네요. 와, 이곳에서 지금 논을 직접 굽고 있어요.
0: 여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1: 빵 냄새가 엄청 좋아요. 와, 지금 먼저 반죽을 여기 하시고 모양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4: 치치키.
1: 지금 찍은 게 바로 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5: 균준.
0: 아무리 좋은 오븐이 있다고 해도 우즈베키스탄 논은 전통 화덕에 구워야 제맛이 납니다.
1: 와, 지금 빵이 꺼내서 나왔는데요. 와, 아주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0: 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의 밥과 같은 주식입니다. 시장 안에 이렇게 빵만 굽고 파는 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소비량이 많은 음식이죠.
1: 아살람 알라이쿰. 원래 이 논을 그 지역마다 크기와 모양, 두께 이런 게 다 달라서 멀리서 봐도 이게 어느 지방의 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대요.
0: 손님을 맞을 때도 가장 먼저 내놓는 음식이 이 논입니다. 축복과 환대, 생명을 상징하는 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겐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빵이죠. 우즈베키스탄에서 누가 논을 건넨다면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국에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많이들 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여행하다 보면 저절로 빵지순례가 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지역색이 살아있는 논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는 14세기 티무르가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선택한 도시 사마르칸트. 찬란한 유산으로 가득한 도시지만 오늘은 유적도 식후경입니다. 사마르칸트 눈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1: 오, 이거 빵 사갖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 입으신 것 같아요.
3: 아,
1: 아살람 알라이쿰.
3: 눈?
1: 눈?
3: 자카디티 탐.
1: 아, 왠지 예시 젤레 주었다군요. 아,
0: 사마르칸트를 대표하는 논 공방입니다.
1: 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0: 뜨거운 열기와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공방 안, 남자들 여럿이 달궈진 화덕 안을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1: 요기를 부리시는 것 같아.
0: 반죽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공방에서는 반죽팀과 화덕팀 분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1: 아,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 분을 논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논보이는 그냥 일반 뭐 제빵사가 아니라 거의 장인 수준의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네.
0: 논보이가 되려면 힘도 좋아야 하고 참을성까지 있어야겠더라고요. 전통 화덕 탄디르는 내부 온도가 40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숙련된 논보이만 이 화덕 앞에 설 수 있죠.
1: 어? 근데 거기 반죽에다 이렇게 물을 묻히는 건 왜 묻히는 거예요?
3: 당근이 없이 그래.
1: 아, 이 덕에 잘 붙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0: 반죽을 붙이고 나면 화덕 입구와 벽면에 물을 뿌리는데요. 열기에 수증기를 더해 논이 더 촉촉하고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1: 와, 여기가 반죽실인 것 같은데요. 이 밀가루 포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0: 화덕 하나마다 반죽실도 하나씩 딸려 있습니다. 뜨거운 화덕 앞이나 좁은 반죽실이나 구슬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 매한가지네요. 사마르칸트 논은 다른 지역보다 반죽의 수분 함량을 낮춰서 단단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만큼 반죽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논이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요소들이 재밌는데요. 마지막에 체키치로 딱 인장을 박아주는 것만큼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1: 이거를 찍는 이유가 단순히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아, 이렇게 찍음으로 인해서 빵이 가운데 부푸는 거를 좀 그 방지한다고 합니다.
0: 식용 색소로 염색한 씨앗 토핑까지 콕콕 올려주면 반죽 완료입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을 화덕 하나당 약 90개씩 붙여주고 10분에서 15분 굽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15번이나 한다는데, 와, 그럼 화덕 하나에서만 매일 1000개가 넘는 논이 쏟아져 나오는 거네요.
1: 밑에 떨어진 거 있어요. 저 어떻게 해요?
3: 뭐? 소가 뭐?
1: 아하. 아, 근데 왜 저쪽에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렵게 이렇게 이 꼬챙이 두 개로 하세요?
5: 네, 알았습니다. 사용해드릴게요.
0: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빵을 굽는 논보이들. 덕분에 이 공방에서는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사마르칸트 논이 생산됩니다.
3: 보소르가.
1: 아, 여기가 대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것을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으로 배달을 가신다고 합니다.
0: 하루에 만 개라니

0: 이게 다 팔릴까 싶었지만 괜한 걱정입니다. 최고의 논으로 불리는 사마르칸트 논은 뜨거운 김이 식을 새도 없이 팔려나갑니다. 굽자마자 사라지는 사마르칸트 논. 다른 논하고 뭐가 다를까요?
1: 오, 뜨거워.
0: 확실히 다른 논들보다 단단하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해도 쉽게 푸석해지거나 맛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두꺼운 반죽이 주는 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2: 베이글 느낌이 딱 나거든요.
0: 사마르칸트 논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 부하라의 왕이 화덕과 밀가루, 논보이까지 데려가 사마르칸트 논을 굽게 했는데 끝내 그 맛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는 왕에게 논보이는 이렇게 말했다네요. 사마르칸트의 공기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마르칸트는 언제나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그 특별함은 14세기 이 도시를 선택한 군주 티무르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와,
3: 이곳은 사마르칸트의 상징인 레기스탄 광장입니다. 레기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모래가 깔린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에는 세 개의 아름다운 마드라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마드라사가 만들어내는 대칭미가 압도적입니다.
0: 일생 강한 나라를 꿈꿨던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티무르 제국의 수도로 삼고 실크로드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여기 레기스탄 광장입니다. 레기스탄 광장을 둘러싼 세 개의 마드라사는 건설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대마다 다른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셜드로 마드라사는 이슬람 건축물에서도 약간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저 위에 보시면 사자가 사슴을 쫓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0: 종교적 금기마저 통치자의 권위를 위해 활용했던 17세기. 셜드로 마드라사는 당시 사마르칸트의 위상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추구했던 화려함은 이곳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황금으로 장식된 곳이라는 뜻의 틸라코리. 이름 그대로 금박으로 수놓은 마드라사입니다.
3: 이곳의 벽과 천장에 있는 그런 황금 빛깔들이 당시 쿠달 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0: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마드라사. 이렇게 화려한 공간이 한때 신학생들의 배움터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랐습니다. 광장 한편엔 화려함보다 절제미를 간직한 마드라사도 있습니다. 레기스탄 광장에서 가장 오래된 울루벡 마드라사. 티무르의 손자 울루벡가 세운 곳입니다.
3: 마드라사는 원래 이슬람의 학교, 즉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 기념품 가게로 변모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로도 이용을 했다고 해요.
0: 학생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아살람
5: 알라이콤.
4: 아살람.
5: 아이스카리.
4: 오친 라드.
5: 오친 라드.
4: 예, 칼리그라프. 아랍스키 칼리그라프.

0: Fotografia dos animais, os apendicetletes, o taquir надписи я пишу для гостей разные пожелания, имя и пожелания пишу.
1: 마드라사의 타일 장식 사이에는 학문의 가치를 일깨우는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마치 그림처럼 보이지만 아랍어 문자입니다.
0: 어크랑의 술스 쿠피 테파다 아라지스 알라인무 이즈 두니야 와샤라필 아키라 야니 일은 dünyada izzet, ahirette şereftir. Yani Hudayi Teala ilimli kişiler yakış görürdü degen.
1: 이런 서체들은 모스크 장식과 쿠란을 필사하는데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0: 1924년까지 Özbekistan'ın yazıları 1000 yıl boyunca mana şunaqa yazıldı işletişken. 9. 10. asırda qalgan yazılar hammasiga Samarqandda yozilgan paydo bo'lgan bular. Rayhoniy bilan Divoniy xatida mana bu yozuvlar bilan masalan hayvonlarni har xil narsani shakllarni keltirish mumkin. Inna baytan yakhlu min kitabin huwa baytun bila ruhin. Ya'ni kitobsiz uy ruhsiz badan kabidir deb.
2: A home without books is a body without soul.
1: 서예 장인의 손길이 닿으니 단순한 문자들이 멋진 작품이 됩니다. 저도 하나 부탁해 봤는데요.
0: Как ваше имя?
2: 아, 병용.
0: 병용.
2: 예.
0: 오케이.
1: 평생 써온 제 이름이 아랍 서체로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합니다.
0: 병용. 여기서.
1: 생각보다 훨씬 근사하더라고요. 특별히 한마디 덧붙여 주십니다.
0: 병용, 병용, 맨 우즈베키스탄의 세와만.
2: 아, 맨 우즈베키스탄의 세와만.
0: 나였다가.
2: 오, 아, 뭐 좀 바꿔달라.
0: 뭐야, 높은 어깨 걸어, 높은.
2: 이게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마테리얼 자재라고.
0: 마테리얼 это из бамбука, бамбук, да, бамбук. Специальный бамбук. Это кожа баранина.
2: А, ян, ян,
0: это тутовник.
1: 사마르칸트 여행의 추억으로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유서 깊은 마드라사 구경에 마음에 드는 기념품도 하나 챙기고 저는 다시 레기스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이면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하루 중 광장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 어둠이 내릴수록 레기스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밤에는 빛으로 채워지는 광장. 레기스탄은 오늘도 찬란한 모습으로 사라진 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레기스탄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시아바자르에 왔습니다.
1: 네, 이곳은 시아바자르인데요. 아사마르칸트에서도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0: 이 시장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상인들이 오가던 사마르칸트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1: 여기 이곳이 고려인들의 영향이 때문인지 이곳에서도 저 당근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하. 까끝나지 말자.
2: 가레스키 마크로프카.
1: 아, 요거는 가지.
0: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입맛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이 전수한 반찬들은 처음 먹어도 입에 착착 감기죠.
1: 지금 세 종류 먹었는데요. 다 거부감이 없어요. 거의 그냥 한국에서 반찬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완전히 현지화된 우즈벡 스타일 김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음식이나 입맛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의 80-90년대 시장 같은 정겨운 분위기에 우즈베키스탄 바자르 구경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1: 까끼 프로그트 뭐트 시즌 하루시에 불러다야 돼.
2: 까끼 프로그트 하루시에 불러다요?
1: 네, 시즌에. это сливада?
2: Нет, это не слива. Нектарин. Персик это.
0: 우즈베키스탄의 여름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과일들인데요.
1: 전도복숭아. 나 전도복숭아네요. 근데 꼭 생긴 게 자주 같아가지고.
0: 제철 과일들은 아주 달고 또 저렴합니다.
1: 1kg만 샀는데요. 1kg에 4만 숨이니까 한 4,000원? 4,000원 또. 소록 드셔지다? 아, 4만 숨이니까 한 4,800원? 어?
2: За 50 сделать еще?
1: 아니.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에 4,000원이면.
0: 시장에서 뭘 많이 파는지만 봐도 지금 이 도시가 지나가고 있는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조한 견과류와 말린 과일들로 계절의 맛을 오래도록 즐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1: 아살라알라이콤. 여기가 과일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견과류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거 쓰시네. 스테이트다.
3: 마카데미아.
1: 마카데미.
3: 마네. 아프리콧 인사이드 몰라. It's from Samarkand.
1: 이게 아프리코스 이게
3: 몰라.
1: 이게 살구인데요. 살구 안에 이렇게 호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젤레 이제 못 때 분우트린 아래.
3: 남아시니. 도나기는 오겐이하고 거거니 지금.
1: 마카다미아. 피스토그램.
3: это $100. На 100 чуть-чуть больше.
1: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0: Silk Road는 오래전 끊어진 옛 길입니다. 하지만 오아시스 도시 사마르칸트에는 여전히 곳곳에 Silk Road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실크 명가로 이름난 곳에 찾아왔습니다.
1: 아살람 알라이쿰.
4: 비앙클리아 베 아 차막데이 푸오스데이 차막데이 Yanakta postayım bana kantaya. Hazır bana bir kantanı alsın bir kere, arada bir. Sonra bana bir cüplerini önüne taylayayım. Tamam.
0: 여기서는 화학 염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의 생만으로 실을 물들이는데요. 거의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합니다.
1: 아니, 저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5: 역시.
6: 아니야, 아니야.
4: 왜 하나 풀지? 아니 마스크랑 글쎄 말은 손을 보셔도 시켜라. 다들 수석할 사람이.
0: 색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황금빛은 석류와 양파 껍질, 붉은빛은 덩굴풀, 꼭두선이 뿌리로 만듭니다. 자연의 색은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깊고 은은해집니다. 그 세월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장인이라 불립니다.
4: 한 며칠은 망각하라. 마술 바닥에 있만.
7: 내게 아이는 쓰스.
0: 염색을 마친 실은 잘 말려야 하는데요. 이 실도 그냥 흔한 실이 아닙니다.
4: 유팍 필레드, 쇼이 필라, 불멍태 필레드 말이지, 라이 볼변.
0: 실크는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무엇보다 카펫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공방 옆에 자리한 전시실에 왔습니다.
1: 우와, 이 안에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4: 이렇게 시는 머리가 아름다운 시. 이렇게 시는.
0: 사마르칸트 카펫은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문양으로 유명합니다.
1: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혹시
4: 샤브라클?
1: 아, 푸른 눈의 아프가니스탄 소녀라고 해서
4: 푸시돈, 아프가니스탄 푸시돈. 다적 우즈벡 이란인 이맷 푸시돈.
0: 이 강렬한 눈빛 좀 보세요. 이게 카펫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실크 섬유는 프리즘처럼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롱한 광택이 돌고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요. 그 색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4: 서바시 무려 카레스가 브런지 자이 카레스가 이킨지 자이 우슈니 자이 카레스가.
0: 이들에게 카펫 제작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죠.
1: 어, 여기는 일단 사이즈가 일단 크네요.
8: Вот этот большой ковёр делался за 6 лет.
0: 실크 카펫은 시간을 들인 만큼 품격이 생기고 손길을 더한 만큼 가치가 높아집니다.
8: И он стоит сейчас 96 тысяч долларов.
1: 아니, 이게 96,000 달러면 아, 거의 뭐 10만 달러.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보다도 비싼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억소리 나게 비싼 가격은 공방을 둘러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카펫을 베틀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 매듭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9: 아마나 하이퍼 무슬리어 그래픽 보어 그래픽라가 가르 토킨스가 하르비트 아나오 우즈로츠게 비트비트 아나오 브라드 하르 마나 오르카게 오이나 보어
10: 뒤쪽에
9: 오이나
1: 거울 뒤에
9: 하토 볼세 슈난 토글라임스가 아나 슈나 코라마스
0: 카펫의 뒷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수시로 앞면 문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이 한 줄을 지금 이렇게 쭉 끝까지 하는데 몇 번 이렇게 매듭을 하시나요?
9: 우리 도끼에서 얼마시다? 애식이 요즘에만
1: 여기 한 줄에 960번의 이런 매듭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0: 도안에 맞는 색의 실을 한 올씩 골라 매듭을 묶고 잘라내고 또 다음 매듭을 묶고 잘라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1: 이렇게 잘랐더니 따끈하게 됐어요, 정리가.
0: 그런데 이 속도로 해서 언제 다 완성하죠?
1: 지금이 6월 3일이니까 거의 20일이 넘었는데 요것밖에 작업을 안 하신 거예요. 설마 노시진 않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오랜 작업에 걸쳐서 탄생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9: 그게 내겐 약속으로만 요즘 있습니다.

0: 천장의 카펫에 인생을 함께 짜놓는 사람들. 사마르칸트 실크 카펫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화려한 문양보다 그 뒤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르칸트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도시의 북동쪽 언덕에 푸른빛 돔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사이진다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사이진다는 페르시아어로 살아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티무르 시대의 왕족과 귀족이 묻혀있는 묘역인데요. 그래서 사마르칸트에서는 가장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곳이랍니다. 스라스비체. 스파시보. 메즈카레.
0: 항상 혼자 왔는데 오늘은 안내자와 동행합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것 같은 36개의 계단을 밟아 오릅니다. 그 계단 끝에서 만난 영혼들의 도시 샤이진다.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세워진 묘역. 영묘들은 크진 않지만 신비롭습니다.
1: 규모는 작지만 엄청 아름다워요.
0: 내부는 쿠란을 낭송하기 좋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슬로바 арабски означает от именем Аллаха. Бисмиллях.
1: 약간 울림이 있네요.
3: 에코가. 아.
0: 서로 다른 시대에 지어진 영묘들은 저마다 분위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1: 아, 이곳은 완전히 내부 실내 그 디자인이 다른 곳하고 많이 다른데요. 이란식 스타일로 꾸며 놨다고 합니다.
2: 아마르 티무르 다브르다, 야니키 아마르 티무르 흑금로릭 끌겐 다브르, 그 14-й асырның охрын, 5-й асырның башларыге тоғры келады. Вайнан манашу даврда Амар Тимур узлары борген жойлардан иң машхур усталарны Самарканд шахры болген, яники пойтақтке олып келадылар. Олып келген вақтларды хар бір уста узыны, яники иң машхур усталар узларының стилларыны бо ерді көрсатып береді.
0: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조차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1: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 15세기에 그 당시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직 그 복원이 안 된 상태고요.
0: 죽은 자들이 머문 곳에서도 역사는 살아 흐르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티무르가 꽃피운 유산은 여전히 사람들 곁에 남아있습니다.
1: 오, 부풀었나요? 우와! 와. 오, 스파츠! 아우, 괜찮네요.
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5: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0: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1: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2: 아니 안 부족해요.
1: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꿔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3: 여기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2: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3: 잔치 같습니다, 잔치.
2: 맛있죠?
1: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2: 차랑 접고 먹고 싶어요.
1: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4: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5: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6: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4: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7: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 학과.
4: 아, 반갑습니다.
7: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4: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7: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6: 와, 진짜요?
8: 몰랐어요, 이것도.
7: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4: 뇌가요?
7: 네.
4: 편집을 한다고요?
7: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5: 많이 움직여요?
4: 오, 움직여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7: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4: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6: 안 보여요. 사라졌어.
4: 깜빡깜빡거려요.
9: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0: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11: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별.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시간이 쌓인 공간에는 그 자체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3: 1939년도에 독립운동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건축을 하셨습니다.
2: 470여 년전 안동에 터잡은 뿌리 깊은 가문의 고택.
4: 처음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았다고? 웬 덕수궁? 이런 데서 사나?
2: 집이 문화유산이랍니다.
5: 한옥의 텐밭 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
6: 재미있지.
4: 야, 올라오세요.
7: 애기들
4: 올라올까?
2: 문 중에 내림 음식도 소개합니다.
8: 헛제사밥. 양반들이 제사 음식을 드시고 싶었을 때 이제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게 헛제사밥.
2: 집안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려는 이유 무엇일까요? 오랜 정취를 간직한 고택에서 변하지 않는 옛 삶의 깊은 숨결을 느껴봅니다. 안동하면 양반의 고장이라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제사도 많고 전통시장 올 일도 많답니다.
4: 상어부터 가서 사고,
3: 동댕이 가고 사고.
4: 안녕하세요. 아, 저희 상어 주세요.
9: 내 거 사면 될까요?
4: 그것이 안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사상에는 꼭 올라가는 품목이라서
3: 동백이.
4: 아, 맞아요. 여기서는 동백이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상어보다도.
1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 맞는 비주얼이.
4: 아니, 우리 그냥 아, 저기 그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9: 네, 그만.
4: 저기 굵기로. 오른 제사가 아니라 저희가 먹을 헛제사밥에 그냥 문어 쓰려고 하거든요.
2: 선비의 제사상엔 먹물 품은 문어도 항시 올렸다지요.
9: 500g 맛술 있게는 기분 좋게 대학 문어 대가리 서비스.
4: 이따마다 서비스를 넣어주셔갖고.
10: 서비스
4: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진짜.

0: 네. 저희가 매번 여기 와도 맨날 이렇게 푸짐하게 주세요.
1: 아, 뭐야.
0: 아, 저도.
2: 지사만 안 지낼 뿐.
3: 네, 감사합니다. 네,
4: 고맙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2: 지수 준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0: 일단은 기본적으로 탕, 전, 구이, 그 다음에 나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양을 줄이지 가지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 낙동강 물줄기 따라 임하호를 마주한 무실마을에 전주 류씨 가문의 고택이 있습니다. 25대 후손 남편 류효진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죠.
6: 이제 소수로댐 들어오시면 여기 사랑채, 그 가운데가 대청마루, 그쪽 끝이 안채목입니다.
2: 조선시대 궁궐을 지었던 대목수가 지은 집으로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답니다.
6: 저희들이 뭐 전주가 집성촌인데, 그 이마댐이 들어오면서부터 85년도에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원래 있던 나무를 가지고 다 분해해서 재건한 거죠.
2: 집안 어른들이 어렵게 지켜내고 물려준 유산이죠.
0: 남편이 집만 크다, 집이 좀 크다? 이랬는데 이 구먼지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도시 사람이라서 나 여기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에, 이게 지레 겁먹었는데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2: 익숙한 집, 관리는 남편의 몫입니다.
6: 여름에 시원하라고 하는 거죠. 시원하고 바깥의 경치도 보고.
2: 사람 손길 따라 숨 쉬는 집이라 손 보고 살필 곳도 많죠.
6: 여기 뭐 두 명 잘 수 있는 좀 작은 방인데, 옛날에는 뭐 저희들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계속 그 사람 어떤 기운이 가야 됩니다. 안 가고 그냥 문 닫아놓고 하면은 항상 습기도 차고 무너지고 고장나고.
2: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고, 한여름에도 구운 불 떼가며 관리해줘야 한답니다.
6: 여름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온돌이 습하게 해서 한 번씩 떼줘야 됩니다.
2: 번거로울 법도 한데 이 일이 참 좋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풍경이자 삶이랍니다.
6: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가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뭐 집사람하고의 의논 끝에 아이들도 여기 시골 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도시 사람으로서 남편이 얘기해주는 그 정서적인 추억이 없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정서적인 추억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도 이 추억을 계속 평생 갖고 자기 거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죠.
7: 안녕하세요. 뭐야?
8: 안녕하세요.
7: 이름 뭐야? 박사 맞아.
8: 어떻게 너무 예쁘다는데. 안동에 사시는 독서 모임 하시는지 지인이고, 여기는 네, 친한 친구.
9: 네.
8: 맞아요. 그리고 또 아기들이 이런 고택이 또 처음이라 그래서 얼른 오라 그랬죠.
2: 고택에 산 지 어느덧 30년.
8: 한옥의 텐마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가면 돼.
2: 부부는 꽁꽁 닫혀있던 대문부터 열었답니다.
10: 근데 여기 TV가 없어.
8: TV가 없어.
11: TV 사양입니다.
8: 여기는 TV 보지 않는다.
11: TV 여기 있잖아. 여기 봐요. 화면 딱이야. 나무도 있고 기아집도 보이지.
2: 보고만 있어도 왠지 편안해지지요.
8: 너희 방에 문 열 때 어떻게 하지? 똑똑똑하지? 그치, 나무 소리가 틀리지? 누가 있을까요? 이따가 들어가 볼까요?
2: 여행객들도 묵어갈 공간도 열었습니다.

0: 너무 시원한데, 그런데.
1: 시원한 집. 여기는 나무하고 흙으로 되어 있어. 벽이. 짜잔. 이거 뭐예요, 이거?
0: 이거, 여기 햇님이랑 엄청 뜨거워.
2: 햇님
1: 아니야. 다섯 살 로안이 햇님? 햇님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바깥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 안에 있는 돌을 뜨겁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랫목이라고 해요. 뭐라고? 맞아.
2: 이렇게 이쁠까? 내가 왜 이렇게 이쁠까? 하고 한번 보는 거지.
3: 일상에선 보기 힘든 오래된 물건들.
0: 여기 오니까 궁금한 게 엄청 많아서 좋아요.
4: 아, 궁금한 게 엄청 많아? 새로운 게 많지?
3: 요즘은 옛 것이 오히려 새롭다지요.
1: 판지에다가 또 풀칠을 해줄 거예요.
3: 한지를 붙여 만드는 손거울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0: 가을.
4: 가을.
5: 지금
0: 가을.
3: 개인 집이던 고택을 이렇게 개방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1: 여기에도 사람이 살아요? 하고서는 질문을 거꾸로 저희한테 하세요. 문화재로 그냥 되어 있는 집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거처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3: 조상의 유산과 전통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 머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지요.
1: 오늘은 상추 갖다가 전을 좀 부쳐볼까 해요. 이따가 헛제사밥 드실 때 나물전으로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3: 음식 하나, 장맛 하나 다 시댁에 와서 배웠답니다.
1: 어머님 때부터 담궜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덧대서 시간장처럼 해서 자꾸 그 맛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3: 집안 내림 음식을 제대로 차려내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 스스로 택한 시집살이였지만 시행착오가 왜 없었겠어요?
1: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사를 배운다는 것보다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냥 되게 어머니를 만드신 것 같아요.
3: 상추로 전을 부친다는 것도 어머님께 처음 배워서 알게 됐답니다. 양념도 가문의 법도에 맞추어서 만들어냅니다.
1: 제사 음식은 다 집간장으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집간장에다가 이제 참기름 넣고 밑간해서 이제 구울 거예요.
3: 안동 어르신들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 제사 아닌 날에도 제사 음식을 찾으셨다는데요. 비록 헛 제사밥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답니다.
1: 거슬러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도 저 때문에 속이 많이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머님은 몸에 뵌 건데 이 쟤는 왜 모르고 이걸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 하는 그거를 쟤도 어느 정도 이제 결이 삭으면 알 시기가 있다. 너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3: 세월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를 꼭 닮게 되더랍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나니 더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1: 어떻게 편법을 쓸 수 없는 거? 그냥 해야 되는 거.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3: 전통도 타협할 수 없는 거더랍니다. 옛 차림표 그대로 변함없이 비빔밥을 기본으로 탕국과 문어, 상어구이까지 한 끼의 헛제사밥이라도 제대로 차리고자 하는 이유죠.
1: 애기들 올라올까?
0: 됐다!
1: 지금 여기들 있는 거 너희들 많이 집에서 봤어?
6: 언제 먹어봤지?
0: 추석 때.
6: 추석 때 영절 때. 국물 여기 넣어서. 근데 여기 위에 국수 같은 거. 올라.
1: 저희 문 중에서는 국수 갖고 올라가요.

0: 주장어 없이 탕국과 간장으로만 비빔밥을 비비는 것이 안동 헛질삿밥의 특징.
1: 옛날에 질삿밥 얼마나 맛있었으면 회사 안 지내고 이렇게 헛질삿밥 만들어 먹겠어요.
0: 자극적이지 않으니 아이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2: 많이 들어줘.
3: 하나 먹어볼까요?
1: 장어는 부드러운데.
2: 어때?
3: 맛있어.
4: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먹었던 음식들이 익숙하니까 크게 야채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2: 웃음이 좀. 무아지경인데, 너 지금.
3: 우치지 가지 못해.
5: 집집마다 갖고 있는 어른들 밑에서 배우는 그게 정말 무시 못하는구나. 제사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 내림을 이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는구나. 이걸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0: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공간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더랍니다.
1: 뭐 조심할 거 뭐 있어? 딱 잘라보면 깨끗하게 잘라보면 되죠. 일단 봐. 옛날에 코스모스 꽃가도 붙여놓고 막 유리요리 붙여놓고 했는데
5: 참. 시대 흐름이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늙었나 보다.
0: 코스모스 같던 새색시 머리가 다 새도록 닦고 쓸고 하며 함께 쌓아온 시간.
1: 대부분이 뭐 같이 행동하죠. 어디 갈 때 시장 갈 때도 그렇고 뭐 어디 운동하러 갈 때도 그렇고.
5: 저희는 의견이 충돌이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가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고택이 저한테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 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문 닫아주세요.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제가 움직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사람이 운동이 아닌 그냥 건강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1: 이 차는 그 메리골드 차.
0: 차는 늘 남편이 준비한답니다.
5: 좋다. 바람 보는 게 나뭇가지 흔들리는 게.
1: 그런 바 마음이 편하네.
5: 이 동네가 이제 물이 들어서 올라온 새 이주단지잖아요. 그 추억 속에 있는 고향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추억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편안하게 또 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곳곳에 깃든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곳. 그 소중한 공간은 변치 않고 이어질 테지요.

0: 저희가 5대째 하고 있으니까.
1: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2: 쉽지는 않은 길이어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4: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5: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는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4: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6: 얼굴도 못 뵌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후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진짜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7: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글쎄, 제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잔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4: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8: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더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4: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래야 뗄수 없는 사연.

0: 집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독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1: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어,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2: 선산에 잰 양철 오두막을 찾으신대요.
1: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어,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0: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어? 저기 양철 집 같은데?
1: 어? 아, 이 집이네. 아,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0: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도 꽤 잘 지어놓으셨네.
3: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3: 아, 먼 길 오셨죠?
1: 아, 예,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1: 아, 어휴, 어휴, 모자까지 벗으시고.
4: 아, 예, 반갑습니다.
1: 어,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같이.
3: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4: 아, 예,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1: 아, 빈터에다가 그러면은 네네, 이게 맞습니다. 집을 지으신 거군요.
4: 아, 네, 맞습니다.
1: 와.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버려진 선산에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5: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3: 저희 어머니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 가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0: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소원 물러주신 산이구먼요.
5: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이제 우리 장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3: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빽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한 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를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0: 그런데 그토록 감성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포목하는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4: 몇 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 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냈었거든요.
3: 너무 신기하게 네? 저희 남편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 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네? 스케치를 하셨었던 게 있어요.
1: 그래요?
3: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0: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앞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1: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5: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도 한 두 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0: 날이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 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1: 아,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네.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네.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0: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이시겠다. 그러면 바닥은 또 왜 뚫으셨을까?
5: 기존의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0: 덕분에 단열장장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오두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 좀 해줘 보세요.
3: 근데 목창호를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5: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오면 이제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0: 아느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전국 팔도 홍성 찾아 산만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1: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 거 보죠?
5: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덜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 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1: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호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폴딩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0: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은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 이 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미닫이 창에 베이 윈도우 창에 픽스창까지 창 전시장이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창은 대순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1: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3: 아니요 대나무가 네.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네.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0: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 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자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0: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을 시켜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있네.
1: 오, 와, 풍경 좋다.
2: 좋죠.
1: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2: 자연석이죠. 저희 대나무 네? 뿌리까지 팔 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0: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은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룸을 얻었으니.
1: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2: 네네. 네?
1: 얘는 쟤, 쟤는 쟤?
2: 네.
1: 이야, 그래요?
3: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친구 네. 오더.
1: 아, 오더. 네. 네.
3: 지시가 힘들었습니다.
1: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요.
3: 예.
2: 아들, 이리 와.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5: 이렇게 순종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4: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 주시고
2: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6: 선이야, 너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4: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이제 제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미나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0: 가장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했을까요?
3: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0: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선희 씨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3: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4: 야, 아빠.
3: 야 이거 맛있게 들었네.
2: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산미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데.
0: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4: 아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2: 아
4: 앞에 산 너무 예쁘네.
2: 너무 좋다.
4: 진짜.
2: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0: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지요.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3: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

0: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예.
1: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 집. 두분다 고생 많았어요. 이집 눈빛은 이유가 있었네.
2: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3: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 아, 그러니까요.
3: 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예.
4: 거의 다제 취향이죠.
3: 그죠?
4: 네.
3: 와, 그래서, 아니, 정말, 특히나 이 외장재가, 예,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4: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1: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3: 결국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4: 그치, 맞는
3: 예,
4: 것 같아요.
3: 지금 또 남편의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2: 그렇죠.
4: 그쵸,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정말.
0: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네.
1: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3: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1: 이거 혹시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마루 아닌가요?
3: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폐교마루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0: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3: 포천.
0: 그래서 또
3: 논산에서 포천까지.
0: 화엄차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시공하게 됐어요.
3: 생고생. 아, 하셔야죠.
0: 에, 암만유. 에, 해야죠. 에.
3: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0: 그럼요.
1: 어디서 사포질하고 흰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4: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3: 아, 아까 제가 요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1: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곡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4: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3: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4: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3: 네.
4: 근데 제가 이 브릭
3: 어려운데.
4: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조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교마루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1: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 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긴 이쁘다.
3: 그 농촌 체류형 쉼터?
0: 네.
3: 그 허가를 신청하신 건가요?
0: 아, 네, 신청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막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3: 근데 이제 농막은 이제 정화조가 옛날 되네 마네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되고 부엌도 되고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1: 촬영 후 체류형 쉼터 허가가 나서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까지 들여놓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양철로 오두막 옆 캐라반은 정체가 뭐죠?

0: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캐러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1: 오.
2: 네. 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네?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캐러반을 사자고 해서 캐러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 음식, 침실이죠.
0: 그런데 저기 저 대수반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야, 여긴 거의 등산로만 만드셨는데요?
2: 근력이 키워지죠?
1: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2: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요, 여기? 카라반이 탁 하니 있네.
2: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1: 오, 훨씬 시원한데요?
2: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올라와서 쉬고 했어요.
3: 양철 오두막 지을 때 쓴 이동식 카라반이래요.
1: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2: 한번 보시겠어요?
4: 네.
1: 오.
2: 직접 칠하고 남편이랑 네.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1: 딱 온전한 방인데요?
2: 그죠.
3: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1: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5: 포크레인에다가
1: 매달았어요.
5: 네,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1: 네.
5: 네. 그리고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2: 지금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3: 고생해서 끌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6: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3: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2: 생일.

0: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1: 이렇게 멋진 곳에서
2: 이렇게
1: 할아버지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2: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네.
3: 진짜 조산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4: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 지라든가 뭐 정림사 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턱,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선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0: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독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야?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아,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수장님. 조상 독본 집 안 자꾸 한가롭게 면도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1: 아, 조금 따올 수도 있어요.
2: 오, 그러네요.
1: 네, 예, 예, 예. 스킨이라. 네. 예, 예.
3: 아니, 근데 선생님, 그, 혹시 이 동네에 그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1: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진주유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 선생님이요?
1: 예, 예, 예.
3: 아,
1: 예, 예.
3: 아니, 그러면은 그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1: 예, 예.
3: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0: 아, 오늘 탐관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4: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저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3: 아유, 안녕하세요, 며느님.
5: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3: 어, 그러니까 우리 제 어머님께서 대종선 며느님이신 거죠?
5: 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희 씨 27대 대종선 유만형입니다.
5: 대종선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아, 제사로 방 안에서 지내던,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때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때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6: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0: 300년 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 쌓은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텨왔던 거죠.
7: 원래 이제 불 때는 집이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5: 방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네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3: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5: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3: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어, 네. 대단하시네요.
7: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3: 아이고,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아이고, 어떡해.
5: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짓은 거죠.
3: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 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0: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3: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5: 네, 복도예요.
3: 어,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5: 오른쪽부터 가세요.
3: 보자. 네. 아,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5: 네. 네.
3: 어,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5: 복도가 좀 길어요.
3: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5: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0: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두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3: 오, 이제 방이 나오네.
5: 네네네.
3: 이 방 혹시?
5: 아, 네.
3: 누구 방이에요?
5: 손녀딸.
3: 아, 손녀 방. 네.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5: 손자 방이에요.
3: 아, 이 방은 손자?
5: 네네.
0: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집답다. 그런데 퇴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 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3: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실내화를 시킨 거죠.
7: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3: 어,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0: 이렇게 길면

0: 마음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적극방이 두 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놀래라. 이분 누구셔?
1: 안녕하세요.
2: 우리 아들이에요.
1: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2: 청주서 사는 걸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살려고.
1: 아이, 뭐야. 그래요?
3: 네, 함께 살고 있습니다.
1: 너무 부럽다.
3: 전 가족이.

0: 안녕하세요.
1: 저는 이 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2: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3: 할아버지 뒤에를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주 잡수러 가면 그 구멍가게까지 고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어?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니까.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 안 잡수고 남겨놔. 그러고 손자를 주려고.
4: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3: 뭐 집 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팍 찍는데, 야 이거 뭐 무슨 현지 개백한호가 또 기분이 어째 이렇게 엄청이 안 좋더라고. 딱 포크라인으로 그냥 이제 팍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응?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4: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 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 안 나? 아무녀, 이거.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하면 참 넓다.
5: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보통 이 편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6: 네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보면. 내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5: 아,
1: 옛날 어머니 때문에.
6: 네,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5: 그렇죠. 대돌 위에 다 신발 올리고.
6: 비가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네? 그 지네가 발을 물어서
5: 네?
6: 엄마하고 신발을 벗어내밀었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까맣고. 그거 엄청 독하더라고. 그, 이제, 119가 왔어. 저 구급차가, 앰뷸런스인가? 그게 왔는데, 무슨 중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뭐, 열두제고, 뭐, 막 체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 아니, 지네인데 뭘 요란하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지네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4: 경혜 씨는 물기로 먹고 불 떼서 살던 대중선 집으로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비들이 치지 않는 곳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대요. 에이구.
6: 지금은 뭐 대궐이지. 대궐.
4: 대종순 며느님은 매일 분무기를 들고 대궐집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안들치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물을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6: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7: 호수에 물을 뿌린다고 그러네?
6: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5: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4: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5: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6: 네네.
5: 아,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6: 네.
5: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6: 그렇죠.
5: 제사도 지내고.

0: 지내고. 예.
1: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이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자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좁다 보니까, 예.
0: 좁아서.
1: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해라,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진 않아요, 저희가.
2: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소인지. 와, 성표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3: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수업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0: 오,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약간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좀 엇갈려 있네요.
1: 약간 엇갈려 있어요.
0: 예.
2: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1: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이렇게,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0: 다 봐야
1: 보이면서, 막, 일을
0: 되니까.
1: 하고 하는 게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0: 좀 엇갈리게
1: 띄워달라고.
0: 해달라고.
2: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0: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상부장.
1: 예,
0: 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1: 쓸 때, 내가 사용을 할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2: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 만하답니다.
0: 그럼 이 방은 뭐죠?
1: 저희
0: 아,
1: 침실이에요.
0: 부부 침실. 오. 와, 편백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1: 네.
0: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1: 네. 제 친구가 이걸 하면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맞아요.
1: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2: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몽.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4: 아유, 어째 또, 요, 금방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자꾸 그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1: 아이씨, 나 여기서 앉아. 나갈 거야.
2: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사할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1: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 그냥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하래요 내가.
5: 엄청 커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감고 있는데 아이고
6: 애들을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5: 한 저기 누르고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손오미로다가 누르고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팔에 이걸 그걸 놓치면 이제 어떡해 방 저런대로 들어가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진거 어? 무궁화 다섯 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2: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1: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 뭐 흉업을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저기 화장실을 네.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예. 그렇게 한 거예요.
2: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1: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5: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5: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 그거는
0: 간접화법인가요?
1: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5: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0: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1: 네, 아니에요.
0: 아, 안 잡아요?
1: 네. 아니, 싫어요. 나 좋아해요.
5: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탁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 얼마나 사는 거죠?
1: 알았어요. 졸업하죠.
0: 의리도 사는 거죠?
1: 그래,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딱 안 살고 싶고.
0: 부부 클리닉 하시죠?
1: 맞습니다. 몰라요. 이거 찍으면서 또 클리닉이 됐는지.
2: 두 분 어깨도 거셨으니 화해하신 거 맞죠? 그럼 사이좋게 마지막 공간 담그하러 갑시다. 에? 여기는 산소 아니에요? 22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0: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1: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0: 지붕이요?
1: 네.
2: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 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5: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1: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서.
2: 만영신 하루 두 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4: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2: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 씨 대단하십니다.
0: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거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거기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일 겁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저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얻어진 선물 아닐까요?
2: 조상은 후손 덕을 보고 후손은 조상 덕을 보고 그렇게 300년 터가 지켜진 거였네요.
7: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8: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0: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2: 승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5: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17: 어? 이거 실화야?
18: 에이, AI 같은데.
1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북벽 장춘이라고 했다. 깎아내린 듯 가파른 돌절벽, 가장 높은 봉우리가 북벽이었고, 그 위에 오른 자가 상좌를 틀어 모든 것을 가져왔다. 북벽에 오르면 아래 세상이 멀리 보였고, 구름도 발 아래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지. 북벽!

0: 나 아까부터 어르신한테 자꾸 영감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경우가 아니죠. 서로의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건 규칙입니다.
1: 영감님, 사전에 정보 받을 때 이 부분이 없었다고요?
2: 없어서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요. 늙은이 데리고 개고생 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댁들 들어서 짐 싸가지고 나가요.
3: 되게 힘 빼고 하시는데 긴장도 있고 위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호흡, 침묵, 가만히 계실 때도 그냥 그 신의 공기를 확 전환시켜 주시는. 저는 지금 현재 불란서 금고에서 신구 선생님과 함께 공연 중인 밀수 역의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대뜸 신구 선생님이 하실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저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4: 그 이유가 뭘까요?
3: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인데? 이유가 없죠. 언제 선생님과 이렇게 무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 뭐 영광 그 이상이죠.
2: 높이가 6자에 폭이 8자라고 하셔서.
5: 예, 내가 그치?
6: 완벽주의자세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선다라는 거를 그냥 허투루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연극을 연습하면서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들어. 장 감독.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 제가 그냥 후배들한테만 계속 디렉션 주고 뭐 선생님 그냥 뭐 하시는 거 제가 잘 뭔가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얘기해줘. 자꾸 얘기해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연습한테.
2: 장사는 굳겠다.
0: 예?
2: 금과 빼 장사 말이요. 이게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겨야 하거든. 쉽지가 않겠는데.
7: 아이고, 지금 남자가 세 명인데 이걸 보낸다고.
2: 나도 하나 뽑?
0: 나. 입을 좀 줘봐요.
8: 힘 주는 거 맞아. 할아버지, 주렁한 보세요.
2: 줘봐요, 조금만 더.
6: 지금 91살에 대한민국의 가장 노 배우,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 배우가 주인공의 역할로 1시간 40분 동안 등퇴장도 거의 없는 무대를 저렇게 지켜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0: 그래, 혼자 데려가 보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무슨 스튜디오가 있네. 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걷는 게 부실해. 나. 오래 기다렸겠네.
1: 많이 힘들었습니다.
0: 옛날 어릴 때, 젊을 때네. 벌써부터 쭉 있네, 사진들이. 나는 없어. 사진이 하나도 없어, 집에. 잊어버리고 있던 사진 모습들이 많아. 젊을 때.
2: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0일을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 남산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양식 모델을 갖춘 소극장 드라마 센터가 지난 12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공연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햄렛이었습니다.
3: 그렇게입니다.
4: 햄렛을 보니까 참 근사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와서 전율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학생 모집을 해. 그래서 그거 이제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연극의 연자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야.
0: 그게 말이요. 동남이 유치진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를 개관하고 부설로 극작가 연출 배우를 육성하는 학원이지. 그런 역극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셨는데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어. 착실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내가 좀 적극적인 성격이 못돼요. 소극적이고 간이 요만해가지고 큰 일을 벌리지 못하는 중인데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연기겠다. 그래서 선택했지.
4: 같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업 받으면서 졸업 공연도 같이 하고 소라는 작품도 하는데 그때 그분은 이제 주인공 국서 역할을 하시고 국서는 그 형밖에 없었어. 잘했어. 하여튼 그런 역할은 그 형님이 잘하셨어.
0: 잘하게 뭘 이제 2년 공부하고 그 말하는 좀 발표회 형식이니까 지금 기존 극단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 그럼.
4: 이게 우리 동기가 처음에 입학할 때 60명인가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한 20명 되더라고. 유치진 선생님께서 우리 몇 사람을 부르더라고. 예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무송이 너는 네 이름 그대로 써.
0: 그래. 내가 원래가 순할순자의 턱이야. 순기야 이름이. 그게 왠지 연극을 하면서 하는 이름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너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납신하고 오래꾸짜스 이걸로 해봐. 그래서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지. 근데 그렇게 주셔서 외자는 좀 그때도 흔하지 않았거든. 외자에다 오래 읽고 연극을 오래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뜻으로 그냥 받고 그때 이후로 쭉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예명이 된 거지.

0: 무대와 음악을 연결하는 연극영화인의 잔치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에 대한 최종 결선과 시상식이 1월 18일 저녁 서울 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 최초로 생긴 연극상입니다. 조연상을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 연기상을 받으셨고 남자 연극상이 두 번인 거죠. 70년대가 되면요 극단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배우들도 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 상을 받으셨으니까 연기과에 들어가서 수련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조연상을 받고 곧바로 또 연기상을 받고 이랬다는 거는 주목을 요하죠.
2: 이거 뭔지 기억나시는지 받으세요.
3: 이거 생일 파티야. 그래 맞아 이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4: 이거 신구영이야.
3: 해롤 핀터의 생일 파티라는 작품을 내가 맡은 그 스탠리 역할을 뺏겼어. 그 형님한테 그 역할을 뺏기고 굉장히 내가 낙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투정도 부리고 막.
5: 나 기억
6: 빼지셨어요.
5: 기억이 안 나. 그랬었나? 왜 그랬을까? 아니 아끼셨는지 몰라도 미워하시진 않으셨어. 아, 또 난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고지고대로 실행하고 따랐고 그랬고.
3: 하여튼 그 형님은 배역 맡을 때마다 뭔가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주어진 어떤 천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거지. 근데 그거를 노력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배역하고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지 말하자면.

0: 그때 거의 우리가 아마 처음일걸. 연극을 가지고 극단 초청을 받아서.
1: 그때는 다 같이 갔어요. 이효재 씨, 전무정 씨, 나, 뭐. 거기 뉴욕에 한 달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저 유럽을 갔죠. 그 프랑스, 저기, 네덜란드 투어를 했어.
0: 햄릿을 하멜 태자로 타이틀을 바뀌었어. 번안을 해갖고 이름을 적어서 가서 공연하는데 신구형 왕 역할을 잘했어. 왕 역할하고

0: 쪽에서 뭐라 그러냐. 한국 연극이 이 정도냐,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그냥 대서 특별하게 났다.
1: 근데 걔네들한테는 신기했을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유럽 애들이 춘향전 가져와서 한다.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

전통 연인이나 이런 게 해외로 나간 적은 있지만 연극이 그것도 햄릿을 가지고 한국적으로 변환한 작품을 가지고 투어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0: 자, 알겠습니다. 초창신 거 용지 한장 주십시오.
1: 이 초다이신가 보구만.
0: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2: 친구 선생님하고는 KBS에서 뵌 적이 있어요. 친구 선생님은 KBS 안에서 이제 크게 활동을 하셔서 아주 그냥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남기셨고, 그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열악하던 때라 연극계가 너무 이제 생활고가 심하죠.
3: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너 해봐 그러면 예,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고 나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럴 정도. 그러다가 어떻게 텔레비 생기니까 텔레비로 다 가는 거지.
4: 이제 그동안은 나 혼자 지내면서 집에서 뭐 버스비로 이웃집에 가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나와서 갈 때는 술 한잔 먹고 걸어도 가고 무슨 뭐 친구들이 또 술은 사줘도 돈은 잘안 줘. 이제 버스비 또 얻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뭐 애도 생길 테고 생활비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호구지책으로 이제 아이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그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생활했죠.
5: 네 이놈이 장가든다고 사정사정해서 내 애편에 결혼 만지며 내 시계까지 저당 잡혀서 만들어준 돈이야. 그 돈을 떼어먹은 자식아!
6: 종애,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5: 이런 더러운 자식 같은 줄 알고!
4: 그걸 하면서 끼니는 해결하잖아, 드라마라면. 근데 아쉽고 자꾸만 연극이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연어가 멀리 갔다 와도 고향 생각 자꾸만 마음은 그쪽에 있는 거야.

0: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가 있었고 이게 무대 위에서는 신구 선생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1: 바람아! 불어라!

0: 해놨지. 그거 어마무시하죠. 그 에너지, 발성. 유명하세요. 신구의 발성. 그게 전설로 많이 들려요. 대극장 끝에 창문이 흔들렸다고.
1: 나 좀 쳐다봐요. 나 좀 보라고요.
2: 그래, 그래. 보고 있어.

0: 어떻게 마지막 공연
1: 그래.
0: 이 오죠?
1: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끝날 텐데.
0: 아, 선생님 목도리 이렇게 여매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겨울이었으니까.

0: 세 계절이 간 거예요. 가을에 선생님을 뵙고 겨울에 연습을 하고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공연을 시작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려니 여름입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받으시고 읽기 전에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진아, 네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야 지금. 내 몸이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극 이 공연 3개월 하는 동안 선생님은 회춘하셨어요. 선생님이 자신 없어 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정말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역시 에너지예요, 에너지. 보약 같은 곳인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무대 자체를 즐기진 않으세요. 무대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지금도요. 그래서 공연 전에는 항상 초긴장 상태세요.
2: 안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위쪽에 몇 분만?
3: 됐습니다.
4: 예쁘네. 예쁘네.
3: 화이팅!
4: 화이팅!

0: 아니 계속 불러.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했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3: 진짜 선생님 너무
2: 친근하네. 최고야.
3: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갑시다.
2: 선생님 멋진데.
4: 선생님
5: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길게 처음이야.
4: 나도 이거 쉬지 않고 이렇게 학습하는 건 처음이야.
5: 처음이야.
4: 근데 이거 제공해도 아. 가능성이 보여.
5: 그치. 내년에 선생님 해야지 우리. 5월에.
4: 살아있으면.
5: 아니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살아 계셔야지. 내년 5월이면 선생님 92세. 와 진짜.
4: 내년에 올해. 장진이 형.
5: 그럼 그 장 같이 똑같이.

0: 아니 뭐를 완전히 소문에 돈을 장사를 했다고.
1: 윌리엄 잭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베니스상인의 샤일록은 아주 악질고리 대금업자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오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해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맞췄어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2: 신구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공작 역할을 좀 맡아주십시오.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선생님이 그 무게를 충분히 수행해 주시지 않을까.
3: 뭔데? 말해봐.
4: 글쎄요. 아, 만약 샤일록 나리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5: 대사는 못해서
3: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1: 대사 못한 건 당연하지. 공연하라고 대사 못해지.
5: 공연을
1: 미리 외워놓고 공연하는 사람 어딨어?
2: 선생님이 그 대본 토시 하나하나를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으셔서 얼마 전에도 자네가 이러한 악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악의라는 의 발음도 좀 어렵고 자칫하면 악의라고 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악의에 찬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네 라는 식으로 제가 바꿔서 드렸어요. 네.
6: 어이 경배 맨슬러 너 자꾸 이렇게 내 사랑 몰래 들어갈 거야?
7: 저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배워가고 있는 주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1년 차입니다. 연극 내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지원금도 주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리게 됐고 30명 정도 네 이제 뽑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께서 한 해차의 수익금을 기부를 해주셨고 연극 무대에 첫 발을 디딘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8: 근데 그 장학금도 역시 그런 일환이신 것 같아요.
9: 신구 장학금이 있어. 애들,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굉장히 오래됐어.
8: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지금 현업에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하다고 들었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신구장학금이라는 거를 제가 도움을 받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신구 선생님이 그런 기부를 해갖고 받는 그런 장학금인 줄 몰랐었고요. 근데 그 이름이 배우의 이름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때 뭐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던 학교 시절을 선생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쳐서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1: 아니 그게 내가 그때 그거를 아주 소액인데 나도 그때 장학금을 받았거든. 그때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나같이 어려운 애가 있으면 좀 아주 소액이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해라 그래서 조금은 내가 했지. 그거 가지고 이 거기가 안 되지. 무슨 장학금 이게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됐겠어. 그때 버스비 좀 보태줬겠지.

0: 왜요?
1: 저기 제가 아드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0: 아 그래서 어쩌라고?
1: 아니
2: 정신 잠깐 나가 있었을 때요.
0: 정신 나가 있었을 때가 더 행복.
2: 아니요, 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3: 선생님은 일단 연기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 모두가 알아서 선생님은 아무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선생님 에너지는 못 말려요.
4: 선생님 원체 연습을 많이 하시니 그리고 리딩 날 대본이 이만해요. 이만한 걸 줬는데 이만해요. 백과사전이 와요 대본이.
1: 저 벌써 긴장돼요.
0: 걱정하지 마라. 몇 달을 쉬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어. 다 잘 돼.
5: 그 악리 할아버지라는 작품을 보러 갔을 때 보는 사람을
0: 갈 데 없어.
5: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연기.
0: 걱정아, 마.
5: 이게 뭐 감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연기는.
6: 선생님 사생팬을 하고 있는 네, 배우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0: 아니, 공연은 나 개인의 일상 생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관객하고 공인하고 약속해 놓은 거니까. 그냥 개인 사정은 거기 개입할 수가 없지. 갑자기 카드에 그래서 뭐 잡을 수도 없고, 아, 이렇게 사는가 보다 싶어서.
1: 마지막 공연의 날이 왔어요. 모든 일은 마지막 끝맺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에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가자!
0: 내 인생 그게 말년에 박근영 씨가 잘하셨고 합입 잘 맞았어.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그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나는 나도 인생 동안 연극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런 연극인데, 전화가 매진됐다는 건 거의 영세 모르겠어요. 난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자랑스럽죠.

0: 그동안
1: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이 법정에서 낭독하라. 모두 위대한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들었을 것이오.
2: 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뭔가 안 굳으셨는데?
3: 안토니오가 고증을 쳤죠.
1: 지금 좀 낫지?
2: 네, 지금 괜찮으신데?
1: 오후가 됩니까?
4: 그래요.
3: 도와줄 거예요, 말 거예요? 삼촌을 정당화하려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3: 근데 사실 당신네
1: 저런 사람이 참 안 됐네, 저런
3: 사람.
1: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전의 세상이,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이 불쌍한 상인, 지금은 이 불쌍한 상인, 안토니오의 위약금, 살, 이 파운드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5: 네, 안녕하세요. 안토니오입니다.
6: 안토니오 여기 있습니다.
7: 선생님의 연기 철학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화내실 것 같은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1: 응?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니? 이걸 내일 바로 공연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긴장해서 좀 밀도 있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연습처럼 하면은 공연에는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조용. 그걸 내 앞에 세워라. 모두 조용. 내 권한으로 이 법정을 폐정할 수도 있다.
7: 어떻게 주홍이랑 한번 쭉.
1: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8: 예, 공장님.
1: 자네 사정이 참으로 안 됐네. 자주, 잡히실까, 동?
8: 잡히실까, 동정씨?
1: 잡히실, 예. 3,000억을 석 달 동안 그리고 안토니오가 보증을 샀다.
8: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9: 이토록 고통스러운 단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처음 제 사랑을 전했을 때 제게 남은 건

0: 친구 안토니오에게 빚을 졌고
1: 알네?
0: 그 친구 저를 위해 자기 몸을 저당 잡았습니다. 변신은 곧 제 친구의 몸이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상처입니다.

그냥 사는 거야. 뭐 여기 늘 내가 곁에 두고 살았으니까 내가 즐겨하고 해보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밥 먹듯이 그냥 해왔던 거죠.

0: 자랑스러웠죠.
1: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5: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6: 아니, 많고. 아니, 아니, 안 무섭게요.
5: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달여서 맛을 내요.
7: 여기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6: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7: 잔치 같습니다, 잔치.
6: 맛있죠?
5: 어머나, 어떻게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6: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5: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0: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8: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6: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8: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6: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8: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0: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 내가 귀여운 탓인가?
2: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0: 그래 내가 악당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0: 이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뒤에 가보세요. 여기 있어요.
1: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2: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3: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1: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인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1: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4: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1: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4: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5: 진짜요? 몰랐어요, 이것도.
4: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4: 네.
1: 편집을 한다고요?
4: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2: 많이 움직여요?
1: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4: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3: 안 보여요. 사라졌어.
1: 깜빡깜빡거려요.
6: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7: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8: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특히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있나요? 뭐 가령 추리소설을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만 좋아했다든지 저도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다 건너 낯선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디세이아, 걸리버 여행기, 모비딕, 보물섬 많잖아요. 저는 그런 모험담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여행가보다는 모험가나 탐험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여행도 그런 여행이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 흥미를 가졌던 인물들 중에 모험가나 탐험가가 유독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밟은 인물이죠. 어렸을 때 이 아문센이랑 영국의 해군 장교 로버트 스콧이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는지 이렇게 경쟁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모험가 탐험가들은 굉장히 많죠. 뭐 마젤란, 허드슨, 제임스 쿡, 리빙스턴.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여섯 탐험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공통점은 이겁니다. 전사, 실종, 피살, 병사, 동사 전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여행가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떠냐면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들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 그런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험에는 다른 뜻도 있잖아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하는 여행도 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는 게 겁이 나거든요. 불안하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제가 가진 이 직업에서 조금의 희망을 찾자면요.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저만의 모험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성체라는 책에서 쓴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든다는 것은 돛을 짜거나 못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게 사회에서 여행가로 살아가고 있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어떻게 해야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각자가 품고 있는 낭만과 호기심에 살짝 불을 지펴주는 거죠. 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충분히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여행 이야기는요. 저의 모험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북대서양의 페로제도이고요.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호기심입니다. 페로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먼저 위치부터 보면요. 아주 낯선 곳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영국 사이에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 있거든요. 제도라는 이름의

알 수 있듯이 18개 작은 섬들의 모임입니다. 국가로 보면 덴마크령이긴 한데요. 자치령이기 때문에 정부, 화폐, 국기, 축구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5만 명쯤 되고요. 모든 섬의 면적을 전부 합쳐도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유럽 대도시의 풍경도 페로제도에선 전혀 볼 수 없는데요. 단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 페로제도엔 에스컬레이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이 현대 문명의 중심부랑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아, 저는 진짜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봤을 때부터요. 완전히 저를 위한 세상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이 두꺼운 구름 속을 딱 비행기 타고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저와 페로제도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어쩐지 북유럽 신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엘프가 사는 섬에 착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페로제도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은 그냥 계속 산책만 하면서 이 멍하니 풍경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섬 풍경이 정말로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거대한 절벽들이 바다 위로 솟아있고요. 언덕 사이엔 작은 마을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습니다. 또 집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페로제도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인데요. 나무 벽에는 이 방수를 위해 가지고 검은색 타르를 이렇게 칠해놨고요. 지붕에는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두껍게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냐면요. 갑자기 안개가 끼고 돌연 햇빛이 나왔다가 또 금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페로제도에선 하루에 사계절을 다 만날 수가 있다. 아, 근데 저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조차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장소에 오면요. 내가 원래 살던 세계의 감각이 금방 희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동화 속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풍경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예, 트레라니파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절벽 끝머리까지 올라가면은 바다 위에 있는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검푸른 바다가 거칠게 파도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잔잔한 호수가 마치 거인의 찻잔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저는 저녁 8시쯤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는 이 9시 넘어 늦게 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몰도 봤고요. 그때 이제 잔디에 이렇게 드러누워가지고 해지는 모습을 천천히 구경했는데요. 이 바람도 워낙 시원하고 파도 소리도 좋고 정말 너무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페로제도를 찾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사실 이 풍경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먼 북대서양 끝에 섬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퍼핀이라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 퍼핀은 북대서양 절벽에 사는 바다새인데요. 이게 좀 펭귄이랑 닮긴 했는데 펭귄은 아니고 오히려 오리랑 이제 가까운 동물입니다. 근데 이 퍼핀이 굉장히 독특한 게 부리가 알록달록한 데다가 막 아이라인까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도 바다의 광대라고 불리고요. 제가 처음 이 새의 존재를 알게 된 건요. 전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퍼핀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념품샵 이런 데 가니까 막 열쇠고리, 침대, 베개 막 이런 게 다 퍼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만 남겨두고 있다가 이번 여행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퍼핀이 아문센의 남극점이었던 거죠. 미리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로제도에서도 서쪽 끝에 붙어 있는 미키네스 섬이 퍼핀의 주요 출몰지더라고요. 미키네스는 인구가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저는 일부러 이 미키네스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면은 이 당일치기 여행객들은 당연히 전부 섬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는 뭐 숙소 같은 게 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퍼핀과 저만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밤을 이렇게 꼬딱 샌 건 아니고요. 다행히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은 섬에서 캠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뒤편 언덕에 텐트를 이렇게 딱 쳐놓고 천천히 해가 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때 텐트 안에 누워서 퍼핀을 기다리고 있던 제 기분을 서술하시오. 설렘? 두근거림?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20점짜리고요. 가장 큰 기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감정은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만약이라도 퍼핀이

사진 한 장이라도 못 건져가면은 그 손해가 너무 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게 벌써부터 민망하기도 하고요. 웃긴 일이죠. 저는 직업 여행가로 살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특히나 한국에 있는 시간에는 더 해요. 왜냐면은 사실 좀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나이 35 먹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직업이 여행가라는 게요. 그런데 고백하자면요. 이거는 저의 오래된 불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여행 이야기로 돈을 번 게 대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이제 이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행가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 때 하던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히 잘 졸업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주변에서 이제 여행도 다녀왔고 졸업도 했으니까 뭐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이런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하고요. 우선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연히도 이 대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졸업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행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인터뷰 기사가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게 되면서 사람들 반응을 수백 개씩 막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봤던 반응들이 저한테 힘을 준 그런 반응들은 절대 아니고요. 보통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듣게 되는 조언들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다정하고 상냥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조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긴 해도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향 위주로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이 못한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죠.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확신 속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을 낯설게 느끼지는 않고요. 굳이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냥 이 여행가의 삶을 선택한 그때부터 불안이랑 계속해서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퍼피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봤으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오후 9시 드디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온 천지가 퍼핀인 거죠. 대충 세도 수천 마리가 넘는 퍼핀떼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서 퍼핀을 보기 위해서 엎드려서 절벽으로 기어갔어요. 바람 때문에 날아갈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냥 다가가면은 뭐 도망칠 것 같기도 했고요. 풀이 축축해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든 이 근사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야겠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기분이 무척이나 특별하고 신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때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감동으로 충만했고요. 세상에 저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는 퍼핀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절벽 너머 바다는 그냥 끝없이 북극으로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아마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내가 하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자유로운 순간들이거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세상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애정으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죠. 언젠가 인생이 마칠 때가 돼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끝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저는 여행이 끝이 났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행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많은 여행들을 했는데요. 뭐 이스터 섬에 가서 모아이 석상도 봤고요. 갈라파고스에 가서 바다사자랑 수영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가득한 지금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게 고민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겁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불안이라는 거를 꼭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오히려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딱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요.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호기심이랑 자신감은 잃어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결국 불안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이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해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 장면에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호기심과 자신감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여행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2: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2: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2: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2: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좋아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또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코로나禍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경제나 정치, 문화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깊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냉전이 끝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세계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미국의 힘은 단지 경제적인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미국이 세계화에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에 처음 등장했죠. 당시는 국제교육, 언어교류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세계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세계화는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자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와 정보 흐름이 국경을 훌쩍 넘어 기업, 금융시장, 공급망, 문화교류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나라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화라는 용어가 훨씬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큰 화물선과 비행기도 성능이 좋아졌죠. 그 덕분에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고 금융시장과 무역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화는 단순한 국경 없는 경제가 아니라 IMF, WTO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확대를 핵심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어디서든 큰 자본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겪었죠. IMF는 이 위기를 국제 구조 문제보다는 각 나라 정책 실패로 보면서 긴축과 구조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주권이 침해되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었고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화에 관한 논쟁은 경제적 통합과 불평등, 문화 정체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일 강국 체제로 재편됐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평화 질서도 세웠습니다. WTO, 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국 주도로 움직였고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의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체제는 경제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선 공장들이 엄청 많았죠. 자동차, 전자제품, 신발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사람들 월급이 싸고 규제가 덜한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원자재가 이 나라에서 가공되어 다른 나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엔진 부품은 멕시코에서, 전자 시스템은 중국에서, 조립은 미국 근처 공장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같은 일이 크게 늘었죠. IT 기업들이 떴고 은행과 투자 회사들도 엄청 성장했죠.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 JP 모간처럼 금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두뇌 산업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경제국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중국을 보면 인구가 엄청나다 보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차지했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걸 주변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제조 경쟁력을 키우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거죠. 인도는 좀 달랐습니다. 공장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같은 IT와 서비스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성장을 했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세계 기업들이 인도에 IT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보여줬죠. 브라질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같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농업과 광업에 힘을 주면서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덕분에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 기업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옮기면서 전 세계가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 세계화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엔 정보통신 기술, 즉 ICT와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가 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한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런 ICT 혁명은 단순히 경제성장 속도를 높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나아가 경제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걸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또한 세상은 공장과 물건 중심 경제에서 지식과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변화는 일자리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이 버는 돈의 분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흐르는 데이터 흐름과 사이버 보안 문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 간 협력과 갈등 모두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또 어떤 나라는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와 문화도 달라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격차, 몇몇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죠. 한편 미국 내에선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만으로 번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등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UN, NATO, WTO 같은 다자주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협력과 평화 유지에 기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 군사개입, 국제협약 탈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신도 키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낳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신흥 강국들이 그 틈새를 노려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몇몇 국가는 미국 중심 질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등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경제세계화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갑자기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가며 여러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됐죠. 무엇보다 각국이 이런 급격한 자본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부족했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 대출을 묶어 만든 위험한 금융 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고 위험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장 자율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 두 위기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신흥국들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해져 세계화가 대다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해졌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무역 재협상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를 넘어서 국제 무역, 외교,

글로벌 정치 질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세계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죠.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세계화이죠. 또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경제이죠.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이기에 경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우리 삶과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O부터 살펴볼까요?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 무역기구로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동차를 좀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TO는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만들고 관세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죠. 특히 경제가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WTO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크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회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환경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WTO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MF와 세계은행 이야기인데 이 두 기관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전쟁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도왔죠.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 조언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IMF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빌려주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줄고 사회복지 축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에서 긴급자금을 빌렸었죠. 그때 IMF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기업 좀 정리하고 금융시장도 활짝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실직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순한 경제위기 이상의 사회적 아픔으로 남았죠. 정부가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단기간에 겪은 고통도 정말 컸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이 컸다고 해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서 더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면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드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잘 살게끔 오래오래 도와주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을 줄 때 가끔 그 나라 실제 사정과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농촌 지역에 큰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벌렸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현지 주민이 거의 안 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큰 도로나 고가의 시설을 만들었으니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이죠. 또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나라들의 빚이 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꾸준히 빌려 쓰다 보니 갚아야 할 빚이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아르헨티나가 세계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도로와 전기시설을 확충했죠.

그런데 막상 막대한 빚을 갚느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 투자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도 지금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죠. WTO, IMF, 세계은행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구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국이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자율권과 주권이 제한되면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쉽게 말해 군사력이나 돈 같은 강제로 뭔가를 하는 힘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 문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 선수로 전 세계의 미국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20세기 초부터 할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파한 매개체였죠. 예를 들어 로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또 E.T. 같은 가족 드라마는 가족과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과 희망, 낙관주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식 청춘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은 자유, 개인주의, 낙관주의 같은 미국 문화를 은근하고 강하게 세계에 심어줬죠. 팝음악도 미국 소프트파워의 한 축입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비욘세,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 스타들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죠. 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패션, 언어,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과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트리밍 덕에 이런 음악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힙합, EDM 등 미국 음악 장르는 다양한

따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세계화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퍼지다 보니 현재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크죠. 어떤 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이 힘을 잃기도 하고 미국식 팝 문화가 현지 음악을 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문화 제국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교류와 융합도 촉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반영하면서 여러 나라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크,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K-POP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다원적 세계가 된 거죠. 이 모든 건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지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세계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가 계속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경쟁 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 기술 인프라와 결합해 할리우드, 음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힘은 군사력과 연결되면서 미국 외교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이 세계에 전파되는 건 정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안팎의 변화와 세계 경쟁 심화로 미국 소프트 파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K-컬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화 상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협력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 세계화란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문화적 책임과 균형을 요구받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다원적인 글로벌 문화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깊죠.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엄청난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문화 제국주의 우려도 있지만 현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진짜 문화 교류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팬덤 중심의 문화 플랫폼 덕분에 K-컬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자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 파워의 다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원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흐름이 계속되길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K-컬처를 얘기하게 되어서 묘한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자부심?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미국사 강의 때 너무 한국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강의 때이 얘기를 했죠.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얘기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미국사 강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와 이상을 되새겨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더군요. 그중에 우리의 6.25도 포함됩니다. 그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후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전을 겪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최강국으로 들어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국경과 민족,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후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미국사 강의가 미국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미국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오.
0: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이러면서
1: 기억나요.
0: 어떤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런 게 있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이거나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쵸?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1: 네네.
0: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Yeah.
1: Sorry?
0: I want to see your 그 play.
1: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Hook?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Free ticket?
1: Yeah.
0: O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You?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Just
1: promise you won't.
0: Oh.
1: Okay.
0: Oh.
1: Don't
0: laugh?
1: Don't laugh.
0: Don't laugh?
1: No.
0: Oh.
1: Don't laugh at me.
0: Oh, really?
1: You know.
0: 아, no.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1: What?
0: I'll be your fan.
1: Oh.
0: I think.
1: You think?
0: I think I'll be your fan.
1: Thank you.
0: Yes. 기대하세요.
2: 네, 아니 오늘은요.
0: 네.
2: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0: 그래야겠네요.
2: 제가 뭐 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0: 오.
2: 아,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2: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0: 네.
2: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4: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3: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0: 응.
2: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0: 그쵸.
2: 응.
0: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2: 연극?
0: 네.
2: 연극이 영어로
0: 당신의
2: 볼까요?
0: 연극을 가서 보고 싶다.
2: 네.
0: 연극을 그러면은, 아, 연극 그거잖아요. Play.
2: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봐
0: 네.
2: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슬기 씨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0: 그쵸.
2: 무조건 알아야 돼요.
0: 그럼요.
2: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0: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아이돌들이
2: 좀 알려져 있네.
0: 그쵸.
2: 오케이 오케이.
0: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연극 뮤지컬은
2: 또 있잖아요. 이제
0: 티켓 파워가 예, 있어야죠.
2: 아,
0: 앞으로
2: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play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0: 네?
2: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 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I want to 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I want to 대신에
0: I'd like to.
2: Like to, right? I'd like to.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원함을 더 강하게 만든 게
0: I'd love to.
2: I'd love to가 되겠습니다. Okay? So 뭔가를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do something. 이 패턴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예 있을 때는 I'd like to. 근데 예 있는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I'd love to
2: 써주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은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would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0: 네.
2: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d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 do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 때 어떻게 쓸까요?
0: I'd love to dance with you.
2: 그렇죠?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0: Yep.
2: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피로 시작하는데.
0: Participate.
2: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저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0: I'd love to participate.
2: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I love to, I like to, I want to 다 응용해 보셔야 돼요.
0: 네.
2: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ove to dance with you.
0: I'd love to dance with you.
2: Oh, I'd love to participate.
0: I'd love to participate.
2: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0: 무료 티켓 챙겨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1: 우와.
0: 말합니다.
1: 요즘에는 뭐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0: 아.
1: 네.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0: 그것도 사실
1: 네.
0: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사실.
1: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문화더라고요.
0: Right,
1: I can hook.
0: right. 훅.
1: 나는 걸수 있어? 훅이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후크 선장.
0: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1: 이 너를.
0: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Up
1: 너를
0: with?
1: up with 아, free 티켓. 예, 무료 티켓이니까. 오.
0: 오케이. 자, free tickets와 당신을 hook, 걸어줄 수 있다. 뭐
1: 오.
0: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1: 예.
0: 일단은 free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자,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ook이에요, hook.
1: 예.
0: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Alright. 자, hook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1: 걸다.
0: 맞습니다.
1: 오.
0: hook 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예를 들어, 슬기 씨를 이 무료 티켓과 함께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네네.
0: 제가 A와 B를 후크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네.
0: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뭐
1: 어머.
0: 둘이, 어머, 하면서 연결을 시켜줄게.
1: 생각만 해도
0: 후크로.
1: 좋은데요.
0: 아, 그렇죠.
1: 네네.
0: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아.
0: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스가 생겼는데,
1: 네.
0: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1: 오.
0: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1: 연결시켜준다.
0: 연결해준다. 이게
1: 아.
0: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 씨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
0: 오케이.
1: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0: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hook up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아,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1: 네네네.
0: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1: 비싸죠.
0: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몇개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날 연결시켜 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연결시켜, hook me up.
0: Hook me up,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Hey, hook
1: 네.
0: me up, hook me up 이렇게 돼요.
1: 좀 챙겨줘요,
0: Right,
1: 이거예요.
0: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With
0: With some
1: some 충전기.
0: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1: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0: Chargers.
1: 아, chargers.
0: Chargers.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개 연결해달라. 결국에는
1: 아,
0: 좀
1: 좀
0: 챙겨달라.
1: 챙겨주세요.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줄 수 있대요.
1: I
0: Can.
1: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0: 그러죠. With a
1: A
0: free
1: free
0: cable.
1: cable.
0: 오케이. 느낌 와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That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1: 네.
0: 느낌 왔죠? 오케이.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1: Hook
0: chargers.
1: me up with some chargers.
0: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당신 저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아,
0: 드레스를 많이 사고 막뭐
1: 예.
0: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1: 어,
0: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1: can you hook me up
0: Okay. With some 무료 양말?
1: with some free socks?
0: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도 한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0: 아유,
1: 예.
0: 나쁘진 않죠, 그죠?
1: 감사하죠.
0: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0: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내가 너 연결해 줄수 있다. 누구랑?
1: 내
0: 내
1: 사촌이랑.
0: 사촌이랑. 좋아, 좋아.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웃지 않을 거라고 약속만 해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리고 지인은 나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0: 아하.
1: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0: Well,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와서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약간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0: Right.
1: 고등학교 친구가. 예.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친구였어요.
0: 그 또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1: 예.
0: Right. So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거.
1: 네. Just promise. 여기서
0: 끊어. Alright.
1: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0: Yes.
1: 그러면은 웃다 laughs. laugh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0: 아, 그럴 때 있어요.
1: 예, L-A-U-G-H.
0: L-A-U-G-H.
1: 네.
0: Just promise 해라,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래프가 아니라 laugh. 해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laugh, laugh.
1: Laugh, laugh.
0: 좋아요. So, laugh 하지 않을 것을 promise 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1: 약속해줘.
0: 해줘.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1: Promise you won't lie.
0: 그죠. Promise you won't lie. How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1: Promise you won't leave.
0: 나를.
1: Me.
0: Me. 저기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1: 예, 예, 예.
0: 이거는 좀.
1: 하나씩
0: okay.
1: 생각이 났어요.
0: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 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이렇게
1: won't.
0: 꼭 발음하시길 won't.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1: 네.
0: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쵸.
0: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1: I'll promise.
0: I promise. Okay? 내가 웃지 않겠다고.
1: I don't.
0: I won't.
1: I won't laugh.
0: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right?
1: I will promise 아니에요?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기 씨가 I will 이라고 한 걸 들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fact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 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1: 네.
0: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미션.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아,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막.
1: 네, I have a feeling.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0: Okay.
1: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그러면은
0: 자,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뭐
0: 최고다.
1: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biggest죠. 어, biggest? 아닌데 wow. best인데.
0: Okay.
1: Your best fan.
0: 오케이.
1: Okay. 예.
0: 저 지금 와우 제가 아, 하려다가 약간
1: 최상급이니까 you are the best fan.
0: 어.
1: You are the best fan.
0: 하, 역시
1: 당신의 최고의 팬.
0: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1: 어?
0: 네.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biggest 하려다가 best로 바꿨고
1: 예.
0: 아, best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너까지 넣어 줘야 된다. 네. 해 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1: 예.
0: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1: You're the best fan.
0: 아,
1: 좋은데요?
0: 오케이.
1: 네.
0: 자, 순수합니다.
1: 어?
0: 그냥 biggest입니다.
1: 아~
0: okay, let me just tell you. Okay?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러니까 스쳤던 것 같은데.
1: 누가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0: 없지만.
1: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0: 그거 맞아요.
1: 오.
0: 그러니까 뭐냐면 big fan of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1: 네.
0: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1: 오케이? 신기해요.
0: 그래서 best 무슨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ig,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1: Huge.
0: Huge.
1: 아.
0: 이런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1: 맞아요.
0: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1: 아.
0: 당신의 이런 거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1: 네.
0: 당신의 그리고 그 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1: 네.
0: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 때 지금 제가 big하고 huge 이거 들었죠?
1: 네.
0: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1: 네.
0: 이거
1: 아는 단어인가요?
0: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1: 예.
0: 이거 보여드릴까요?
1: 예, 그게 낫겠어요.
0: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1: 예.
0: 이거는 굉장히 좀 바로
1: 아,
0: Die Hard Fan.
1: Die Hard?
0: Die Hard Fan. 영화 제목에서 봤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1: 아.
0: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So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1: 완전 코어 팬 같은.
0: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뭐 뮤지컬을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oh, you know, I'm a die 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1: I have a feeling.
0: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문 어순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1: 어허.
0: 여기서는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1: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0: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1: 네.
0: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괜히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 일단 난 느낌이 있대요.
1: I have a feeling.
0: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1: She has a boyfriend.
0: O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그가 yes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1: yeah.
0: 그가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1: I have a feeling.
0: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yes라고 할 것 같은.
1: He will say yes.
0: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1: 네.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아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0: 네,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느낌.
1: 내 와이프가 될 것 같은.
0: 아, 맞아요.
1: 나.
0: 맞아요.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Al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Ne,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P로 네. 시작하죠?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play였죠?
1: 네.
0: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Very, very good.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1: I have a feeling.
0: 그가 yes라고 말할.
1: He will say yes.
0: 그렇죠. 걔가 이번에 그녀가로 해볼게요. 네.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1: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1: I have a feeling.
0: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1: I'll be your biggest fan.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Mm-hmm.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4: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3: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Really?
1: Yeah!
2: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0: Yay. Oh, great job, you guys. Yeah.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0: There you go.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5: See you.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2: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2: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2: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2: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해 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민족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연구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라틴계 매우 희망적이에요. 똑같은 10점을 맞아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백인계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0: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이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참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왜 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송하는 것보다 집단의 분위기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남들과 튀게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비난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와 응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딴 거보다 나에 대한 비난은 멈추자. 이것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해볼래. 이런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밀어붙이고 한번 살아볼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제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 일 옆에 꼭 써주기를 바라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 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멋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

0: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바위 능선이 험준하기로 이름난 허골산 아래 조금은 특별한 암자가 있습니다. 고요해야 할 산사에 울려 퍼지는 귀음. 그 정체는 거대한 돌을 나르는 굴삭기인데요.
1: 들어올 때 와, 이 소리 나는데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2: 저기 중요한 거는 잘 맞아야 될 건데.
0: 아찔한 돌탑을 쌓는 이는 이 절의 스님. 산에 흩어진 돌을 모아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3: 제 수행을 위해서 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장엄한 시간. 한 사람의 시간이 쌓여 천불천탑의 풍경이 됐습니다. 합천 황매산자락의 허골산. 산 중턱 굴 안에 부처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가 보니 빈 굴만 있었다 하여 허골산이라 불린답니다. 부처의 전설이 깃든 허골산은 놀라운 풍경을 품은 산사가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돌탑, 오직 한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믿기지 않는 풍경입니다.
1: 이걸 다 어떻게 쌓았을까? 다 사람이 쌓았나? 이렇게 쌓았다는, 쌓을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4: 신기하게도 혼자서 쌓기가 좀 힘드는 탑인데 어떻게 쌓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0: 무려 600m에 이르는 돌탑길. 끝없이 이어진 돌탑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천탑을 일군 용탑 스님. 탑이 들어선 이 길이 곧 암자가 되었답니다. 산사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됩니다. 조금 특별한 풍경이 있다면 견보살들이 함께 예불을 드린다는 건데요.
3: 손모 해야지 우리 손.
0: 산사에 버려진 남매를 거두며 견보살과의 인연이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예불을 드리는 이곳에는 대웅전도 불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곳은 거대한 바위.
3: 이 바위가 천불천탑을 쌓게 된 시작점이 된 바위인데 용바위입니다.
5: 왜 용바위인가요?
3: 그 형성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이를 보시면은 용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수행하다가 수행 중에 그 이 자리에 용을 타고 계시는 간세한 보살님을 청견하고 이 자리에 보니 땅이 밀어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내가지고 이 형상이 드러난 거래요. 그런 용도 간세한 보살도 모시고, 그리고 부친 또 진신살도 모시고.
5: 진신살이요?
3: 예, 모셔가지고 점화를 했습니다.
0: 용바위와의 인연이 천불천탑의 시작이었답니다.
3: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선사 고대 시대 사람들이 기도했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 성열이라고 바에다 이래 돌을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이게 성열을 하더라고. 예, 예.
5: 아, 거기 파인대가요?
3: 예, 파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도.
0: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의 발길이 이어져 온 흔적. 까마득한 선사시대 사람들도 이 바위에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간절한 마음은 이어져 온 거죠. 천불 천탑은 그 마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천계의 불상을 상징하는 천불. 용탑 스님에게 천불 천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야외 법당입니다. 어떤 틀이나 격식에 머무르지 않고 산 전체를 수행처로 삼은 스님. 오늘도 돌을 쌓습니다.
6: 포크레인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 저희 처음 왔을 때는 산에 길도 없고 나무만 우창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산에 1차적으로는 산에 길을 내야 됩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탑을 훈련될 생각이 뭐 부처님 인연을 해가지고 탑을 이제 사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굴삭기 됐죠.
0: 굴삭기 자격증까지 따며 산에서 나온 돌을 하나둘 쌓기 시작한 일이 어느새 수행이 되었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라 미리 짜맞출 수는 없는 노릇. 설계도는 오직 스님의 머릿속에만 있답니다. 돌이 이끄는 결대로 쌓다 보니 같은 모양의 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돌 하나까지 빈틈없이 규어야 하기에 탑 하나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5: 굉장히 꼼꼼하게 쌓으시네요.
3: 예, 튼튼하게 해야 천년을 가겠죠. 몇 년 전에 그 경주 지진 날 때 여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5: 그런데도 탑은
3: 흔들리는데 건물 여도 건물이 흔들리고 막 했는데 돌탑은 괜찮더라고요.
0: 그런데 거대한 돌탑마다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3: 사람마다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부처다 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간을 비워둔 거죠, 크게.
0: 탑마다 비워진 공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용탑 스님. 보기에도 아찔한 돌을 들어올리면서도 무게의 버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건 이런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오를수록 마음을 집중시키고 발걸음을 다잡다 보면 노동과 수행의 경계가 사라진답니다. 마주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랍니다.

0: 13년 수행의 시간이 쌓인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1: 너무 맛있다. 끓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2: 한국이 남짓다는 게
1: 감각이
2: 엄청 맛있다. 나왔다.
1: 저게 균형 한 번은 잘 맞아야 될 건데.
2: 어느 것도
1: 와 완전.
3: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1: 오,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대단하신 것 같다.
0: 탑을 쌓으면서 잡념을 비워낸다는 스님. 그 마음이 돌탑에 고스란히 스며서 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건네나 봅니다.
4: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지금 수행이 되고 이제 무심의 마음으로 이 탑에 제 마음의 흔적을 안 묻히는 거라 이제 그 사람 탑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마음이죠.

0: 여름 산사는 꽃을 피워내 또 다른 장관을 이룹니다. 불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꽃을 올린다죠. 산중 암자에서는 용탑 스님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인고 끝에 피어나는 건 꽃도 수행도 다르지 않다는 용탑 스님.
1: 수국이 사찰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이게 불도화하고 비슷한 느낌 들거든요. 돌반하게 복스럽게 생겨가지고 그 수국 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심었어요.
0: 불도화는 부처의 머리 모양을 닮은 꽃으로 수국과도 닮았는데요. 스님은 5년 전부터 매년 수국을 심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홀로 수행 중인 스님을 돕기 위해서 주말이면 일손을 보태러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가 있는데요. 공양 준비를 하다 말고 보살님이 꺼내든 게 있습니다.
2: 너무 심한가 이거?
3: 이게 스님 있는 바지예요?
2: 예, 스님 작업복. 이러면서 이거 봐라요. 예, 이게 다 새로 기부는 거잖아. 깊고 깊고 이것도 깊고. 한 15년 되지 싶어다 이 바지는. 우와, 이거 봐라.
3: 아이고, 다 찢어졌네.
2: 어, 이거 봐라. 오만 살마 이래가지고. 근데 이 바지가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편하대. 그래가지고 꿈에 오르신다. 버려야 되겠어요. 꿈에 드려야 되겠나.
3: 아니, 왜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군요?
2: 자기 자신한테는 한 푼도 안 쓰잖아. 그래. 그러니까 꿈에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불비력 난다.
0: 하루 종일 몸으로 수행을 이어가다 보니 공양 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런 스님을 위해 점심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2: 장수고 가시. 스님.
1: 네.
2: 예. 예, 오늘 저질 때는 요거다.
1: 아유, 그래. 예,
2: 콩국수 했어요. 예. 여기 넣어봐요.
1: 예.
3: 보살님 이렇게 직접 갖다 주시기도 하시나요?
2: 그럼 갖다 드려야지. 스님이 뭐 내려오시게 하셨잖아, 그죠?
3: 스님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2: 스님요, 자랑은 맨날 일만 합니다. 일만. 너무 일만 하니까 보기가 조금 안쓰러워요.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가 좀 힘들지, 그죠? 스님이 앞에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보살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2: 네.
1: 오늘 잘 먹겠습니다.
2: 네.
0: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소박한 한 상도 스님에겐 산중 별미. 뜨겁게 흘린 땀이 가장 맛있는 잔이 됩니다.
1: 시원하네. 이 콩국수를 딱 밖에서 이러면 이뻐. 시원하네. 좋네.
0: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서 왔다가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스님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4: 어디 갔다 친구분들하고
2: 친구분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어, 여기 자주 오시나 보네요.
4: 예, 너무 스님이죠. 아,
3: 스님이 좋으셔가지고.
4: 여기가 너무 좋아서 공기가.
5: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 때문에 자주 와서 보니까 스님이 그만큼 인내가 있어가지고 참 정성을 많이 들여가서 타부사는 게 보기 안 좋습니까?
0: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면 귀여운 견보살 도반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용탑 스님은 무엇 때문에 산 아래 산사를 두고 이 높고 외딴 산 속으로 후련히 왔을까요?
1: 이거 좌선하기 좋지 않나요? 딱 편편하게 전망도 좋고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0: 비워낼수록 더 채워지는 삶. 고된 길을 지나봐야 비로소 기쁨도 아는 법. 스님은 즐거운 고행 중입니다.
1: 모든 행위를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니까 거긴 시간 개념이 없죠. 항상 이 자리, 그 순간 그냥 여기, 그냥 여기서 내 존재할 뿐이지.
0: 천불 천탑에는 오늘도 굳건한 시간이 쌓여갑니다.

0: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대단하신 엄마의 손맛. 전국 어디에도 이런 맛은 없어.
1: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3: 예.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2: 네.
3: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컷!
2: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아 너무 힘네.
3: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4: 뜻밖의 만난 바다는 놀랍고 환상적입니다.
2: 여기가 바로 멕시코의 바다, 오악타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4: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태평양 최고의 돌고래쇼. 똑같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 멕시코의 특이한 지형이 만들어낸 독특한 풍경을 만납니다. 거기에 즐거운 사람들까지 만나면 이보다 완벽한 여행이 있을까요? 멕시코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오악사카 여행법, 그 색다른 루트로 지금 떠납니다. 멕시코 최남단의 산악지대이자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오악사카. 남부의 여유로움과 활기가 넘치는 맛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곳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멕시코에서 원주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화사한 건물들이 골목마다 펼쳐져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제가 멕시코를 여행할 때마다 거의 매번 빼놓지 않고 들르는 지역입니다.
2: 멕시코 사람들에게 가장 멕시코스러운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10중 8구

0: 오악 색깔을 1등으로 꼽습니다. 바로 이곳이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오악사카입니다.
1: 지형적으로 고립된 탓에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0: 이 오아카 중심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달리면 산타 마리아 델 툴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특별한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헐라. 파라 엔트랄 cuánto cuesta? 20 pesos.
1: 비싸지 않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0: Gracias, gracias. 바로 이곳입니다. 이 나무예요. Árbol del Tule.
1: 둘레가 약 58m. 살아있는 나무 중 밑둥둘레가 가장 큰 나무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이 나무 넓은 거 좀 보세요. 아, 다시 봐도 진짜 넓네. 마치 건물 한 채가 탁 놓인 기분입니다.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성인 남성이 30명이 둘러도 겨우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에요.
1: 여러 나무가 합쳐진 게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선 뚱보나무라고 하죠. 근데 뭘 열심히 보는 걸까요? 사진을 찍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나무를 즐기는 방법인데요.
0: 인콘타스 알고?
2: Sí, un elefante acá al lado. Ahí está el tronco, ahí está la oreja. Y si ves, está acá, ves un venado, aquí está la nariz, ahí están los cuernos.
1: 나무 줄기에 특이한 모양들이 겹쳐서 다양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0: 이 나무에서 무려 약 27개의 동물과 사람 형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Me gusta mucho porque tiene más de historia. Yo creo que este árbol tiene más de tiene muchos años aquí porque yo me acuerdo cuando yo vine de chiquita y te acuerdas todos estos diseños y dibujos y animales. Es impresionante.
2: Es el más inmenso, más grande del mundo.
3: Vamos a hacer mano a mano hacer un tronco del árbol. Sí. ¿Así?
2: Sí.
3: Vamos, vamos, vamos.
4: Tiene más de 2000 años.
3: ¡Ah! ¡Muévelo, muévelo!
0: 손만 잡았을 뿐인데 멕시코 사람들의 흥이 폭발했습니다.
3: 비바 코레아! 이 멕시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Vamos!
0: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가 품은 생명의 기운까지 좋은 기운 듬뿍 받고 최근 입소문 나고 있는 독특한 해안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태평양의 강력한 파도가 바로 밀려오는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 펼쳐집니다. 저절로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3: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멕시코 남부 오악세카의 해변입니다. 정말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곳인데요. 이 해변의 끝까지 걸어가면 정말 독특한 모습에 압도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Hola! Hola, ¿cómo están? ¿Es un viaje familiar? ¿Ya subieron? No es difícil.
5: Nada de difícil y además está sensacional ir a subir las dunas, conocerlas y mirar este gran espectáculo que tenemos.
6: Fue muy divertido. Hemos venido en dos ocasiones.

0: vez anterior hacía mucho calor, pero esta vez está muy fresca la arena y es muy divertido rodar. Me da mucha emoción y te marea un poco. Pero está muy bonito.
1: 걸을수록 가까워지는 해안 풍경의 정체. 단순한 모래사장이 아니라 거대한 모래 언덕, 사구입니다. 멕시코만과 태평양 사이 육지폭이 가장 좁은 지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2: 멕시코 북부,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이 중앙지역의 태우안테펙 지역을 지나 지금 이곳 태평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강력한 돌풍이 발생하는데요. 그 바람이 이렇게 모래를 끌고 와서 사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가면 더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바다와 바로 연결된 모래 언덕이 이질적입니다.
2: 이런 사막은 맨발로 걸어야 이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제 몸이 휘청합니다. 바람이 정말 세네요.
2: 누렁아, 아, 누렁이가 아니구나. 흰둥아. 어디서부터 왔어?
1: 혼자라 조금 외로웠는데 친구가 생겨 반갑습니다.
2: 또 가야 돼?
1: 이 정도면 가지 말라는 거죠. 친구가 원하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2: 아, 좋다. 와.
1: 모래 침대도 아주 푹신합니다.
2: 고요하고 평화롭고. 저는 이 황량한 사막이랑 해파란 바다가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완벽한 조합이다. 거대한 대자연의 바람과 시간이 만든 이 멕시코의 풍경입니다.
1: 한적하게 나만의 바다를 누리고 싶다면 유명해지기 전에 방문해보세요. 조용한 게 싫다면 여기를 가면 됩니다. 휴양과 야외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푸에르토 에스콘디도. 아름다운 해변 마을이자 국제 대회가 열릴 만큼 서핑으로 유명합니다. 대형 어종이 사계절 내내 풍부한 낚시꾼들의 천국이라 찾아왔습니다.
2: 제가 찾아서 주인공은 바다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으로 알려진 도세치입니다. 50km가 넘는 속도로 헤엄치고 2m가 넘는 몸 크기에 커다란 등 지느러미를 돛처럼 펼치는 녀석이죠.
1: 손맛이 최고라는데 저도 맛볼 수 있을까요?
2: 도세치! 동생 있어요. Hola, señor.
3: Hola.
2: Buenas tardes.
3: Buenas tardes.
2: Me gustaría pescar la pez vela. ¿Cuándo un día salí? ¿Cuándo tengo que salir?
3: En la madrugada, como a las 6 de la mañana.
2: ¿En la madrugada?
3: Sí, de una a la pesca, al vela.
2: ¿Has pescado la pez vela?
3: Sí.
2: ¿En serio?
3: Sí.
2: ¿Cuántos?
3: Como unos 4.
1: 아저씨가 전에 잡았던 걸 보여주신답니다.
2: 와. 우와. 와, 지금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이 그 도파민과 흥분됨이 막 느껴져요.
1: 도세치 낚시는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시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2: 오! 곰치, 곰치! 곰치, 곰치. 오, 이거 곰치예요, 곰치. 그렇죠? 우와.
1: 곰치는 이빨로 무는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인지 아저씨가 쩔쩔맵니다.
2: Es peligroso.
4: No sé.

0: 이거 아저씨는 지금 당황하셨어요. 꿈치 처음 잡으셔가지고 과일을 못 빼세요 지금. 됐다. 아이고. 그래도 어유 나는 죽일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네. 깨끼르노 세뇨. 깨끼르노.
1: 어부를 소개받고 다음날 일찍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0: 올라 세뇨. 올라 buenos días.
2: Vamos a buscar un pez vela.
0: Pez vela.
2: Hola. Uhu. Vamos a tratar para buscar un pez vela. Vamos a tratar para ver si sacamos, si tenemos suerte, pez vela, atún dorado, no sé. Es una aventura.
0: Sí. Hola. ¿Cómo estás?
1: 모험은 늘 설레고 기대됩니다. 드디어 출발.
0: 제가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는 바다 낚시는 처음인데요. 너무너무 기대도 되고요. 오늘 꼭 그 낚시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스톱캐치랑 이렇게 딱.
1: 오늘 이 바다는 행운을 제게 허락해 줄까요? 행복한 상상에 빠져봅니다. 이렇게 큰 낚싯바늘도 있었네요.
0: 여기 우리가 오늘 찾는 돌쇠치를 잡을 때 사용할 바늘입니다. 그 조그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바늘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크기 보세요. 저기 걸려 나갈 것 같아요. ¿Cuántos metros generalmente la pesca vela?
2: Como dos y medio, dos metros y medio.
1: 돌쇠치의 시선을 사로잡을 미끼도 준비하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2: Preparando una carnada.
0: Carnada.
1: 향으로 유인할 미끼랍니다. 돌쇠치가 워낙 빠르고 힘이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끼를 단단히 고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이 낚싯대만으로도 움직이기가 힘든데 여기에 돌쇠치가 물리면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손맛 오늘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1: 낚싯대를 물속에 던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돌쇠치는 물 위로 이동하는 물고기떼를 긴 주둥이를 휘둘러 기절시킨 후 사냥하는데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낚싯대는 잠잠한데요.
3: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엄청 커! 두 마리다, 두 마리! 어머, 얘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해야겠다,
4: 조용히 해야겠다. 얘네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3: 그쵸?
0: 어머나! 예뻐! 쎄아만!
2: Sí, van, están haciendo el amor.
0: Se abrazan. Haciendo el amor. 어머나, 여러분, 태어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서 거북이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2: Muchas, más tarde, muchas.
1: 어부 경력이 58년인 선장님의 눈이 날카롭습니다.
0: 지금 옆에 돌고래 나왔대요, 돌고래.
1: 돌고래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0: 저기. 고래다, 고래! 바제나!

0: 저기 있다.
1: 마치 절 호위라도 하듯 돌고래떼가 배 주변을 감쌌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2: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와. 우와. 와, 이거 제 인생에 정말 몰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와, 돌쇠치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이건 지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기가 바로 멕시코의 바다, 오아크타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1: 그냥 돌고래떼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2: 와, 엄청납니다,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Porque ahora estamos siguiendo a los delfines.
3: Para ver si capturamos un pez mela.
2: Aquí, habría posiblemente.
4: 여기 어딘가에 지금 도세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돌고래와 도세치는 식성이 같은데 돌고래가 물고기 떼를 몰아붙이면 도세치가 기절시켜 함께 배를 채우는 공동 사냥을 한답니다. 점점 긴장감이 커지는데요.
2: 오, 어딘가. 오! 베스벨라? 베스벨라? 오! 저건 도세치예요, 도세치. 저건 달라.
1: 돌고래와 달리 도세치는 점프했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다네요.
4: 지금 이 바다에 나온 지 5시간 만에 처음으로 도세치를 지금 봤습니다. 하늘로 점프를 착 뜯거든요. 한 3마리 정도 뛰었는데,
2: 야, 드디어 지금 만나는 것 같은데요, 도세치.
1: 도세치 낚시는 어느 포인트에 멈춰서 하는 게 아니라 돌쇠치 속도에 맞춰 계속 빠르게 이동하며 미끼 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미끼를 물면 실이 풀리며 소리가 난다는데 낚싯대가 계속 잠잠합니다. 돌고래떼가 지나간 자리 갈매기만 신이 났습니다.
2: 안 돼, 이거. 돌쇠치가 먹어야 돼. 들어.
1: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는데요.
2: 지금 이 바다로 나온 지 6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아, 결국에는 참 많이 봤는데 도세치가 안 나와요. 한번 점프 뛰는 건 봤는데 전혀 입질이 안 옵니다.
5: Hoy intentamos, pero no pudimos, no tuvimos ningún ataque de vela. Entonces, para mañana vamos a intentarle otra vez con ellos, a ver si es posible para que ellos puedan tener una buena toma de la cámara.
1: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아쉽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실망한 제가 안쓰러웠는지 선장님이 같이 밥을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2: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식당. 아.
6: Aquí está el filete de tesvela.
1: 어부들이 주로 밥을 먹는 곳인데 어제 잡은 돌쇠치가 있답니다.
2: 오늘 그토록 찾아헤맸던 돌쇠치입니다. 이렇게라도 보네요. 근데 보기에는 약간 참치 같기도 하고요. 약간 등푸른 생선 같기도 하고요.

0: 않아. 우리만 못 잡은 게 아니었어요. Todos no pescaron.
1: 이런 게 동병상련 위로가 됩니다. 도세치 요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마늘을 곁들인 도세치 스테이크에 신선하고 알록달록한 토마토 살사를 듬뿍 얹어냅니다. 전형적인 멕시코식 한 접시 식사입니다. 실란트로 크림은 고수를 듬뿍 갈아 넣은 사워크림인데요. 이를 끓인 다음 생선을 넣고 익혀줍니다. 라임즙도 듬뿍 들어가 있는데 고수가 풍부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네요. 버터와 다진 마늘로 풍미를 더해 구워낸 도세치 필레까지.

0: 도세치 요리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 큰 식탁이 도세치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각종 소스를 올린 도세치와 튀김까지 딱 준비가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도세치를 못 잡아서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1: Te recomiendo el este.
0: Este.
1: Sí.
0: ¿Por qué?
1: Porque es más jugoso.
0: 선장님이 추천하는 요리라면 믿고 먹어야죠.
1: delicioso.
0: 제가 멕시코에서 살기도 했고 여행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고수 크림 소스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데요. 그 우리 크림 스파게티의 그 풍부하고 고소한 그 맛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고수의 표현하기 힘든 그 향과 맛이 풍부하게 섞여 있어요.
1: Muy rico.
0: 도세치 요리는 현지인들에게도 별미인데요. 입안에 도세치가 부드럽게 넘어가니 도세치를 못 잡은 아쉬움도 스르륵 사라집니다. 바닷가에 왔는데 석양은 안 볼 수 없죠. 제가 오아크사카 올 때마다 꼭 들르는 제 작은 아지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안선에서 조금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작은 뭐 모래, 바위들 같지만 내려가면 진짜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육지나 절벽 뒤로 저무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2: 아, 너무 좋아.
0: 황홀한 석양은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2: 저 바다 뒤로 넘어가는 노을진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바로 이곳이 오아크사카에서도 노을로 유명한 거북이 전망대입니다. 이 땅 모양이 거북이처럼 푹 튀어나와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 등껍질에 앉아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 정말 완벽한 오아크사카의 노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전에 여행하면서도 힘이 들면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쉬곤 했는데요. 긴장과 흥분이 가득했던 하루를 내려놓고 잠시 여유를 가져봅니다. 태평양의 여운을 간직하고 이제 산악지역으로 갑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빵이 있듯 이 지역에 유명한 빵이 있습니다. 거칠고 고립된 산악지형의 특성 때문에 이 빵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0: 이 멕시코 고산 지역에 정말 독특한 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당나귀 빵이에요.
1: 마을 어귀의 당나귀 조형물을 보니 이곳의 명물인가 봅니다.
0: 올라. 올라. ¿Cómo estás?
2: Bien. ¿De Corea?
0: Sí,
2: de Corea.
0: Sí, soy de Corea.
2: ¿Corea tú?
0: Sí.
2: ¿Y qué vienes hacer acá?
0: Aquí para descubrir su pueblo.
2: ¿Nuestro pueblo?
0: Sí.
2: ¿Y por qué escogió San José?
0: Ah, aquí es un pan específico.
2: Ah, pan de burro.
0: Sí.
2: ¿Sí lo has probado?
0: Voy a probar.
2: Ah, sí, está bueno.
0: ¿Sí? ¿Les gusta?
2: Sí, está. Ah. Está chingón el pan de burro, ¿verdad?
3: Sí. Hola.
0: Hola. Véngase.
4: Otra cuadra. Otra cuadra. Puesto derecho. Ahí hay una panadería. Tiene un mejor pan de burro. De un burro. Ya, ahí se cuenta.
0: Ok, muchas gracias.
1: 아이들도 인정하는 당나귀 빵. 얘기를 듣고 나니 더 궁금한데요.
0: 아, 여기 있네. 당나귀. 여기 있었구나, 당나귀야. 여기가 당나귀 빵집인 것 같습니다. 올라. 아, 여기도 지금 당나귀가 딱 있어요. 올라, mucho gusto. 아, 여기가. 야, 빵 향기가 엄청난데요? 아, 맛있겠다.
1: 갓 구웠는지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0: 이 빵에 보니까 당나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당나귀 빵이 맞습니다. 아, 이게 당나귀 빵이구나.
1: 근데 왜 당나귀 빵일까요?
5: El pan de burro lo llaman porque lo transportaba en burrito. No había camiones, carro, nada. Ahora, pues ya hay camiones, pues ya lo llevan en el camión, pero antes no había, puro burritos. Hasta 5 o 6 burritos lo cargaba el pan. Ajá, sí.
1: 빵 이름은 단순한데 만드는 방법은 과학적입니다.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다는데요. 주 재료는 밀가루와 설탕. 여기에 물을 넣고 반죽하는데 꼭 들어가는 게 천연 발효종입니다. 물과 밀가루만을 이용해 24시간 동안 발효한 거라네요.
6: Cada vez que hacemos pan, eso lo hacemos poquito, nomás para ir poniendo de a poquito, cada vez que hacemos pan, ir echando de a poquito.
1: 천연 발효종이 곰팡이를 차단한 덕분에 쉽게 상하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답니다.
0: 셀드란 con esta masa.
7: Como 215,
0: 220. Más o menos 200.
1: 반죽을 섞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0: 씻고 넣고.
7: 야, 달달로?
0: 뿌듯 된다? Gracias. 재료가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1: 저 잘하고 있나요?
0: 반죽이 엄청 무거워요.
1: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역시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 빵을 만들 반죽이 이만큼.
0: 거울을 제시는 거구나. 근데 골로 이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7: 발란스.
0: 8
7: libras.
0: 4 kilogramos.
7: 8 libras.
1: 무게를 재는데 이 돌이 웬만한 저요보다 낮답니다. 역사도 있죠.
7: Más de 100 años.
0: Más de 100 años.
1: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일하는데요. 일손이 점점 부족해 마무리 반죽 작업은 기계를 씁니다. 반죽을 큼직하고 둥근 덩어리로 잘라 치대며 둥글게 만드는데요. 균일하게 탄력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꾹 눌러 널쩍하고 밀도 높은 형태로 변형시킨 다음 위에 문양을 새겨주면 완성!
0: 당나귀 빵 인증!

0: 만든 사람의 자부심까지 담았습니다.
1: Mi nombre, su apellido,
2: su nombre y apellido.
1: Anita Guzmán Fierro.
0: 아니타 할머니는 35년 동안 이 빵을 만들어 왔다는데요. 증조할머니부터 시작해 이제는 아들이 물려받으며 4대째 가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상하지 않는 보존력 때문에 험준한 산길을 넘는 노쇠 짐꾼들에게 사랑받았죠.
3: 와, 예쁘다.
1: Una semana, pasando de una semana.
0: 빵을 만드는 날은 일주일에 두 번. 장작을 태워 전통 속조 화덕의 내부를 뜨겁게 달군 후 잔열로만 빵을 굽습니다. 험하게 다뤄도 부서지지 않고 잘 상하지 않는 빵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3: 지금 갓 나온 빵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0: 밀도가 높고 속이 꽉 찼습니다. 갓 나온 당나귀 빵, 그 맛은 어떨까요?
3: 갓 나온 빵, 너무 맛있다.
0: 한김 열기를 식히면 주민들이 기다렸다는 듯 찾아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아침 식사입니다. 그제야 가족들도 아침을 먹는데요. 당나귀 빵은 꼭 이것과 먹어야 한답니다.
4: Gracias. 이게 지금 초콜라떼랍니다.
0: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고 부드러운 맛은 아닙니다. 빵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어울리도록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하게 끓여냈다네요.
3: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이게 입에 들어오자마자 그 초콜라떼의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확 퍼져요.
5: Porque pues ellos son el mejor pan. Sí. Yo pues me voy a este quedar haciendo este pan. Sí. Porque ellos pues ya son mayores de edad. Entonces algún día pues ya no van a poder hacer este pan.
0: 당나귀 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이제 더 깊은 산속으로 달려 특별한 붉은색을 만나러 갑니다.
3: 붉은색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뜨거움이나 강렬함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곳에선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오악타카엔 그 따뜻함을 상징하는 붉은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대째 전통 방식을 이어가며 그 붉은 토기를 굽는 분들이 계십니다.
0: 미리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3: 올라.
0: 마을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토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전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용기들입니다.
6: 하나 pieza muy ancestral.
4: Hace cuánto tiempo, cuántos años?
6: Hace más de 1000 años.
4: ¿En serio?
6: Sí, hace más de 1000 años.
0: 질감이 토기보단 목기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6: Todo este es barro que vamos trabajando. Estos son los trozos.
0: 마을 여성들이 직접 산에 올라 캐왔답니다.
4: 아, 이거구나.
6: 아, este barro recolecté mes de enero, febrero y marzo.
0: 말과 당나귀는 물론 차로도 갈 수 없어 왕복 6시간을 걸어서 구해온 거라네요.
3: 무게가 엄청납니다.
0: 이 무거운 걸 각자 등에 짊어지고 날랐다니 대단합니다. 3개월 동안 채취한 흙으로 1년을 쓴다는데요. 물을 부으면 금방 풀어져 부드러운

0: 지내게 되는데 충분히 가라앉도록 이틀 정도 둔 다음 진흙과 모래를 섞어 토기를 만듭니다.
1: Aquí está pura mano. Aquí desconocemos lo que es un torno, lo que es un molde. Aquí todo es a mano.
0: 물레를 안 쓰고 어떻게 토기를 매끄럽게 만들지 의문인데요.
2: 아, ¿qué es esto?
1: Este es un pedazo de hule de pelota.
0: 물레 대용으로 쓰는 게 뭔가 했더니
2: 야, 이게 지금 농구공이에요, 농구공. 농구공을 이렇게 잘라서 쓰시네요. 이게 물레 역할을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놓고 돌려서 쓰시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Desde cuándo usaba este baloncito?
1: Desde hace 30, 40 años.
0: 농구공 조각 위에 올리고 몇 번 돌렸더니 금세 매끈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2: No es el color rojo.
1: No, porque apenas se va a pintar. Con el barro rojo, con el engobe.
0: 토기를 만드는 흙도 붉은색이지만 색깔을 내는 건 다른 종류랍니다. 이 점토를 서너 겹은 칠해야 한다는데요.
2: 아, 이렇게 하면
1: aparte es el proceso de la preparación del barro y aparte es el proceso de la elaboración de las piezas. Son 20 días.
0: 기다림의 시간으로 완성되는 더딘 작업. 남성들이 일을 하러 멀리 떠나면 여성들은 이렇게 붉은색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뭘 하시나 했더니 토기를 계속 긁어냅니다. 유약을 바르는 대신 긁어내는 거래요. 우리나라 옥돌 같은 느낌인데요.
2: 이 돌도 세대를 거쳐서 계속 사용하고 계신 거래요. 이 돌도 벌써 15년 이상 쓴 돌이라고 합니다. 꼬모, 꼬모, 꼬물로 하세요.
3: Toma la pieza, la piedra, y le va, lo va puliendo así.
2: Así.
3: Ajá, circular.
0: 약간 힘을 주고 한 시간은 해야 한답니다.
2: 와, 이거 유약 바른 것처럼 엄청 반짝여요. 제 얼굴도 보일 것 같은데요? 거울 같아요. Como espejo.
0: 광택 내기를 마쳤는데 굽기까지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1: 귀한 거니까. Aquí están de las piezas. No hay que tocarla. Ya no hay que tocarla. Sí. Aquí es donde vamos a secar las piezas. A su modo, no hay que sacarlo al sol. Ahorita solo esperar 5 días más y ya quemar la pieza.
2: 정말 이 시간과 어머니들의 노력 그리고 이 분들의 이 토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이 자기들입니다, 정말.
0: 마당에 불을 피워 저온에서 굽는데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겠네요.
2: 아우, 배고픈데 음식 하세요, 음식. ¿Qué está haciendo aquí? ¿Qué comida?
1: Asando carne en comal.
0: 우리나라에서 잔치할 때 쓰던 대형 전 부침용 철판과 비슷합니다.
2: 이게 멕시코 시골에 오면 볼 수 있는 전통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가마솥 같은 프라이팬이죠. 장작으로 이렇게 불을 지피는데 큰 프라이팬에 고기도 굽고 커피도 데우고 또르띠아도 굽고 완전 올인원 프라이팬이에요.
1: Y en medio la tortilla.
2: 아하.
1: ¿Quiere probar pedazo?
2: Sí, sí, sí. Pero se ve muy caliente.
1: Sí. ¿Usted?
2: Sí, sí. 아, 뜨거.
1: A ver.
2: 오, 아, 냄새 너무 좋다.
1: El más rico de Oaxaca.
2: 와, 맛있다. Qué rico.
1: Así comemos, calientito, recién hechecito.
0: 옥수수 반죽으로 잘 구워낸 또르띠아에 쫙 늘어나는 매력에 오악사카 치즈를 얹고 꼬마 위에 올려 구워냅니다. 또르띠아는 우리나라의 밥처럼 멕시코 요리의 기본인데요. 입맛대로 소스를 추가해 먹습니다.
2: 와, 고기까지. 아우, 징거요.
0: 제 눈앞까지 또르띠아를 가져오셔서 기대했거든요.
1: 그리고 이거 다 오이다.
2: Pensé que usted diera esta comida a mí.
1: Debes para compartir.
2: All of the sun
0: is 일부러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예뻐 보였나 봐요.
2: 와.
1: 와.
0: 원래보다 두 배 정도 되는 크기의 또르띠아를 주셨습니다.
2: Siento su amor.
1: El consentido Lucho.
2: 이게 애정이 넘치셔가지고
0: 이럴 땐 더 맛있게 먹어야죠. 사람의 온기까지 더해져 속이 든든.

0: 태평양에서부터 산악마을까지 고악세카의 명물을 따라 새롭게 그려본 여행지도. 놀라운 흥분을 잊기 힘들어 다음에 또 와야겠습니다.
1: 베라크루즈 사냥여행 시작합니다.
2: 홀라. 사람들이 너무
1: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이런 순간들이 자전거 여행의 진짜 매력입니다.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 저는 그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3: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0: 고혈압이 있어도
1: 됩니다.
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할 요시 5분 1초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0: 이어서 변신, 타요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1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검은 연기 속의 에어쇼.
1: 이건 설마.
2: 우와, 무슨 일이야?
1: 방어막이 훼손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 복구했어요.
2: 믹스에 침입일지도 몰라. 어서 출동하자.
3: 그럼 잠은 언제 자?
4: 다 고쳤다잖아. 별일 없겠지.
2: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3: 내 말은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란 거지.
5: 에이, 루아가 잘 고쳤을 거야.
2: 너희 정말 용사라는 애들이.
6: 아, 빌리.
3: 빌리는 매번 유난이라니까.
2: 뭐라고?
1: 용사님들.
3: 그만해.
7: 오늘은 타요와 두리가 공항에 놀러 왔어요.
8: 우와, 정말 크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 처음 봐.
1: 역시 두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어? 비행기가 착륙하나 봐.
8: 우와, 멋지다. 에어쇼에 나올 비행기도 오늘 만난다고 했지?
1: 물론이지, 내 친구거든.
8: 신난다. 슝 슝.
1: 어?

0: 타요, 오랜만이네.
1: 타고.
0: 에어쇼 연습을 보고 있었구나.
1: 네, 윙이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2: 첫 공연이라 더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3: 타요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올 거지?
1: 당연하죠. 윙이라면 분명 잘해낼 거예요.
0: 다음은 급강암욕이야. 내가 신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4: 문제 없어.
0: 윙, 잘할 수 있지?
5: 물론이지. 어서 해보자.
0: 좋았어. 그럼 간다.
5: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더.
0: 야호!
1: 신났다.
5: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이러다 부딪히겠어.
0: 그럼 하나, 둘.
5: 미안, 나 못하겠어.
0: 윙, 너무 걱정 마.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5: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이러다 쇼를 망치고 말 거야.
4: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어?
5: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6: 윙.
7: 며칠 후 에어쇼 공연 날이 되었어요.
4: 비행기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
1: 에어쇼도 엄청 재밌겠지?
8: 응. 어? 저기 중장비들이잖아? 더그도 같이 있네.
9: 어? 얘들아! 너희도 에어쇼 보러 왔니?
1: 그럼요. 이렇게 멋진 쇼를 놓칠 순 없죠.
10: 다들 기대가 크네.
11: 윙!
4: 어?
11: 윙!
0: 어? 어? 대체 어딜 간 거야? 무슨 일이야?
4: 더그, 큰일 났어. 윙이 사라져버렸어요.
0: 뭐라고?
1: 윙이
0: 사라졌다고?
5: 오늘도 실수할 게 뻔해. 공연을 망칠 바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저 구름은 꼭 타요를 닮았네.
1: 윙, 오늘 공연 기대할게.
5: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줬을 텐데. 어? 저건 우주선? 모두에게 알려야 해.
12: 야, 잠깐. 닉스님, 웬 파리가 한 마리 꼬였습니다요.
13: 뭐?
12: 저런 꼬맹이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13: 미개한 행성의 꼬맹이라 해도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아.
5: 어떻게 된 거지?
13: 멋진 쇼를 보여주고 싶나?
5: 어? 누구야?
13: 더 멋있고 아찔하게 날고 싶은 거지.
5: 그렇지만
13: 모두 널 보며 환호하게 해주마.
4: 멋지다.
14: 이가 최고야. 진짜 대단하다.
15: 윙도맨.
1: 꼬마 버스 타요.
5: 그러게.
4: 아, 저기 윙이다.
1: 정말이잖아. 그런데 자, 저러다가 부딪히겠어.
15: 너 윙 조심해.
1: 빌리.
13: 그래, 알았어.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8: 휘몰아치는 폭풍이여!

0: 미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타!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0: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0: 거기서!
2: 윙을 막으려면 힘을 모아야 해! 크리스!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3: 그럴 필요 없어! 어? 내가 바람으로 꼼짝 못하게 할게!
4: 내 물대포만으로도 충분해!
2: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3: 가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4: 안 보여! 어디야?
5: 아무도 내 공연을 막을 순 없어!
3: 녀석이!
2: 모두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해!
3: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아!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맥스! 어? 나를 좀 도와줘! 알았어!
6: 따라가지 말고
5: 그렇게 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4: 잡을 수 있고 말고!
5: 어딜 보고 있어? 여기야 여기! 에어쇼보다 재밌는데?
1: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거든. 넌 이런 거 못하지?
5: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1: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5: 못할 줄 알고?
1: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다.
2: 윙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줘. 나와 부딪힐 만큼 말이야.
6: 뭐? 대체 어쩌려고?
2: 나한테 생각이 있어.
6: 빌리, 너만 믿을게.
2: 좀 더 가까이. 지금이야!
5: 내가 이겼어! 당장 풀지 못해!
2: 레인저들을 불러줘!
1: 알았어!
5: 감히 내 쇼를 망치려고 한다니!
2: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6: 빌리, 우리 왔어!
2: 윙! 네가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은 이런 게 아니잖아!
1: 다시 돌아와서!
3: 너만의
4: 쇼를 보여줘!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윙! 어?
8: 돌아왔구나!
3: 얼마나 걱정했다고!
9: 윙!
3: 어?
9: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8: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너랑 함께하고 싶어.
3: 난 말도 없이 도망쳤는데 고마워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잘 됐다.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8: 우주선이라고?
6: 어? 빌리!
2: 설마...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0: 스포츠 아나운서.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중계를 해볼 거야. 아, 필요한 건 이거야. 마이크를 들고 경기를 중계하면 정말 신나겠죠. 네, 출발합니다. 블록 선수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구슬이 따라잡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구슬 선수 우승!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스포츠 아나운서거든! 너희도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우승 선수한테 질문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친구들은 마이크 대신 뭘 쓸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우와, 정말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 스포츠 경기 보러 가자!

0: 조지 선수 공을 준비합니다.
1: 좋아, 자 간다.
0: 내 슛. 디시 선수 막아냅니다.
1: 잘했어. 안녕 딜런.
0: 안녕 데이지. 안녕 디시. 안녕 오지. 우린 스포츠 아나운서야. 같이 할래?
2: 예.
1: 오, 그럼 우리 경주할까?
3: 장애물 경주 어때? 장애물은 내가 만들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전 으쌰으쌰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수들 등장. 먼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지 선수입니다.
1: 짜잔.
0: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씨 선수.
3: 네, 좋아요 선수들. 모두 제자리에 준비. 눈 꼭 감고 깡충깡충 뛰고 빙글빙글 세 바퀴 돌고 눈 뜬 다음에 자, 출발!
0: 출발합니다!
4: 근데 뭐죠?
0: 둘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1: 엄마야!
0: 네, 이제 제대로 갑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애물, 데이지!
3: 바로바로 균형 잡기 나무!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건너는 거야!
1: 으아, 비씨 조심해!
3: 난 바로 바람개비야! 빙글빙글빙글빙글.
0: 비씨 선수 재빨리 데이지 위로 날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군요. 다음은 오지 선수.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지 선수 밑으로 갑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럼 당연하지.
3: 예!
0: 현재 BC 선수가 선두입니다.
3: 다음 장애물은 타이어 그네. 이 타이어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1: 그건 쉽지.
3: 그것도 흔들리는 동안에요.
0: 잊지 마세요. 이번 으쌰으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0: 대지, 선수들 상황은 어때요?
1: 오지는 들어가는 게 힘들고 비씨는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2: 됐다!
3: 네, 총과! 오지가 앞서갑니다!
4: 내가?
2: 예!
0: 기분이 어떤가요?
2: 우와,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해.
0: 근데 오래 못 가네요. 비씨가 따라잡습니다.
2: 예, 같이 가자.
0: 어? 이제 비씨가 앞서갑니다.
2: 어, 비씨 같이 가. 혼자 가면 심심할걸.
1: 다음 장애물은 나뭇가지. 선수들은 이 나뭇가지를 타고 끝까지 가야 해요.
0: 우와, 어렵겠는데요?
1: 맞아요. 특히 떨어지면 큰일이죠. 엉뚱한 모래밭이 있거든요.
2: 엉뚱한 모래밭? 으아!
0: 선수들이 저 엉뚱한 모래밭에 빠지면 아주 엉뚱해질 텐데요. 그 모래밭에 빠지니까 어때요? 역시 엉뚱하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2: 나 먼저 간다.
0: 잘해봐. 네, 오지 선수가 앞서갑니다. 비씨 선수, 이제 엉뚱한 모래밭에서 벗어날 방법은 진지한 막대를 찾는 것뿐인데요. 오, 맞아. 제일 진지한 막대는 바로 스포츠 아나운서의 마이크죠. 진지해졌군요.

0: 아나운서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찾아보자. 내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어!
1: 오, 결승선이 보여! 들판 저 반대편이야! 하지만 평범한 들판이 아니지! 여긴 바로 대파리가 사는 바닷속이라고!
0: 조심해! 저기 데이지 해파리가 온다! 으아! 엄마야, 나서요! 선수들 나란히 달립니다! 아니, 어깨 위에 올라탔군요! 내 우승자는 바로! 잠깐, 그게 누구지? 알았다! 다시 천천히 되감아 볼까요? 여러분, 뒤로 가봐요! 자, 이제 다시 천천히 원래대로.
1: 누가 이겼어?
0: 오지 승리! 모자방울 덕분이야!
2: 예! 모자방울아 고마워!
3: 반지!
1: 오지 승리!
0: 축하해요, 오지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르곤졸라 치즈 좋아해요?
1: 그 치즈 말이야? 완전 좋아하죠! 좋은 질문인걸! 그거 물어보길 참 잘했다!
0: 좋은 질문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3: 예! 성공!

0: 우와, 진짜 열심히 했어요.
1: 이 메달 B씨랑 나눠 가질래.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거든. 휘!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할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진행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캐치
3: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0: 마늘을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1: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2: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2: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어?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2: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1: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0: 기가 밀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3: 나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몬 변신 완료.
1: 스케이몬 변신 완료.
2: 기가 빌더 뒤쫓아.
1: 너희 도망가 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0: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4: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어! 다

0: 포기할 순 없어! 멋진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서는 안전해!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1: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어?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0: 얘들아! 어?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미녀 임무 완성!
1: 오호하하,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어?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마이키!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0: 이어서 변신, 타요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레오미.
3: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4: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5: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6: 얘들아.
5: 저건?
6: 나도 같이 놀자.
5: 로비잖아.
7: 열심히 준비했는데.
8: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5: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9: 잤다고 약보지 말아요.
6: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장난친 것 뿐인데.
5: 다들 진정해.
6: 이제 남자는 우리 쇼를
5: 좋아하지 않아.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저건 나잖아.
10: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5: 설마 이 마음도.
10: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5: 진짜가
10: 내가 쓰러지면 안 돼!
5: 아닌가?
11: 용사님! 용사님!
12: 아, 깨어났구나.
13: 괜찮은 거야?
5: 어떻게 된 거야?
11: 기억 안 나세요?
12: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10: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13: 그런 일이 없어.
10: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5: 그랬었지.
6: 저 빌리.
13: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10: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굴 거잖아!
6: 그렇지 않아!
13: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10: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12: 빌리.
14: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13: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 얘긴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12: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14: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10: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12: 빌리. 빌리.
11: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5: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14: 그럼!

0: 아까 위니 본 건 뭐였을까?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우주선이라면 설마? 어? 저기 봐! 어? 어? 저렇게 큰 개는 처음 봐! 저건...
1: 저리 비켜라! 저 미개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2: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니?
1: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한테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2: 잘 됐군.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0: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3: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4: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0: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5: 응. 얘들아 지금이야.
4: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2: 왜 네가 그래야 하지? 어?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4: 이건 설마.
2: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5: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2: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0: 버스 타요.
1: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2: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0: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 일랬어요.
4: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5: 방어막이 있는데 어떡해.
0: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1: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2: 오히려 잘 됐어.
6: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1: 뭐? 아니,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0: 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1: 야, 이런...
2: 어서 출동하자.
7: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파!
6: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6: 생명의 파도를!
1: 헛! 소멸의 불길을! 아!
6: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왔겠다.
2: 온때를 보여주겠어.
1: 루아, 현재 상황은?
0: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2: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0: 앞으로 100m, 50m, 30m.
6: 저기 뭔가 나타났어.
2: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1: 모두 준비해.
6: 그런데 저건 빌리?
8: 저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9: 우리 젤러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8: 그동안 우리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찌야.
9: 너희의 잼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빌리 사령관님이 직접.
6: 뭐라고?
9: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10: 네, 닉스님.
1: 빌리!
10: 전원 공격!
2: 저리가!
6: 나한테 맡겨!
1: 괜찮아?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2: 하지만
1: 얘들아,
2: 고마워.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네.
10: 실력 좀 볼까?
2: 얘들아, 지금이야!
10: 겨우 이 정도인가?
2: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6: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9: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 말이야.
1: 빌리.
2: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6: 미안해.
0: 용사님들! 안 돼요!
9: 뭐야 저건? 어떻게 된 거냐?
3: 아, 그게...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0: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1: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1: 지금 무서운 걸 잊었어.
6: 뇌를 바꿀
7: 도대체 이 예술이 뭔데.

0: 가족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0: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자,

0: 우와, 떡이다, 떡!
1: 잠깐! 이 떡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뭘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까?
2: 에이, 그거야.
0: 꿀이지, 꿀!
1: 맞아! 그런데 그 맛있는 꿀을 혼자만 먹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0: 어? 그 욕심쟁이가?
2: 누군가?
1: 바로바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로 이분! 훈장님이었어.
3: 감기 기운이나 몸이 으실으실한 것이 목도 칼칼한 게 목이 아플 때는 이 꿀이 최고지. 자자,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 자. 달콤한 꿀. 이거 애들이 받다가는 다들 한 입만 달라고 난리를 칠 텐데. 한 입이 두 입 되고 두 입이 세 입 되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1: 훈장님, 저희 왔어요.
4: 왈수기 연습도 안 했대.
1: 아유, 그거 말하면 어떡해. 어? 이게 뭐지? 이건 꿀?
3: 여기다 두고 몰래 먹어야겠다. 설마 애들이 여기는 안 들어오겠지? 내 꿀단지.
5: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지부집주 넓을 홍 거칠 황.
6: 굴리면 쿨 쿨 굴리면 드르르.
1: 훈장님 도심이 좋은데요.
7: 어허, 도심이 이 녀석.
6: 하늘 천 땅지
1: 도심이

0: 너희들 정말?
1: 너희들 정말?
0: 아, 훈장님, 얘네들이 장난쳤어요.
1: 아, 훈장님, 얘네들이 장난쳤어요.
2: 예끼 이놈들 그만하거라.
1: 예끼 이 녀석들 그만하거라.
2: 너희들은 어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장난만 치느냐. 아이, 그 시간에 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라. 배워서 남지, 배워. 아이고, 목이야.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 터이니 조용히들 공부하고 있거라.
1: 네, 부장님.
2: 역시 화장실보단 꿀단지지. 아이내 꿀단지. 아이고, 아이고, 단지.
3: 하늘 전 땅지 건물
4: 와, 훈장님은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왜 똥 냄새가 안 나고 달달한 냄새가 나요?
2: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4: 아닌데, 나는데. 이건
2: 코순이다. 외우라는 건 다 외웠느냐?
4: 아니요, 아직인데요.
2: 좀 이따 시험을 볼 터이니 어서들 외우거라.

0: 얘들아, 요즘 훈장님 좀 이상하시지 않아? 맨날 수업 시간에 자꾸 나가서 화장실 가시고.
1: 장이 안 좋으신 모양이지.
0: 아니야, 뭔가 이상해. 며칠 전 평상에 떨어져 있던 꿀, 훈장님한테서 나던 달달한 냄새.
2: 와, 훈장님은
0: 확실히 뭔가 수상해. 그럼 우리 오늘은 몰래 따라가 볼까?

0: 아, 찰떡이 맛있긴 해.
1: 너네들도 웃을 거 없다. 다 똑같이 틀렸잖아. 아이고, 그 몇 자나 된다고 그걸 못 외워. 아이고, 답답한 지고. 저, 나 바람 좀 쐬고 올 터이니 한 자도 빠지지 말고 다 외워놓도록 하거라. 에이, 답답하기는. 아이고,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0: 따라가 보자. 그래.
2: 야! 혼날 텐데.
1: 아이고, 달다다로. 역시 이렇게 화가 오를 때는 달달한 걸 먹어줘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진정도 되는 법. 아이고, 달다 달로.
0: 이거 봐, 뭐 드시잖아. 야, 밀치 좀 봐.
1: 이 녀석들! 하라는 공부는 않고 여기서 뭐들 하는 게냐?
0: 아, 그럼 혼장님은요? 바람 쐬러 왜 곡간에 오셨는데요? 그거 꿀이죠? 우리 몰래 꿀 드시는 거잖아요.
1: 뭐? 이 녀석들이 어떻게 알았지? 혼장 체면에 몰래 꿀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3: 혼장님, 그거 진짜 꿀이에요?
1: 꿀이라니? 아니다! 이건 약이다! 약!
3: 약이요?
1: 그래! 너희들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0: 맨날 이 훈장님 속만 새키니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지고 가슴이 너무 아플 때마다 먹는 이 약이다 말이다, 이 약!
1: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2: 훈장님, 아프지 마세요.
0: 그래.
3: 아니, 아버지, 빨리요.
4: 그리고 며칠 뒤.
0: 아, 간다.
3: 아까부터 이방나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0: 아, 참, 사또님은 왜 또 날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게지. 그래, 애들 수업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가끔씩 들여다보거래.
3: 예.
0: 내 다녀오마.
3: 예. 아이,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0: 그래.
3: 아우, 배야. 아유,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아우.
5: 아무래도 약에서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해.
6: 훈장님이 거짓말 하셨을 리 없잖아.
5: 가서 확인해보자. 가자.
7: 이거 봐. 누가 봐도 꿀이잖아.
6: 꿀처럼 생긴 약일 수도 있지.
7: 여기 좀 봐. 개미가 꼬였어. 개미가 꼬인다는 건 꿀?
3: 아우 배야. 아유, 배 아플 때 꿀이 최고인데 꿀을 대체 어디다가? 어? 여기 있잖아. 아유, 아버지는 꿀을 대체 왜 여기다 두셨대? 아우, 한번 먹어보자. 역시 꿀이 최고야. 달다. 역시 최고야.
7: 거봐, 꿀이잖아.
6: 훈장님이 우리를 속이다니.
5: 맛있는 꿀 딱 한 숟가락만 먹어봐야지.
7: 나도.
6: 벌들이 입안에서 춤추는 것 같다.
4: 한 숟가락만 더. 셋은 정신없이 꿀을 퍼먹었어. 그러다 결국.
5: 얘들아, 큰일이다.
6: 훈장님 꿀을 다 먹어버렸어.
7: 훈장님이 아시면.
0: 이 녀석들, 내 귀한 꿀을 다 먹어. 벌로 천자문 천번 써오거라.
6: 어떡하지. 아, 훈장님도 이게 약이라고 거짓말하신 거잖아.
7: 그렇지.
6: 좋은 생각이 났어.
7: 좋은 생각?
6: 일단 돌아가서 훈장님의 벼루를 깨는 거야.
7: 응? 벼루?
4: 여기서 문제!
0: 내가 맞히겠소!
4: 벼루를 깬다고 했는데 벼루는 무엇일까?
8: 벼루? 1번이 붓인 건 알겠는데 벼루가 뭐더라?
4: 벼루는 바로 4번! 옛날에는 벼루에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고 그 먹물을 붓에 찍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대.
6: 훈장님 벼루? 팀장님이 오시면 우리는.
0: 얘들아, 나 왔다. 아니, 너희들 뭐 하는 게냐?
9: 아이고, 내 벼루, 내 꿀, 아니지, 약단지도 텅 비고.
10: 원장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9: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6: 실은 저희가 장난치다가 원장님이 아끼시는 벼루를 깼지 뭡니까.
9: 아까운 내 벼루. 아이고.
7: 원장님한테 혼날까봐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5: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약이 생각났어요.
0: 약? 설마 그 약이?
6: 네, 바로 이 약이요.
7: 저희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진정시키려고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5: 많이 먹으면 진정이 될까 하여 셋이 계속 나눠 먹다 보니 약을 다 먹어버렸어요.
10: 죄송해요, 원장님.
0: 아이고, 그거야 당연히 안 낫지.
5: 왜요? 설마 그게 약이 아닌가요?
11: 그럴 리 없어. 훈장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0: 아이고, 그게 실은 내가 거짓말한 게 맞아.
10: 네?
0: 너희들이 아이, 자꾸 꿀 달라 그럴까봐 이 약이라고 거짓말 한 거란다. 아휴, 미안하구나.
6: 네?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 먹어버렸네요.
5: 어쩐지 약이 달긴 했어.
7: 저희도 훈장님 벼루 깨서 죄송해요.
0: 아니다. 스승이자 어른인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한 내가 너희들한테 더 미안하다.
10: 원장님!
0: 울지 마. 그래. 자. 내가 거짓말한 게 미안해서 오는 길에 짜자.
10: 우와! 가래떡이다!
0: 아이, 가래떡을 꿀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 꿀은 다 먹었으니 이 떡만 못 잡구나.
10: 네, 훈장님! 떡도 좋아요!
0: 별로 먹자꾸나.
4: 꾀를 내어 위기를 넘긴 친구들! 하지만 나중에 훈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렸대. 동동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3: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말랑무지 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지 팩이 와글와글.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자, 저기요.

0: 나는 왜 제가 좋을까?
1: 야, 뭐 보냐? 혹시 쟤? 박지음이 예쁘긴 하지. 인기 진짜 많더라. 중학교 형아들도 쟤 보러 온대.
0: 어? 그게 누군데?
1: 어? 너 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난 쟤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제일 귀엽...
1: 아, 누군데?
0: 저기 안경 쓰네.
1: 안경? 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세요?
0: 그러게, 나는 왜 쟤가 좋을까?
2: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3: 맞아, 사춘기 때 되면은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4: 사랑 호르몬 같은 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인 것 같아. 청춘의 시기랄까?
5: 나는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짝 호감? 있는
6: 그게 그거 아니야?
5: 아, 그렇긴 한데 살짝 다르지.
3: 근데 호감의 기준이 뭐야?
5: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 예전에 살짝 다쳤을 때 막 보건실로 가게 해준 그런 애면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 물통 까먹은 거 챙겨주던가.
8: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이 없었어.
9: 충격적이겠지만 여친이 있습니다.
5: 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
9: 제가 2학년 때 같이 놀다가 좀 끌리게 돼서 고백을

0: 했어. 그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 3년간. 우와.
1: 처음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끌렸어?
2: 그러니까
1: 친한 친구?
3: 초등학생은 그 사귈 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1: 근데 얘는 3년.
4: 나도
0: 엄청 막 매일 약속 잡고 매일 놀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4: 아니, 친한 남자는 있는데 그거 고백했을 때 받아줬어.
0: 막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4: 아니, 나 지금 너무 현타.
1: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뭐 사귀는 건 아니고 친해. 같이 친했다가 서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내가 전학을 갔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있었어.
0: 와, 아, 그 정도면은
2: 우연이네.
3: 운명인 거지, 운명.
0: 운명인 거지, 운명.
3: 다들 유치원 때부터가 뭔가 다 핑크퐁이네.
2: 형은 없어? 형은 없어?
3: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0: 아니, 얼굴도 잘생기신 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4: 이거 고백을 받아봤다던가.
2: 아니야. 형은.
3: 최근에 있긴 한데.
2: 형은.
1: 스토리.
3: 갑자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상담 같은 것도 해줬지. 근데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가지고 찰싸.
5: 나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4: 나는 얘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0: 감정이 다 색깔별로 나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1: 나는 뭔가 서로 사연이 있어. 뭔가 엄청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2: 그것도 친해지려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1: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딱 맞지.
2: 친해지기가 1단계, 2단계가 사귀는 거, 3단계가 사랑하는 거 이거일 것 같아. 난 그냥 너무 간단해.
3: 사귀는 중에서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같아.
4: 맞죠.
2: 네, 형은 친해져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0: 솔직히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친해져서 사귀는 그런 느낌으로.
4: 근데 나는 사귀는 거란 그 서로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때 사귀는 게 정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사귀면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2: 없어.
3: 있지.
4: 어디부터 있지? 놀래?
3: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들이대기도 하고 너무 막 엄청 좋아하면은 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인생에 뭐라 해야 돼?
4: 바뀌어?
3: 어쨌든 인생에 그게 바뀌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1: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백을 하고 차여보는 게 또 내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말을 안 하면
0: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만 남겨두고 진실로는 꺼내지 않는 게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모든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3: 근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4: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감정은 뭐야?
0: 그건 설렘인 거지?
2: 근데 일단 한번 맘먹고 하면은 뭔가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현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차이면은 그것도 경험이고 그 일단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3: 그 연애를 하잖아. 이득이 뭐야?
2: 이득?
1: 이득은 뭐야?
3: 나에게 그 현실적 그런 가치가 있나?
2: 있지.
1: 인생의 경험.
3: 뭔데 말해봐.
1: 인생의 경험.
4: 그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내게 남는 거지.
5: 응. 그리고 막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막 지켜줄 수도 있고 편 먹어줄 수도 있고.
3: 나는 이미 친구들이 그래 줘가지고 상관없는.
2: 늦어.
0: 그럼 형은 언제부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3: 그래도 빨라도 중학교는 가야지.
2: 형 사춘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이 긴장했네.
4: 그냥 좀
6: 좀
2: 당황했어요.

0: 치고 다음은 망설이기. 그 뒤에는 손가락 흔들기.
1: 그냥 좀 착하면 될 것 같은.
0: 많이 불안하지, 형.
2: 너부터 얘기해보자.
1: 그래, 너부터 얘기해라. 생통이다.
3: 우와, 우와, 누구야?
4: 하드.
1: 누구세요? 우와. 우와.
3: 우와.
1: 오, 세 개 달려있다. 왔어.
0: 나도 세 개 달려있어.
1: 감사합니다.
2: 누구한테 줄 거야?
4: 엄마, 저희 엄마한테 딱 촬영 끝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물어보세요.
1: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줄 거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
5: 나도 예서이처럼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이렇게 줄 거야.
6: 난 내가 가질 거야.
1: 냄새가 좋은데?
4: 아니, 근데 이거 키우는 법 있어요? 키우는 법이 좋은데?
1: 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

0: 꽃도 사랑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하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벗어본 펜더 삼총사.
1: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오빠 좀 하면
3: 플러스.
4: 물론 그래.
3: 플러스.
1: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색종이가 보이네요. 어떤 색을 가져갈 건가요?
1: 초록색이요.
0: 서진이는?
2: 파란색.
0: 혜섬이는?
3: 노란색.
0: 시작해볼까요?
3: 네.
4: 시작해요.
0: 준비, 시작. 납작한 종이를 빨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열심히.

0: 몇 개 성공했는지 세어볼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다들 정말 잘했어요. 이번엔 색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초록색이요.
3: 빨간색이요.
4: 노란색이요.
0: 준비, 시작! 콕 집어서 집중해서 빨아들여요. 음료수 마실 때처럼 잘 되면 좋을 텐데. 끝났습니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 하나, 둘.
0: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5: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다들 잘 지냈어?
6: 응, 잘 지냈어.
7: 안녕, 나도 잘 지냈어.
5: 세 번째 미션. 나의 삼시세끼 소개하기.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모두 소개해주세요. 단, 한 끼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기. 별 3개.
6: 알았어, 내가 먼저 보여줄게.

0: 토마토, 채소, 계란을 넣고 만든 요리야. 빨간 토마토 속에 달걀이 둥둥 들어가서 백인헬 지옥 속 달걀이라고도 불러.
1: 미국의 토마토가 토마토를 많이 좋아해서 샤츄카를 많이 먹는 것 같아.
2: 들어와봐.
1: 어저께 밤에 내가 준비 다 해서 이제 다 준비돼 있어.
2: 아보카도요.
0: 프라이팬에 우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 마늘.
1: 아, 냄새.
0: 후추. 파프리카 가루. 버섯을 넣어. 그 다음, 옥수수. 치킨 스톡. 토마토 소스를 가득 넣고. 짠도 구워. 마지막으로 계란, 치즈 넣고 기다리는 거야.
1: 엄청 배고프지만 계속 보게 돼. 준비 됐다. 엄청 맛있게 생겼다. 먹으면 진짜 좋아. 왜냐면 속이 다 따뜻해지고 맛있는데 또 건강해.
2: 누나 빨리 일어나.
3: 날 부른 거야? 주천이 덕분에 나도 일어났지롱.
4: 나루야. 굿모닝.
5: 오늘 나의 아침을 소개해줄게. 묵은지 참치김밥인데 엄청 맛있어.
3: 묵은지 김밥 만드는 법 알려줄게. 먼저 참치, 고추냉이,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 참기름 듬뿍 넣은 밥에 깨를 솔솔 뿌리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묵은지를 준비해줘. 묵은지를 물로 씻은 다음 설탕, 들기름, 다진 마늘 넣고 달달 볶아줘야 해. 재료를 넣고 김밥을 말면 우리 엄마표 묵은지 김밥 완성!
5: 묵은지가 진짜 고소해. 이렇게 씻고 볶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엄청 매콤하고 참치의 그 고소함이 조화가 진짜 예술이야.
0: 와! 묵은지 김밥? 신기해. 너무 먹고 싶다.
6: 근데 글쎄 눈이 짜장면 나오는데 수요일이잖아. 아침 많이 먹으면 많이 못 먹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다.
0: 정말 맛있겠다. 나는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었어. 나랑 친구들의 점심이야. 나는 치킨 너겟, 라비올리, 라스베리, 딸기 가져왔어.
2: What do you like to eat?
7: For lunch at school, yeah, smoked salmon sandwich.
8: Or burger.
2: Or burger? Okay. What about you, Adrian?
9: A sandwich.
2: Okay.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eat?
9: Pasta.
2: Pasta? Well, me too.
0: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어.
3: 신기하다.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맛있는 눈이 짜장면이 나왔지 뭐야? 사진은 못 찍었어.

0: 안녕. 오늘 조금 뜨거운 걸 먹고 싶어서 샥슈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1: 잠깐. 샥슈카는

0: 먹었지만 정말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간식을 먹었지.
1: 제 간식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자연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과일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방울토마토보다 좀 단 토마토인데 그 설탕을 잣대로 박은 느낌이에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참외를 먹어볼게요. 이 껍질이 개구리 모양처럼 생겨서 개구리 참외라고 하고 진짜 달아요. 참외보다 더 달아요. 이거는 때려 부은 거지. 그렇 진짜 달거든요. 이거는 솔솔솔솔 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디라고 조금 징그러운 악마의 열매처럼 생겼지만 맛은 있어요. 달콤하고 유쾌하고. 색 나는 것 같아요. My favorite is good Odi. I love you, Odi.
0: 조금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
2: 나 진짜 진수성찬.
3: 잘 먹겠습니다. 소라 먼저. 진짜 쨍글쨍글해.
0: 소라는 푸딩 같고 제육볶음은 환상적이야.
3: 나 제육볶음으로 하루 살 수 있어.
0: 아, 오늘도 못 참고 제육 한 숟갈 추가. 아빠 밥 한 숟갈도 추가. 아빠 죄송해요.
4: 처음에 또 그래요. 역시요. 보여줘, 접시.
3: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끝! 조금 실망이었던 거는 된장찌개에 소라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소라소라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육볶음으로 밸런스를 맞춰준 게 진짜 완전 진짜. 그래서 오늘은 한식 위주, 해산물 위주 먹었으니까 스파게티나 소고기 같은 느끼한 음식도 한 번씩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내일은 조금 더 기대하면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뿅!
5: 나도 가족이랑 특별한 저녁을 먹었어.
6: 오늘 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동물들도 있고 신기한 가보자. 스테이크? 이건 crab? lobster? side menu? hamburger?
5: 나도 나루 누나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7: 그렇다면 주찬이랑 나루가 내일 먹고 싶은 음식은?
3: 나는 파스타.
5: 나도 파스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7: 오호, 둘이 비슷한 점이 있네. 그렇다면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초. 서로의 공통점 찾기 성공! 공통점을 찾았다라. 아주 재미있어지는군.
8: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특공대가 방송됩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따라다니네. 김치 하우스에서 밥 먹자. 배불러? 그럼 운동해.

0: 코딩으로 분수를 만듭니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친구를 위한 우정 그리고 희생.
3: 이곳이 바로 블루시티의 전기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군. 이 장치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을 공격한다면 그레이트 코일은 곧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0: 아, 배불러. 역시 그 집 햄버거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1: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2: 다음에 또 먹자. 좋아.
3: 뭐지?

0: 맥스! 맥스!
1: 맥스! 맥스!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오른팔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어.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2: 정말 큰 사고였다. 오른팔을 잃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1: 맥스 아니었으면 우리도 크게 다쳤을 거야.
0: 지금부터 보셔야 한다, 맥스. 우리가 간호해주겠다.
3: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나 괜찮아. 나 이래 봬도 튼튼하다고.
1: 에이, 안 돼.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라고, 환자.
4: 환자분, 식사 가져왔습니다.
1: 아, 네, 갑니다.
2: 다행이군.
1: 으이그. 내가 얼른 청소할 것 좀 가져올게. 맥스, 괜찮아?
2: 미안하다, 맥스.
1: 쌤이 이 녀석. 너 때문에 우리 맥스가 아프잖아.
2: 애초에 네 녀석이 음식을 쏟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냐.
1: 뭐가 어째? 팔을 밟은 네 잘못이지. 아이, 둘 다 싸우지 좀 마.
3: 그래, 난 괜찮아. 이것 봐, 나 멀쩡하다.
0: 움직이면 안 된다, 멜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3: 에이, 설마 팔을 못 쓰게 되게 하겠어? 내 회복력 알잖아. 이것도 금방 나을 거야.
1: 맥스!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릴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5: 루시...
2: 나도 모두와 같은 생각이다. 너에겐 온전한 회복이 우선이야.
6: 대원들! 현재 블랙해머가 브루시 뒷부심에 나타나 강력한 전기장치로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즉시 출동해 블랙해머를 쓰러뜨리도록!
7: 네! 사령관님!
1: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알겠지?
0: 어서 나와라!

0: 미니 특공대 드디어 나타나셨군.
1: 저 녀석 못 보던 장치인데?
2: 꽁꽁이가 있을 거다. 조심해야겠어.
0: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다.
2: 엄청난 전기 에너지다.
3: 저 전기 주먹에 잘못 맞았다가는 내 스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야.
0: 어떠냐 카노노님께서 주신 세상 최위력의

0: 식사 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2: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친구들은 지금쯤 열심히 싸우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 괜찮겠지? 친구들을 놔두고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얼른 가야 해.